0: 하거나 칼을 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낮은 자세로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말년을 지킨 여인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하죠. 지극히 화평한 얼굴로 제안했지만 그 안에는 왕권을 다시 흔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죠.
1: 아, 맞습니다. 다행히 솔로몬이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무산시켰지만 정말 그게 아니었다면 큰 위기가 닥칠 뻔했어요.
0: 그러고 보면 환란이나 위기는 꼭 거칠고 무서운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1: 맞아요. 화평의 얼굴을 가장하고 찾아오는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평화의 시대이며 화평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평화의 때나 화평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방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0: 아멘, 아멘.
1: 자, 오늘 이러한 또 귀한 마음, 또 고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더욱더 힘차게 하루를 열어나가실 수 있도록 두 가지의 또 사랑이 들한 공식 인증 보약 챙겨드려야겠죠?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경 네 구절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담고, 자, 말씀은 또 이게 먹고 또 먹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말씀은 알고 또 알고 먹고 또 먹어도 더 좋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는 욕심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네 구절 전해드리는데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틈틈이 꺼내서 또 읽어보시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연료를 잘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말씀 구절들을 제가 준비했는지 한 구절씩 소개해 볼까요?
0: 네, 첫 번째 말씀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 아멘. 참 이 말씀 너무 좋네요.
0: 네.
1: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굉장히 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0: 아멘.
1: 아멘.
0: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1: 아멘. 아멘. 자, 사람이 보기에 바르고 또 굉장히 좋은 길, 평탄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 이 평화의 모습을 가장한 또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0: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요, 샵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샵9330번 씨앗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 정보 이용료 없이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사랑했더란 뿐 아니라 극동방송 모든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어플리케이션 앱스토어나 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이제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받으시고 뭐 일단 설치되고 나서 간단하게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자유롭게 여러분께서 또 실시간 채팅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 예, 동일하게 답장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용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샵 933

0: 0번 우물정 9330번 오늘 씨앗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말씀 씨앗 이미지 다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견고히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물꼬가 아주 시원하게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뜻은 오늘의 기도문.
1: 네,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네, 단어만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단어만 보내주셔도 오타가 없다면 답장에 갈 텐데 기왕이면 조금 넉넉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에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 벌써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진 않지만 자, 씨앗 보이는 라디오로는 씨앗 신청하셔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김은주님도 씨앗 신청하셨는데 자, 보이는 라디오로 신청하시면 안 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문자로 이제 키워드 혹은 이제 씨앗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두 글자의 키워드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키워드 우리 집사님께서 공개해 주실까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조심입니다.
0: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 깨어 있자. 그래서 화평의 얼굴을 하고 화평을 가장하고 오는 위기까지도 우리가 깨어있어서 그것을 우리 삶에서 잘 몰아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키워드 조심이라고 정했거든요.
1: 네.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그리고 집사님과 제가 이 요즘에 여름철에 사랑의 뜻은 사실 서머 스페셜 기간으로 찬양을 좀 넉넉하게 보내드리는 기간을 갖고 있지만 이 찬양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붙잡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공격들, 유혹들을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1: 네. 아, 조금은 힘들겠지만 매일의 루틴처럼 하나님의 네. 말씀과 또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1: 네.
0: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그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말씀 지식이 더 늘어난다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훨씬 더 견고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선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또 만들어주니까.
1: 네, 맞습니다. 아, 우리들의 내면을 견고하게 만드는 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오늘도 방송 키워드 조심이잖아요. 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이미지
0: 맞아요.
1: 나갑니다.
0: 네. 자, 이번 주 말씀 이미지는 이제 밤하늘입니다. 밤하늘 배경으로 해서 오늘 또 나가는데 아무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떠올리면서 나아가시면 분명히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마칠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할까요?
0: 그렇습니다. 히즈윌의 찬양 준비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조심, 조심입니다.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드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입니다. 자, 오늘 사랑의 드란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두 가지의 이 사랑의 드란 공식 인증 선물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0: 네.
1: 일단은 두 가지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조심이거든요.
1: 조심이죠. 조심.
0: 조심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이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뭐 저희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 씨앗 이제 성경 네 구절 전해드리고 또 이제 기도문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말씀과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0: 네.
1: 그래서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은혜 안에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일상을 좀 지켜드리고 싶은 그리고 여러분께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받아가주시고 또 영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저희가 하나씩 좀 소개를 해보죠. 4846번님 문자가 참 좋네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자입니다.
0: 네. 네. 문자로 매일 말씀 기도 보내보니까 한 달에 문자 요금이 2,000원 정도 가까이 나왔다고 하네요.
1: 네네.
0: 아, 이렇게 어플로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 요즘에 이제 문자가 거의 무료인 경우가 참 많은데
0: 네.
1: 문자 사용을 이제 거의 이제 무료로 할

0: 수 있게끔 열어놨잖아요. 이제 통신사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방송 참여는 이제 어느 정도 정보 이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짧으면 50원, 긴 글은 100원인데 이제 이렇게 정말 애청자 중에 애청자다 보니까 문자 요금으로 꽤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셨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플로도 얼마든지 듣고 어플은 끊김없이 지역에 따라서 주파수에 영향받지 않고 끊김없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극동방송 이제 검색하셔서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들어가 보면 대전 극동방송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대전 지역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네. 지역 네. 대전 많이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자, 3328번님.
1: 네,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형통의 비결이 되리라.
0: 아멘, 아멘. 아멘. 어제 키워드가 형통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형통을 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5236번님도 아. 어제 기도문 주세요. 형통. 또 문자 주셨고요. 자, 8457번님. 네. 항상 또 문자
1: 샬롬.
0: 주시고요.
1: 오늘도 말씀 씨앗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0: 자, 오늘은 더 막 기분 좋아지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은 굉장히 쾌청하고 청명한데 뭐 왠지 모르게 이제 기온이 떨어진 것 같은 좀 느낌이 있어요.
1: 그렇죠. 바람이 다르죠.
0: 맞아요. 바람이 네. 조금 선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씨앗 신청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3978번님 네, 문자 네, 주셨어요.
1: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서 기분마저 상쾌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조심.
0: 네, 조심이라고 문자 주셨어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다라는 게 그냥 저만의 기분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느끼고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802번님이시네요.
1: 아이고, 어제 오늘 휴가여서 집에서 평안히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아멘. 네.
0: 집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시죠? 이제 휴가 때 뭔가 네. 웬만해서는 좀 나가려고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이제 좀 편안하게 어디선가 좀 머물고자 하는 편이신지. 네.
1: 열심히 다니죠.
0: 아, 열심히 다니고. 아, 체력이 좀 안 좋으신 편인데도 불구하고.
1: 아, 네. 네. 그리고 돌아와서 쉬죠.
0: 아, 저는 웬만해선 좀 이제 머물고자 하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리조트나 뭐 이런 데 가서도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확실히 이제 성향적 차이가 있군요.
1: 예전에 저희 친정 엄마를 모시고 휴가를 같이 갔었어요. 예. 근데 엄마는 우리 피디님처럼 가만히 쉬고 싶은데 예. 제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적이 있거든요.
0: 예, 예.
1: 아,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두 번 다시 너희들하고 같이 휴가 안 간다고.
0: 저는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체력을 길러서 제 아내는 굉장히 좀 집사님처럼 일정에 맞게끔 여기저기 가야 하는
1: 예,
0: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제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자, 2118번님께서 조심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0675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1: 조심해야 할 것은 마귀의 유혹과 술술을 잘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0: 아, 그러니까요.
1: 아멘. 그러니까
0: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 맞아요.
0: 아, 1278번님, 우리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0: 맞아요. 우리가 불평, 불만, 그리고 혼자 있다고 해서 혼자 막 비속어를 쓴다든지 뭐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정말 제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집사님 어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말을 또 듣는 거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우리가 어떤 나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 귀에도 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말을 할 때 서로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또 복된 말들을 하면 그 만남이 더욱더 기쁠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0: 모이게 되면 꼭, 그러니까 사실 더욱더 그 분위기를 끈끈하게, 그러니까 잠시 끈끈하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 뒷담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뭔가 자극적이니까 서로 막 이야기를 이야기에 꽃을 피우는 듯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는 것을
1: 맞습니다.
0: 예, 기억하면서 집사님 말씀처럼 가급적 세워주고 가급적 높여주고 가급적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말들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943번님께서 아들 조시은 친구들 조시은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또 간절한 기도도 남겨주셨고요. 692번님.
1: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 요즘입니다.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일상이 엉클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더욱 찾고 있어 감사합니다. 692번님. 네.
0: 경미하다고 하셔서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후유증은 어느 정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잘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런 문자를 봤을 때 더더욱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무탈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그러니까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일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좀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일상이 기적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참 소중하죠. 1234번님.
1: 네. 조심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늘 삼가고 실족하지 않게 기도로 주께 먼저 여쭙고 인생의 징검돌들을 건너야 됨을 깊이 새깁니다. 기도문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키워드가 조심이니까요. 네, 조심. 네, 항상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문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5238번님도 문자 남겨주셨고요. 자, 그리고 4489번님이시네요.
1: 네, 오늘 주신 하루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나의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0: 우리 각자가 또 지니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으니까 또 허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라는 결단도 담아주셨습니다. 자, 9581번님.
1: 조심조심 운전하며 출근 중입니다. 오프닝을 못 들었지만 기도문 읽으면 조금 알 수 있겠죠?
0: 아하. 이제 저희를 다 파악하셨어요. 제 사랑의 뜰 안에서 보내드리는 선물들은 제 오프닝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 구절들도 좀 정하고 또 기도문도 거기 연장선상에서 좀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 결국 한 흐름과 한 그 맥락에서 계속해서 방송을 좀 진행하고자 하거든요.
1: 네.
0: 그 부분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 말씀 씨앗도 받으셔야 되고
1: 그럼요.
0: 기도문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정말 귀한 문자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네요. 자, 4373번님 장문의 문자인데요. 집사님 짧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은혜로운 말이 입술에 샘솟게 하소서. 아멘. 행복한 바람결이 기분 좋은 아침이라고 하셨고요. 여름 필사 도전을 못하였다가 암투병 중 면역치 치료 받으면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것들을 필사 중에 은혜를 굉장히 받고 계신 것 같아요. 6살 손녀가 할머니 성경을 왜 옮겨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
0: 하나님께서
1: 손녀...
0: 축복하셔서 그랬다고 손녀에게 대답을 하셨대요.
1: 네. 성령님 음성을 손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간증합니다. 여호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름이다. 아멘.
0: 지금 암투병 중이신 거잖아요.
1: 네. 네,
0: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 그래서 그 생각했을 때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래 내가 성경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셔가지고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사기를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필사를 하셨대요. 필사를 하시면서 지금 필사 중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계시대요. 말씀이 주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이 우리 삶을 정말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우리 4373번님께서 또 간증을 해주시니까 오늘 방송가족분들 더욱더 오늘 말씀의 승부를 걸어보자고요. 기도의 승부를 걸어보시면 후회 없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2771번님 문자까지 소개해볼까요?
1: 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내주셨고요. 성도는 말이나 행동을 항상 조심하여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0: 살 수 있길 바랍니다.
1: 아멘, 아멘. 아, 참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문자를 보면서 용기도 얻고
0: 정말
1: 힘을 얻고 또 영적인 깨달음과 교훈도 함께 얻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합력하여 이 시간에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오늘의 키워드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조심입니다.
1: 네, 샵 9330번이고요. 조심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샵 9330번 씨앗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너 성결키 위해.

0: 예상치 못하는 순간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서
1: 여러분께 신선한 찬양의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사랑에 들한
0: 찬양 발굴단. 오늘도 많은 찬양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 귀에 채 닿지 못하고 잊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는 그 찬양들을 한 곡이라도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자, 지금까지는요. 이제 비정기적으로 좀 불시에 진행되는 이제 코너였다고 한다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저 이제 거의 매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만물 트럭이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 이 시간에는요, 교계에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자, 여러분께서는 그저 찬양을 들으시고 정말 신선한 감동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들은요, 모두 친절하게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또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다른 이들과 이 찬양을 함께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 마시고 샵 933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집사님?
0: 네, 샵 9330번으로 발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도 이거 많이 하고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0: 지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1: 아, 다행입니다. 잘 활용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고. 일단은 오늘 저희가 또 다섯 곡을 가지고

0: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섯 곡 가지고 왔는데 집사님께서 좀 들어보신 곡이 혹시 있으실까요?
1: 아 오늘은 한 곡도 없는 것 같아요.
0: 아, 다행입니다.
1: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0: 요즘에 집사님께서는 워낙 또 예습을 좀 잘하시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신선한 감동을 드려야 되는데 아. 집사님도 약간 신선하지 않은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항상 처음 듣게 하기 위해서 곡을 알려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다섯 곡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일단 첫 번째 곡을 우리 집사님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커미드 워십이네요. 데이 네. 바이 데이.
0: 얼마 전에 컴위드 워십의 찬양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또 앨범을 발매를 했거든요. 발매 날짜가 7월 31일이에요.
1: 네,
0: 지난달 마지막 날에 이제 발매를 한 Just Walk 그냥 걷자 라는 제목의 앨범인데 그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Day by Day. 뭐 다른 곡들도 참 좋지만 저는 뭐 싱글 앨범이라서 그 중에 네 곡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곡들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뭐 이 찬양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타이틀곡 Day by Day입니다. 일단 집사님 딱 Day by Day 딱 보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의 곡일 것 같아요?
1: 그냥 매일매일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0: 곡의 느낌 어떨까요?
1: 발랄?
0: 아 발랄? 아, 발랄 느낌 좀 드세요?
1: 아닌가요?
0: 아 저는 약간 Day by Day
1: 저는 뭐 발랄
0: 발랄 아 발랄인 것 같아요. 과연 집사님이 예상이 맞을지. 근데 가사를 보면 주로 인해 우리 기뻐하리 용서와 사랑 가득하니 그분은 진리와 생명의 길 어디로 가든지 그저 걷겠네. 그러니까 주님 따라서 그냥 주님 가라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라는 거죠. 주로 인해 우리 기뻐하리 용서와 사랑 가득하니 그분은 진리와 생명의 길 어디로 가든지 그저 걷겠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 발굴단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Day by Day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집사님 맞았네요.

0: 네, 1절만 좀 전해드렸습니다. 뭐, 뒤에 부분은 이제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찌감치 좀 네, 정리를 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이것은 특별히 영상이 너무 좀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영상 서로가 서로 막 이제 약간 그 축구 유니폼 같은 걸 입고 다 같이 이제 각각 좀 다른 옷이지만 입고 막 신나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이 청년들이 막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테니까 여러분 영상으로도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집사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네. 저는 이 찬양을 듣는데 그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네.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주님과 함께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었고 또 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0: 주님과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누구든

0: 상관없다. 사랑이 넘친다. 이곳에. 이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걸어가는 주님 말씀 따라 걸어가면 그곳이 바로 사랑이 넘치고 예배의 공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특별히 이 중에서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 가사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악과 그리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저말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이었어요. Day by Day, Come with Worship이었고요. 네, 이제 발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찬양 리스트 여러분께 다 전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네, 발굴이라고 보내시고 찬양들 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곡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곡 어떤 곡일까요?
1: 조찬미 배진희 님이 부르십니다. 땅의 노래.
0: 네, 이 곡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배진희 님께서 혼자 불렀어요. 일찌감치 이분이 이제 발매를 하셨던 곡이고요. 이제 이걸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땅의 노래 2024년 5월 27일에 먼저 발매가 됐어요. 먼저 발매가 됐는데 이제 히즈 킹덤 뮤직 특별히 연평한 이제 프로듀서님께서 이제 이 곡의 서사와 드라마틱한 구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이제 히즈 킹덤 뮤직 제작으로 해서 조찬미님이 좀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 곡은 참고로 이 가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비가 멎은 하늘엔 아침 별이 비추고 돌아온 비둘기가 전한 마른 땅의 소식 금세 딴 듯 보이는 올리브의 이파리 움트는 땅의 숨소리가 전하여졌네. 어떤 장면일까요?
1: 왠지 시편을 또 읽는 그런 느낌이네요.
0: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노아 노아가 이제 방주 안에서 배로 이제 계속 있다가 이제 물이 이제 마른 거예요. 아. 예,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이제 비둘기를 보냈을 때
1: 그 장면.
0: 예, 그 장면을 아. 모티브 삼아서 이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땅의 노래.
1: 근데 굉장히 가사가 서정적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드라마틱한 이제 가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곡은 딱 처음 들으면 끝까지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곡이 어떻게 좀 풀어나가는지 기대가 되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무지개까지 연결되는 아름다운 아. 곡의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진희님 원곡이고요. 조찬미가 불렀습니다. 땅의 노래. 어떤 곡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참고로 8월 10일 발매가 됐어요. 어제죠?

0: 네. 땅의 노래였습니다.
1: 아니, 이 곡을 듣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되게 시원하잖아요. 선선하고 네네. 바람이 부니까 아, 저녁에 산책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 이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이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대롱대롱 살랑살랑 휘날리며 뭐 엉클어진 방글에 휘날리는 금빛 물결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이 내포된 가운데 이 찬양이 흐르니까 훨씬 더 마음의 감동이 더 오는 것 같습니다.
0: 수많은 악기를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 제 악기를 이제 피아노 위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가사가 저희들에게 감각적으로 또 의미 있게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곡의 어떤 작곡도 좀 빼놓을 수 없이 저는 이제 감동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원래는 이제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특별히 찬양은 더더욱 그런데
1: 네.
0: 이제 처음에 어떤 구성이 이제 2절로 가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반복되는 구성을 우리가 예상하기가 쉬운데 이때 여기서 이제 대롱대롱 이슬 맺힌 풀잎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꽃눈배기 흩날리며 여호와를 찬양하네. 오히려 곡을 고조시켜버리거든요. 이제 멜로디 구성을 달리 해버려가지고. 저는 이런 좀 굉장히 구성적으로도 예, 저는 굉장히 곡이 드라마틱하게 좀 구성이 됐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고 이 배진희님의 원곡을 들어도 참 좋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덤덤하게 약간 아마추어틱한 느낌으로 부르시거든요.
1: 아,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0: 원곡으로 들어보셔도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듣는 곡들 발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샵 9330번으로 발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다섯 곡 또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선해서 열심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듣고 그냥 감동 받으시면 되니까 네, 샵 9330번으로 아, 제목을 못 들으셨다고요? 땅의 노래입니다. 땅의 노래 조찬미의 땅의 노래인데 뭐 제목을 잘 못 들으셨으면 발굴이라고 보내시면 네, 리스트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찬양 소개해드릴까요?
1: 네,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 광대하신 주입니다.
0: 네, 사랑의 교회에 이제 찬양팀들이 좀 덜어 있겠죠. 이제 몇몇 이제 찬양팀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찬양팀이 쉐키나 찬양단입니다. 쉐키나 찬양단에 제가 과거에 한번 좀 강력 추천해드렸던 곡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날 모두 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슬픔 사라지 뭐 이런 곡이 있거든요. 네, 그걸 부른 팀이 쉐키나 찬양단이에요. 네, 쉐키나 찬양단이 7월 29일에 네, 또 새 앨범을 발매합니다. 새 앨범 발매하는데 거기 세 곡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세 곡 중에서 타이틀곡이 예수의 사랑으로라는 곡인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곡의 구성이 오늘 소개해드린 곡의 구성이 여성 보이스가 좀 많다 보니까 남성의 보이스가 좀 전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곡들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 광대하신 주 이 찬양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른 곡들도 기회가 되시면 다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곡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또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곡인데 이 곡 자체가 막 아주 막 스케일 크게 막 경쾌하게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덤덤하게 남성 보이스로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이 가사가 전하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여러분께서 찬양을 통해서 누리시고 또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발굴단 세 번째 찬양입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광대하신 주. 어떤 곡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0: 네. 쉐키나 찬양단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광대하신 주 찬양 만나봤습니다.
1: 네, 이 찬양은요 제목에서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 광대하신 주 요 한마디에 정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정말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네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신실하신 주 인도하심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아, 찬양에서 정말 많은 또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가사는 뭐 이게 좀 스타일이고 취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가사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찬양들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개인의 정서를 좀 위로하고 토닥이는 찬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찬양도 많이 듣습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크고

0: 맞아요. 지금 아마 본인이 굉장히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가끔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또 날 인도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또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힘을 조금만 더 내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모든 것이 가능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크고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불안에서 참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랑의 교회 슈키나 찬양단의 광대하신 주 세 번째 찬양까지 만나봤고요.
0: 벌써 세 곡 다 나갔나요?
1: 예, 이제 네 번째 곡 만나봐야 됩니다. 이제 아직 두 곡 남았어요.
0: 네. 네, 이번에는요 그레이스 제이라고 또 네. 불렀네요. 우리 함께 주 높이리.
1: 네, 이제 두 곡이 또 연속해서 또 잔잔한 좀 느린 템포의 찬양을 좀 전해드렸다 보니까 이제 다시금 조금 경쾌한 찬양을 이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경쾌한 곡인데요. 자, 8월 4일에 발매가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딱 일주일 전에 발매가 된 찬양인데요. 자, 우리 함께 주 높이리 이제 나의 자랑 오직 주 우리 함께 주 높이리 내 앞길 보이지 않아도 주의 눈은 날 향하시고 작은 신음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니 내가 자랑할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자, 어떤 곡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나의

0: 네. 아주 경쾌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밝은 곡이었습니다.
1: 아니, 제가 만약에 스튜디오 밖에서 이 찬양을 들었다면 저도 모르게 샵9330번 발굴이라고 보냈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네, 발굴이라고 보내시면 링크, 오늘 찬양 링크, 그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오늘 찬양 다 좀 전해드리니까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샵9330번으로 발굴이라고 보내시면 되겠고, 사실 이분은 네, 정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찬양이. 네. 그래서 영상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음원 자체를 그냥 어느 정도 유튜브에 업로드한 정도로만 좀 전해드리니까 이제 우리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1: 그리고 PD님이 찬양 발굴단 이거 계속 소개하면서 알려주셨잖아요. 요즘에는 네. 공동체와 관련된 찬양이 많고
0: 맞아요,
1: 이렇게
0: 맞아요. 네.
1: 격려하고 토닥토닥하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이렇게 신곡으로 또 나.

0: 나온다고 했는데 이 곡을 또 사랑하는 또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면 정말 좋겠다.
1: 그럼요.
0: 이런
1: 그럼요.
0: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저는 근데 이 찬양 들으면서 약간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교회 카페에 이런 찬양이 그냥 배경 음악처럼 깔려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0: 네.
1: 생각도
0: 아,
1: 하면서
0: 좋을 것 같아요.
1: 더불어서 한 시간대로 보면 한 오후 1시 한 45분 정도에 1시 한 45분쯤에 이 곡을 딱 카페에서 음료와 함께 듣는다면 왠지 모르게 너무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 네, 우리 함께 주 노필이 제목이었습니다. 네.
1: 그레이스 제이였고요. 자, 마지막 곡 어떤 곡이죠?
0: 아, 이제 마지막 벌써 마지막 곡인데요. 잔치 공동체네요. 나의 네. 모든 예배는.
1: 잔치 공동체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집사님은 안 계셨지만 이제 수요일에 우리 함께하는 또 자매님이 계세요.
0: 아, 봤어요. 네,
1: 자매님께서 잔치 공동체의 찬양을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요즘 세대는 이런 곡을 많이 듣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청년들은. 그래서 추천해주셨는데, 이제 그 잔치 공동체가 최근에 정말 앨범을 발매합니다. 7월 27일에 앨범을 발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7월 27일에 앨범을 발매했는데, 정규 앨범이었고요. 이제 원래 이제 싱글 앨범으로 발매했던 찬양들도 있고, 그리고 아주 새로운 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싱글 앨범으로 이미 발매했던 찬양들은 좀 선곡하지 않았고, 이제 새로운 곡 중에서 한 곡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서 타이틀곡이 Jesus in My Room인데 이 곡은 굉장히 경쾌한 곡이고. 그다음 나의 모든 예배는 더블 타이틀곡인데 이 곡이 이제 두 곡 중에서 이제 뭔가 찬양 발굴단의 마지막을 이 곡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좀 잔잔한 곡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곡은 뭐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들려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의 모든 예배는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것, 무엇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이제 예배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 방송가족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여운으로, 특별히 나의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장치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이고요. 아무튼 이 곡 전해드리면서 우리 사랑이 되는 일부를 좀 마무리할까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아, 이 찬양들 듣고 싶으면 샵9330번 발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조심입니다.
1: 조심이죠.
0: 샵9330번으로 네.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자, 저희가 이제 말씀 좀 받고 싶습니다. 네, 말씀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 오늘 발굴 신청이 굉장히 많네요.
0: 굉장히 많네요.
1: 9175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0: 오늘 찬양들이 너무 좋아요. 오늘 선곡 너무 좋습니다. 발굴.
1: 1898번님도 발굴 찬양으로 매주 제 귀가 호강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귀가 호강한다는 표현이 맞아요.
1: 영적 보약. 찬양도 영적 보약이니까요.
0: 그럼요.
1: 많이 많이 들으시고 또 섭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 아, 그리고 이제 요즘에 찬양, 좋은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곡들도 많아요. 다음 주에 또 찬양 발굴단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곡입니다. 네, 찬양 발굴단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곡이죠. 잔치 공동체 나의 모든 예배는, 이 찬양 전해드리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이들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1: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0: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1: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0: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1: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기꺼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쌓아두신 은혜를 흡족히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근데 뭐 있는데 막 진짜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렇지만 참 감사하네요.
0: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쌓아두신 은혜 이런 표현에 소망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과 또 역경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 자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 정말 그 쌓아두신 은혜들이 보이잖아요.
1: 네.
0: 정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느껴진달까요?
0: 네.
1: 결코 너를 내가 실족 하지 않게 만들겠다.
0: 맞아요.
1: 내가 은혜를 쌓아서 그 은혜를 너한테 베푸는 한이 있어도 결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는 하나님

0: 좀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순종이 조금은 힘들지만 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맞아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정말 큽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순종에 대해서 너무 큰 순종, 그러니까 너무 어떤 거창한 순종을 너무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우리 선한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 양심에 있어서 이제 뭔가 거리끼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께서 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 위로가 필요한 것 같다. 위로 베풀고
1: 좋죠.
0: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큰 순종까지 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건 이제 시편 말씀에 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 편 쌓아두시는 애 이런 것들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그 하루 동안 생각할 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하루는 정말 최고의 하루가 되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네.
1: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정말 쌓아두신 은혜를 받고 싶네요.
0: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또 말씀과 기도 오늘 저희가 또 선물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 붙잡고 또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 귀에 맴돌게 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든든히 잘 거룩하게 세워나가신다면 오늘 분명히 오늘 여러분께서 잠자기 전에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1: 네. 그래서 2부 시간에는 우리도 청취자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0: 맞아요.
1: 샵9330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0: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앞서는 저희가 이제 발굴했던 찬양을 가득 전해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은혜로 누리고 있는 찬양들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아쉽지 않게 또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 뒤쪽으로 가면 이제 시간상 때문에 이제 못 듣는 곡이 많은데 이왕이면 좀 일찍 보내주셔서 함께 또 아름다운 찬양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샵 네. 9330번으로 단문 50번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으로 듣고 싶은 찬양 또 방송가족분들과 은혜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 그 제목을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의 선물 또 여기서 언급 안 할 수가 없겠죠.
1: 네, 그렇죠.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조심입니다. 조심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세요.
0: 자, 2672번님께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네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찬양을 너무 자주 들려드렸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래서 안 들려드릴 순 없고 저는 이제 신청곡을 전해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Blessed Assurance. 네, 예수로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영어 찬양으로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0: 두 곡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이었고요.
1: 뭔가 네.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0: 네. 웨이메이커였습니다. 웨이메이커는 1518번님 신청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이제 또 Blessed Assurance,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양으로 또 신청곡이었는데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청곡들이 굉장히
1: 많네요.
0: 초반부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다 바쁘네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네, 0360번님께서 네. 어떤 문자 주셨을까요?
1: 신청곡은 우리가 사랑하는 박찬미 찬양 사역자님의 돌담 듣고 싶습니다.
0: 네, 근데 사실 아무리 검색해도 박찬미 그 우리 자매님의 돌담이 안 나오는 거예요.
1: 그래요?
0: 대신에 돌베개가 나옵니다.
1: 아,
0: 그래서 돌담이 아니라 돌베개가 아닐까.
1: 맞아요, 맞아. 그럴 것 같은데요.
0: 돌베개일 거라고 생각하고.
1: 0360번님.
0: 제가 열심히 검색했는데 돌담이라는 찬양이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돌베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베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오시니까
1: 네.
0: 혹시 돌담이라는 찬양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돌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4373번님 문자 주셨어요.
1: 네. 이거는 저도 좋아하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 찬양 신청합니다.
0: 근데 이거 어떤 곡인가요? 네. 이게 너는 행복한 사람 약간 이 유사한 제목의 찬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1: 그렇게 물어보시니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는데요.
0: 어떤 곡이에요? 집사님 아시는 게?
1: 아니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일단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0: 네, 그러니까 제가 들려드린 적이 한번 있긴 해요. 이제 In Christ Worship에 이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정확한 제목의 찬양이 있긴 하거든요.
1: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그래요?
1: 네.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4373번님께서 그걸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0: 네.
1: 저도 그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제가 예전에 네. 한번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 곡인데
1: 맞아요. 피디님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 좋아서 제가 네. 계속 들었거든요.
0: 그 곡이 맞기를 바라면서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4373번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옹기장이 버전도 있고요. 그다음 In Christ Worship에 너는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 외 다양한 행복한 사람과 관련된 곡들이 유사 제목의 찬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곡이 맞기를 바라면서
1: 아 맞았으면 좋겠네요.
0: 네, 이 두 곡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박찬미의 돌베개 그리고 In Christ Worship에 너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두 곡의 찬양 듣고 돌아오시죠.

0: 네, 인크라이스트 워십의 너는 행복한 사람 전해드렸고요. 앞서서 이제 박찬미의 돌담이 아닌 돌베개였죠.
1: 돌베개였습니다.
0: 4373번님께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도 그때 들었습니다 라고 아마 그때 이제 들었다고 하신 걸 봤을 때 이 곡이 맞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오늘 신청곡들이 열심히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든 곡들을 다 들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두 곡 이제 선정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죠. 이제 2450번님께서 네. 새벽 출근길 청주 하늘이 이렇게나 멋있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와 자동 발사되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 1074번님 문자요. 네,
1: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불렀던 찬양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듣고 싶습니다.
0: 와, 이게 특별히 특송을 했나 봐요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이 있으시다고 한 것 같고요. 4640번님 예수는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고 기도로 간구하고 헌신하시던 어머님께서 99세로 이제 천국에 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참 그립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신청합니다 또 해주셨고요. 1670번님
1: 네. 네, 에덴코드에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곡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곡입니다. 제가 위암 수술을 앞두고 매일 반복해서 들으며 힘낸 곡입니다.
0: 또 3927번님 할렐루야 옹기장이의 전능하신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하셨고 9600번님
1: 한부영님의 길 듣고 싶습니다. 수능을 앞둔 계령고 3학년 박온이 아들에게 힘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이제 100일 앞두고 있는 이 시간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한다 원이야. 오늘도 화이팅.
0: 원이 파이팅. 원이 파이팅.
1: 아이고 이제 100일 남았네요.
0: 한부영의 길을 또 신청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찬양도 이제 사랑의 뜰안을 통해서 이제 방송가족분들께 소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또 찬미워십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곡도 추천을 좀 해주셨네요. 자, 이 중에서 집사님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 이 사연을 봤을 때 저희가 다 들려드리기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1: 네, 저는 일단 우리 수능생들 모두 힘내라고 한부영님의 길 듣고 싶습니다.
0: 저는 수능생들도 수능생이지만 수험생 부모님들 힘내시라고. 네, 수험생 부모님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경주 잘 하시고 잘 견뎌내시고 또 함께 기쁨의 또 응답의 날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0: 모든 곡들을 다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저는 어머니의 기도, 우리 또 3373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이 어머니의 기도 이 찬양까지 이렇게 두고 이제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이제 끝인사 나눠야 되는데 오늘 네. 두 가지 선물 챙겨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조심이었습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입니다.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이들한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제3회 HNU 월십 페스티벌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13개 팀이 치어리딩, 국악, 밴드,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찬양 무대를 선보이며 특별 공연으로 찬양사역자 지선전도사의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남대학교 선교훈련팀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주서지방이 8월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청주 좋은교회에서 2026년 청주서지방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은평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영헌 감독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주서지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산리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19일 수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말씀 축복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전 힐탑교회 안승철 감독님, 논산 늘푸른 초장교회 김선종 목사님, 대전 참사랑 감리교회 전병희 목사님, 화성 활초교회 김광태 목사님, 대전 사랑 가득한 교회

교회 이상봉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성경사역원이 8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 위치한 예수 만남교회와 온라인 줌으로 구약 성경 전체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터성경사역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연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한 권, 서신서 세 권, 예언서 한 권에서 총 다섯 권의 책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것이 요한이 쓴 다섯 권의 성경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쓴 책은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을 받아 읽은 공동체 안에 이단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는데 교묘하게 교회 내부로 침투하던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는 악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악한 육신으로 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니까 당연히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즉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믿지 않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도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육체는 악하니까 그 육체가 하는 것은 다 악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금욕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다 안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왕 악하게 돼버린 육체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인데 조금 더 악해봤자 얼마나 더 악해지겠느냐. 그러니 율법 같은 것은 지킬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지주의 이단은 극단적인 금욕 아니면 극단적인 방탕으로 나아가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면서 살고 싶은 성도들에게는 금욕주의적인 말들이 더 매력있게 들렸을 테고 율법을 부담스럽게 여기던 교인들에게는 자유방임적인 말들이 더 매력있게 들렸을 테니 영지주의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매력있게 다가왔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요한이 쓴 복음서를 받았던 교회 공동체 원들 중에서 일부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은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써서 보낸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고 요한은 말하냐면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미혹된 교인들에게 너희들 자꾸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대로 부활하셨을까? 라고 의심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에게서 말씀을 들었고 아니 그분을 만져보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셨던 분이시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아픔과 고통 그거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그 지식이 우리들 삶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연결되어 나타나지 않는 지식은 그리 유익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면 어떤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어떤가? 난 괜찮아. 그래도 난 예수님 믿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자기가 경험해 보아야 그 아픔을 알 거 아닙니까? 죽음도 정복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일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체와 마음의 아픔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라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사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3절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주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 이것을 이제 성경 공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요한은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빛되신 주님과 사귀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자백을 해라 이겁니다. 자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 하나님이 너 그거 죄야 라고 하시면 네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동의하는 거. 그게 자백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끝까지 왜 그게 죄입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죄라는 건 알지만 그게 그리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하며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주는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빛 되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애쓰면서 혹 어둠의 일을 내가 했을 때는 신속하고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신속하고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자백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826-9191번, 826-9191번 대전 행복한 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11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교회들이 맞춤형 연합 수련회를 통해 개별교회가 채우기 어려운 다음 세대 사역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소속 신내교회와 도남동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최근 신내교회에서 첫 공동 청소년부 수련회를 열고 학생 56명 등 모두 85명이 참여하는 수평 동역형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교회 전도사 3명은 소수의 학생들을 모아 신앙적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제주 행원교회와 경기 부천 복된교회는 청년 공백과 선교 현장 필요를 결합한 상호 보완형 수련회를 마련해 지난 2일까지 복된교회 청년 44명 등 성도 68명이 제주에서 행원교회 청소년들과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서울 승동교회는 가평 승동기도원에서 14개 교회의 학생과 인솔자 150명이 참가한 자원 나눔형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무료로 개최했습니다. 고상범 주일학교 사역자연구소장은 맞춤형 연합수련회와 관련해 교회가 무엇을 갖추느냐보다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인천 예일교회에서 8.15 제81주년 광복 제78주년 건국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배에서는 김은호 오륜교회 원로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수도권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한교연 대표회장 천환 목사는 복음이 처음 전해진 인천 예일교회에서 연합예배를 개최한다며 교파와 지역을 넘어 나라 사랑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빈소 장례와 주례 없는 결혼식 등 통과 의례의 간소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교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던 경조사 동행목회가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시장 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조사한 결과 무빈소 장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2.1%, 빈소 없이 치르는 장례도 충분히 예의를 갖춘 방식이라는 동의는 77%에 달했습니다. 또한 본인 장례를 빈소 없이 치를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1.8%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장례 지도사인 이춘수 목사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조문객이 줄면서

0: 무빈소 장례가 확산하고 있지만 빈소가 없더라도 염습과 발인 등 교회의 목회적 돌봄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식 역시 주례 없는 예식이 늘어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상가 교회의 환경, 예식 시간의 단축, 예비 배우자 배려 등을 이유로 교회방 예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강성호 교수는 절차의 간소화와 별개로 혼인과 장례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언약을 맺고 천국 소망을 확인하는 공적 성격을 지닌다며 교회가 성도의 죽음과 결혼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목회적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이 늘고 30대 이하 마약 사범이 전체의 60%를 넘어서는 등 마약 범죄의 저연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한국교회의 예방교육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674명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으며 20대와 30대를 합친 비중 역시 59.4%로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로 청소년 노출이 쉬워진 만큼 교회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승욱 국립부경대학교 외래교수는 자녀에게 약물 중독 정황이 나타날 경우 범죄자 취급하며 다그치기보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회복을 함께 돕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나에서 35년을 살아온 한국계 1.5세 선교사 자녀가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해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로 대사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는 매일 아침 9시 대사관에서 찬양을 부르며 신앙 고백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최 대사는 지난 1992년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최용순 선교사를 따라 가나로 건너가 현지 학교를 다니며 문화를 체화했고 통신유통업체와 핀테크 기업을 설립해 성공을 거둔 뒤 외교가에서도 이례적인 한국계 주한대사로 발탁됐습니다. 최 대사의 신앙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둘째 아들 최강사무엘 군은 서울 한남 오거리에서 직접 작성한 전도지를 나누며 거리 전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조 대사는 선교사 자녀들은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한 준비된 자원이라며 한국교회가 이들을 미리 훈련해 사역 동반자로 세우는 선교적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스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으로 어둠을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캄캄해 하고 불평한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전등 하나가 켜지는 순간 어둠은 말없이 물러갑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만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을 탓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힘내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불안과 갈등은 커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만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야광 물체도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0: 밤에 은은한 빛을 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질 때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밝히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소망의 기도 남주구입니다. 어제 소망의 기도에 오신 김지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과 현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하자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들으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눈앞에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보며 두려운 감정과 건널 수 없다는 현실에 사려잡혀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발을 강물에 내디뎠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시작됐을 때 비로소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소망의 기도에 보내시는 한 줄의 문자가 바로 그 발걸음이라 생각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현실과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뛰어보내는 그 문자를 통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처럼 여겨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앱 생방송 채팅을 사용하시면 언제든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고요. 신원을 밝히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남겨주시면 번호 소개 없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 적어주신 뒤 맨 끝에 전화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실시간으로 받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앱 생방송 채팅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전병희 목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지금 여름 사역이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목사님 사역, 교회 사역은 어떻게 잘 마무리되고 계신가요?
1: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0: 네, 목사님. 그럼 또 오늘 소망의 기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망의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예언적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것들이란 것은 원어로 푸뇨마티콘 형용사인데 헬라어도 성수격이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중성격으로 취하면 성령의 은사들로 적용될 수 있고 만약에 남성

0: 성격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사람들로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것들이란 것의 특성이 있죠. 성령의 은사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가 취할 수도 있는데 특성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을 일으키는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슈퍼내추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네 가지의 예언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원어적으로 예언자가 나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죠. 그래서 1차적인 예언, 1차적인 물결의 예언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가장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적인 길이 됩니다. 가장 강력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2차적인 물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현재에서 미래까지 통찰력이죠. 시대를 읽고 어떻게 내가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런지에 대한 방향성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2차적인 예언의 특징이죠. 권면과 그리고 축복과 그리고 위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3차적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이라든지 한 가정이라든지 한 교회라든지 한 국가라든지 한 민족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나 네 번째 4차원적으로 네 번째 그 예언의 물결까지 올라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출현하시죠. 톤 아포칼립스에 온 하나님의 계시들, 하나님의 출현들이 휘파르블레 정도를 지나쳐서 정도를 뛰어넘을 정도로 마치 이런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죠. 이게 3차원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임하면 오늘 이 시간 영원히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1: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소개하겠습니다. 9734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찌할 수 없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 아들 호연이, 며느리 수영이, 은후 채원 가족을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또 막내 아들 김건우를 만나주셔서 다시 드럼 연주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는데 과거에 또 우리 막내 아드님께서 찬양팀으로 이렇게 많이 섬기신 것 같아요. 지금은 떠나 있지만 아마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건우 형제가 참 안타깝죠.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이 늘 있습니다. 교회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간절한 기도가 놀랍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이는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됩니다.
1: 아멘.
0: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 큰 산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사 우리 큰아들 호연, 우리 며느리 수영, 은우 채원 그 모든 가족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강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사도행전적인 역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집단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사. 아멘. 집단 구원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1: 아멘.
0: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강팍한 마음은 녹 느껴버리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0: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되어지는 하나님 이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세워주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권 회오리 임할지어다.
1: 아멘.
0: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되어지며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되어지며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열림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1: 아멘.
0: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십일조의 백배의 십일조를 이삭이 하였듯이 이삭이 했던 그 십일조의 초월적인 십일조를 야곱이 했듯이 야곱이 했던 십일조와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인 십일조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했듯이 놀라운 믿음의 가게가 축복의 촛대가 흘러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이 가정으로 친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아, 모든 자녀가 또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익명으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장로 장립 직전에 사명을 받아서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모부와 이모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은 가운데 아들이 이모부와 이모의 아들이 5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방직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오전 11시에 면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그 사촌에게 오늘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모와 이모부의 교회 개척 사명을 이끌어주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이모부와 또 이모 그리고 그 아들까지 놓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개척교회 사명을 또 늦은 나이에 감당하신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0: 맞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으시겠어요. 저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보냈는데 정말 눈물로 지낸 시절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1: 아멘.
0: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1: 아멘.
0: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 아멘.
0: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귀한 하나님 우리 이모부 이모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그 교회의 어려운 일 가운데 주님의 친히 임재하여 주사 놀라운 부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사 날마다 날마다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사 예수의 평강은 흘러들어가라.
1: 아멘.
0: 예수님의 평안은 흘러들어가라.
1: 아멘.
0: 그 10년 가운데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특별히 이제 11시 면접입니다. 주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주권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사 하나님 뛰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사 만남의 축복 가운데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들 가운데 열려라.
1: 아멘.
0: 막힌 모든 것은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높은 산은 낮아지며 골짜기는 메꾸어지며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1: 아멘.
0: 열릴지어다.
1: 아멘.
0: 모든 닫힌 것은 열릴지어다. 모든 막힌 것은 열릴지어다. 모든 눌린
1: 아멘.
0: 것은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아들 위하여 선포하며 예언하며 기도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지어다.
1: 아멘.
0: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 가운데 주님의 보혈에 푹 잠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될지어다.
1: 아멘.
0: 주여 이 아들 가운데 임하여 주사 주님 특별히 간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곧 주님의 성령으로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으로 이 아들을 지금 감동하여 주사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며 하나님 가장 지혜롭고 분별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놀라운 열림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아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3288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전에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 요청했는데 그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행장애가 있고 저희 엄마는 몸에 여러 곳에 종양이 생겨서 기도를 부탁드렸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 다행히도 악화되지 않고 좀 더 지켜보자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항상 엄마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3288번님께서 이제 본인과 또 어머니의 종양을 위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1: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고 이게 모든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이 기도의 말씀을 취하시고 아멘으로 이 기도를 누리십시오.
0: 아멘.
1: 그래서 정말로 이 거룩한 의지와 결단이 있으시면 아멘.
0: 아멘.
1: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낙심이 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3288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행장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히 그 머리 위에 주님이 못자국 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0: 아멘.
1: 그 비묻은 손으로 친히 그 위에 임하여 주사 주님의 생명의 보혈은 흘러 들어가라.
0: 아멘.
1: 주님의 보혈은 흘러 들어가라.
0: 아멘.
1: 주님의 보혈에 푹 잠기게 되어지는 지금 주님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진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지어다. 주님의
0: 아멘.
1: 보혈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절은 연락되어지며
0: 아멘.
1: 그 모든 세포는 살아나며 그 모든 뼈마디는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일어나 강한 군대가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날지어다. 예수
0: 아멘.
1: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발목은 힘을 얻으며 그 무릎은 힘을 얻으며
0: 아멘.
1: 그 허리는 힘을 얻으며
0: 아멘.
1: 그 모든 육체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라.
0: 아멘.
1: 살아나라.
0: 아멘.
1: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 몸에 있는 모든 종양은 떠나.
0: 아멘.
1: 모든 종양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녹아 없어져.
0: 아멘.
1: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난 모든 것은 회복되어지며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0: 아멘.
1: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도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도 짊어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강성케 될지어다.
0: 아멘.
1: 놀랍게 일어날지어다.
0: 아멘.
1: 주님 오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자녀 가운데 오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보호자로 친히 임하여 주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해지며 온전해지며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진 귀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급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3197번님께서 저희 교회 이미희 집사님의 남편 양정열 집사님께서 어제 아파트 목욕탕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했지만 뇌부종이 심한 가운데 위중한 상태입니다. 7일이 지나기 전에 사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14일 이후에 생명이 유지되고 또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주님을 믿으며 가족과 양정열 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참 급한 사연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1: 절박한 상황이에요.
0: 네.
1: 절박한 상황인데 특별히 저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났고 저를 살리신 하나님이 양정열 집사님도 살리십니다.
0: 아멘.

0: 저를 도우신 하나님이 양정렬 집사님도 도우십니다.
1: 아멘.
0: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양정렬 집사님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1: 아멘.
0: 어제도 한 분 목사님 만났는데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뇌출혈이었고 골든타임도 다 놓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놀랍게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만나 뵈었습니다. 동일한 은혜의 역사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1: 아멘.
0: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양정열 집사님을 위하여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 머리 위에 주님 다시금 주님의 못 자국 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피 묻은 손으로 겹쳐주사 주님의 보혈은 흘러 들어가라. 모든 뇌혈관은 뚫리며 모든 뇌세포는 살아나라.
1: 아멘.
0: 모든 손상되어진 병변은 떠나가며
1: 아멘.
0: 놀랍게 회복되어짐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1: 아멘.
0: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님, 주님이 친히 이제 일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이제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출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출현이 하나님 양정열 집사님의 그 모든 육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양정열 집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소성함을 얻게 되어지는 오 주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사 살아나게 되어지며 깨어나게 되어지며
1: 아멘.
0: 온전케 되어지며
1: 아멘.
0: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옷자락으로 뒤덮어주옵소서. 주님 아멘.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 병실을 주님의 보좌로 임하여 주사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보아여 주시며 주님의 입에서 나온 화염겁으로 친히 지켜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친히 안위하여 주사 우리 양정열 집사님 평강함으로 평안함으로 놀랍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진 은혜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1: 아멘.
0: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1: 아멘.
0: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1: 아멘.
0: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1: 아멘.
0: 살아나리라.
1: 아멘.
0: 놀라운 은혜로 주님 양정열 집사님 회복시켜주사 주님 주님의 종을 살리셨듯이 하나님 이 귀한 아들 살리심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1: 아멘.
0: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을 때 우리 양정열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4404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딸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는 검정고시를 보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을 집중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딸이 교회에서 더 쓰임받고 또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귀한 딸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직 믿음 없는 아들 이누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두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는 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엄마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4404번님께서 딸과 아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목사님 더불어서 한 분 더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우리 0360번님께서도 지금 검정고시를 보고 있는 큰딸 하은이와 전도사님의 딸 혜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검정고시 시험을 잘 보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찾아와 주셨는데 현재 검정고시 치고 있는 우리 4404번님과 3060번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모든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지금 제 딸도 검정고시 보고 있습니다.
1: 아.
0: 우리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1: 네.
0: 예. 하나님이 우리 자녀

0: 자녀들을 가장 높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일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은이, 혜진이, 그리고 지금 우리 사사공사님 귀한 딸 하나님께 삼게 하여 주사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 그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마음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평안으로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공부했던 그 모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서 특별히 지혜로, 모략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친히 검정고시 보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 가장 높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열국과 열방 가운데 뻗어나갈지어다.
1: 아멘.
0: 열국과 열왕 가운데 빛날지어다.
1: 아멘.
0: 명성을 얻을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사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 가운데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믿음 없는 아들 인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1: 아버지.
0: 주님이 만지시면 된다는데, 주님이 이 아들을 다루시면 된다는데, 이 누를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성령 하나님 그 내면의 깊은 상처, 깊은 아픔, 깊은 수치까지도 주님의 다루심을 받게 하여 주사,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게 하여 주사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그 내면 세계가 먼저 정돈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감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놀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지성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 인우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1: 아멘.
0: 쏟아부어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쏟아부어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신실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반드시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신 그 말씀은 현실이 될지어다.
1: 아멘.
0: 그 언약은 성취될지어다.
1: 아멘.
0: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 정말 지금까지 준비한 정말 열심을 다한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다 발휘돼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9187번님께서 남겨주셨어요. 67세 되시는 형부 남기영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위 조직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위에 출혈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언니 가족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9187번님께서 형부와 또 언니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0: 예, 우리 같이 이 남기영 귀한 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남기영 귀한 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에 출혈이 있다고 합니다. 위 조직 검사 결과 내일 나옵니다. 주님, 친히 그 모든 것을 만져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 위의 모든 조직은 예수님의 위처럼 강건하게 지금 변화될지어다.
1: 아멘.
0: 하는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모든 능력으로 만져주시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사 그 모든 염증은 떠나가며 그 모든 염증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어짐으로 그 위가 강성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언니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0: 역사하신 하나님, 언니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루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마가복음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가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사 하나님 놀라운 변화됨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친히 이 가족의 주권자 되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날에 그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떠나가며
1: 아멘.
0: 그 목에서 그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 부음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 멍에가 부서지리라.
1: 아멘.
0: 그 멍에는 부서져라.
1: 아멘.
0: 그 멍에는 부서져라.
1: 아멘.
0: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멍에는 부서져라.
1: 아멘.
0: 주님 친히 일하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1069번님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딸인 백장미 양이 중국에서 20여 년간 공부를 하고 8월 21일과 22일에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을 봅니다. 의료 선교를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했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교회 집사님의 딸을 위해서 또 의료 선교를 위한 그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0: 초조하겠죠. 저희 네. 작은 누님도 북경 중의대에 나오셔서 공부하셨는데 굉장히 중국에서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미국에서 유학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미국은 그래도 익스큐즈를 해주거든요.
1: 네.
0: 근데 중국은 정말로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로 20년간 공부하고 이제 중요한 의사면허 자격 취득시험 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귀한 백장미 귀한 딸 주님 함께하여 주사 두려워하지 말아라.
1: 아멘.
0: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 아멘.
0: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1: 아멘.
0: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그대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 긴 여정 주님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 놀랍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귀한 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1: 아멘.
0: 그 손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살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자녀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모략과 재능과 총명과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이 딸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열릴 수 없는 계시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풀려지지 않는 모든 것들도 풀려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백장미 귀한 딸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로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특별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놀라운 성령으로 친히 백장미 딸 가운데 임하여 주사
1: 아멘.
0: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소리가 이 딸의 양 귓가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1: 아멘.
0: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움직이심이 이 딸의 온몸 가운데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1: 아멘.
0: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 딸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성령이여 이 딸을 압도하여 주사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며
1: 아멘.
0: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게 되어지며 돌파할 수 없는 것을 돌파하게 되어지는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지혜의 성령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의료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이번 기회에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며 또 영혼을 살리는 그 선교에 늘 힘쓰시고 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모든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0800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정읍송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신 지 22일째 되는 날입니다. 열도 잡히고 호흡도 정상으로 되며 소화와 다리의 기력이 회복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읍송광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
0: 담임 목사님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악한 사단이 한 교회를 무너뜨릴 때 담임 목사님을 제일 먼저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읍송광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간절히 간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가 이 어둠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임하여 주사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살아나게 하여 주사.
1: 아멘.
0: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놀라운 일들이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친히 임하여 주사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목사님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목사님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여 주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사 그 심령으로부터 놀라운 힘이 용서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므로 회복해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1: 아멘.
0: 그 모든 육체는 살아나라. 그
1: 아멘.
0: 모든 오장 육부는 살아나라. 그 심장은 다시금 뛰게 되어지며
1: 아멘.
0: 청년과 같이 될지어다.
1: 아멘.
0: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좀 만져주세요. 주님이 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주사 하나님 그 평생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그 평생의 수고를 주님이 진히 주님의 보좌 앞에 기록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헌신과 수고가 영영히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현재적인 천국 놀라운 회복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정읍송광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0800번의 성도님께서 앞으로 또 이 소식 전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기도 제목은 내일 이 시간 소망의 기도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 타올,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너무나 중요합니다.
1: 우리 상황이 답답할 때가 있고 사방팔방이 막힐 때가 있고 우리가 죽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을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려지는 그 기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선포하시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반드시 돌파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2: 아멘. 아, 우리의 힘듦을 말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높은 때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가 아무리 멋지고 비싼 차라고 하더라도 엔진이 고장 났다면 그 자동차는 신발만도 못하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엔진이 있어요.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지만 예수 믿는 게 벅차요. 주일은 너무 빨리 돌아오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자니 사업장이 생각나고 예수 믿기가 참 버겁고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소문은 있지만 내 삶 속에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지는 않는지 어쩌면 오늘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제자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로 신앙이 버겁고 생명력이 없던 그리스도인 젊은 12명의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주일부터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사실상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평생 세 번에 걸쳐서 역사적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이미 우리가 강해로 마무리했고 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 출범부터 3차 전도 여행은 출발하게 돼서 이제는 그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약속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되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고린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 지중해에 직항이 없어서 에베소 항구에 잠시 들립니다. 바울은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사역자로서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다음 배를 기다리는 텀에 복음을 전하게 되자 모처럼 유대인들이 환대하게 됩니다. 더 여기 머물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떠나가야 하는 그때 자신의 분신 같은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회당에 남겨두고 떠나게 될 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오늘 본문 3차 전도 여행의 첫 정착지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된 거죠.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는 지난 본문이 옵션 메시지가 이미 준비된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본문은 아볼로의 지성에 대한 이야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그는 어린 때부터 성장한 이후까지 지식으로 잔뼈가 굵었던 그는 지성인 거기에다가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영향을 입어서 세례요한의 세례 정도의 신앙적

지식이 첨가된 그러니까 지성적 신앙을 소유했던 아볼로의 신앙이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겸손한 신앙, 바울의 신앙의 영향을 소개하면서 그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재한 고린도 교회에 새가족들은 많은데 그 교회의 다음 사역자로 아볼로가 가서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없으면 안 되는 동역자가 준비됐다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였어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머뭅니다. 3년 동안 목회를 하듯이 해요. 그런데 그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목회적 여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자체에서 3년 동안 머물러서 두란도 서원에서 복음을 매일같이, 그때는 뭐 자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매일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명목상 그리스도인 12명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바울의 영적 불쏘시개 역할을 함으로 에베소가 부흥운동에 성장하는 그런 도시로 성시화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전개됩니다. 이 에베소는 고대 아시아의 가장 큰 거대 상업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또 우상숭배가 만연되었던 아데미 신전이 크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 곳에 바울이 도착을 해서 한 골목을 다니는데 한 젊은이들이 성경책을 들고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은데 그들이 참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당신들이 누구냐고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들은 성경책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예수를 믿는데 결함이 있어요. 안 믿는 에베소 사람들과 이 청년들은 성경책을 들었다는 차이밖에는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들의 결정적인 기쁨이 없어요. 저의 내적인 어떤 체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본질적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면서 2절과 3절에서 서로 거룩한 대화가 오고 가게 돼요. 바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역사적인 질문이에요. 어쩌면 이 질문은 모든 인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던져질 질문이어야 해요. 난 지성적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게 영성으로 이미 영적인 참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충만한 영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영. 그래서 그분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어요. 성경 찬송 들었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를 왔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기 왔다고 천국 가는 거 보장받을 수 없어요. 내 속에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 그 영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적 가지고 그걸 증명할 수 없대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대요. 이 에베소의 이 청년들에게 영이 없다는 걸 누가 알아요? 바울이 압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저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그럼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저 그들이 대답해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요. 참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윽박지르지 않아요. 성령 없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격자예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격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할 이유는 인격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인격이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대로 카피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목소리 이상하게 깨구리 소리하고 이상하게 신령한 소리를 많이 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인격적이에요. 언어가 인격적이에요. 시선이 인격적이에요. 표정이 인격적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인격을 스탠다드하게 규정해 줍니다. 다른 인격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부작용, 오해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의 자연인과 어떤 형식적으로 다른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

0: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의 성품, 나의 언어, 나의 시선, 나의 제스처, 나의 모든 삶의 동선, 방향, 이 모든 것들이 벌써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 12명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예, 예수 믿는다고는 했지만 얘들은 예수님의 영이 없다는 걸 통해서 볼 때, 지난주에 나눴던 아볼로의 꼭 닮아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아볼로의 제자들이었어요. 아볼로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볼로의 정체성은 지성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볼로의 제자들 12명도 역시 지성이었어요. 아는 건 뚫어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면 한 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 그런데요, 애들이 오늘 4절, 바울이 결정적인 4절을 선포함으로써 이들은 축이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어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입술이 바뀌어요.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버려요. 사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0: 네,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재해석해 줍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이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세례는 예수님 만나기 위한 세례지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신들이 예수를 누군지 아느냐?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안 죽어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주님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 죄로 죄의 업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원인과 그 결과들이 모든 그 가치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다 삭제돼 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유일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사모하는 자들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직 내가 부탁한 그 영, 성령을 달라고 사모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약속을 믿고 이대이도 없이 그냥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사모한 나머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증명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고 예언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때요, 아볼로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데 바울의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조급한 사람들은 나 성령받게 안수해 주세요. 또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심정지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심장이 정지가 되는 원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장 자체가 고장이 났을 때 심정지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산소가 부족할 때 심정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슴을 압박해 주면 1회에 30회씩 두번 정도 해 주면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압박에 의해서 그냥 다시 심장이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근데 심장에 산소가 부족해서 물에 빠진 사람은 무조건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산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공호흡과 이 압박을 같이 겸행해 줄때그 사람이 다시 재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할 근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근력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근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근력이 없어요. 영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루틴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육신적인 힘은 황소 같은 힘이 있지만 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도 인색해요. 몸도 인색해요. 뭐든지 다 인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루틴이 없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여로보암처럼 내가 만들어요. 내 루틴을 내가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정한 루틴에 따르지를 못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심정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살리려면요, 정확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무슨 구원이 있어요? 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바울은 4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는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 만나게 하기 위한 세례인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만났어야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도 몰라요. 예수님의 승천도 몰라요. 성령의 약속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젊은이들. 황수 같은 근력이 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아무 근력도 쓸수 없는 사실상은 엔진이 꺼진 자동차와 같은 사람들이

네, 그들을 향해서요. 여러분, 정확한 예수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가 뭘까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룩한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세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난 세례 아직 자격이 안 돼요. 스스로 기준을 삼아요. 난 아직 자격이 안 되거든요. 내가 세례를 나중에 받겠습니다. 자격이 될때 받겠습니다. 벌써 비성서적이에요. 세례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나는 구원에 대해 열어놓은 사람.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직 모자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기를 갈망해요. 구원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에 참여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세요? 기독교는 결과주의가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서울을 갈 거냐가 중요한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세례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고 싶어 하는 나의 인격적 의지의 발현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열리지 않은 가슴에 난 구원받고 싶지 않아요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린 적이 없고, 난 구원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도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구원이 필요치 않아요 하는 사람이,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고, 그들이 천국 간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는 백성의 특징이 뭐냐?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자신의 분명한 의지.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정확한 지식과 세례라고 하는 정확한 과정이 연합된 그에게 인공호흡이 시작됩니다. 안수가 시작됐어요. 안수 6절. 안수하니까 저들이 안턴 소리가 나는데 두 가지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가 방언이었어요. 또 하나가 예언이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지만 기쁨도 없고, 예수를 믿지만 자기 루틴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도 없고, 자신의 희생도 없고,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그들. 이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분에게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한 그들에게 안수기도가 임하게 되자.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전혀 없던 멘트가 바뀝니다. 방언이었어요. 여러분, 방언이 뭘까요? 방언의 원래적 정의. 내 입술을,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분석에 의해서 하고 싶은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언어가, 그 입술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딴 말이 나오는 말. 나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엉뚱한 말이 나오는 말. 내 혀를, 내 의지가 운영할 수 없는 언어. 이게 방언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말인데 이상하게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샬라, 샬라? 블레블레?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방언일까요? 방언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맞아요. 1차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 내 혀를 누가 주관해요? 성령이 주관해요. 언어가요, 언어가요. 마귀의 방언을 쓰지 못하게 해요. 부정적이지 않게 해요. 네거티브하지 않게 해요. 절망의 단어를 쓰지 않아요. 마귀가 준 은사의 방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젊은 12명은 놀라운 새로운 방언을 시작합니다. 사랑해요. 잘될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내 거잖아요. 그분이 내 죄를 뺏어갔어요. 그분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어요. 나는 다시 리스타트, 나는 다시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께서 나를 기대하세요. 그러니 나는 이런 언어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방언, 새로운 언어, 창조적인 언어, 소망의 언어, 희망의 언어, 절망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방언입니다. 전에 쓰던 옛날의 언어를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신생어,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로 고무적이고 서로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시작되는 방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언자예요. 무당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기를 누설하며 7월달 물가에 가지 말라고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의 이름을 더럽히는 무당.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당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당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기를 누설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안 알려주시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내 미래를 잠언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두 개만 예약해 주시고 이 두 개가 믹서돼서 덜 형통한 날, 덜 곤고한 날, 아주 곤고한 날, 아주 형통한 날 이것을 만 날, 천 날, 십만 날을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허락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모르기 때문에 신중해지고 모르기 때문에 집중해져야 하는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미래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은 분명히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언자로 초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언을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아주 침묵자가 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가서 예언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예언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우린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수 있는 그 길을 이미 설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원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지만 우리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라고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특정한 예언자들에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예언이에요. 우리는 그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가 답이라고 말이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내몰뛰어 답답해하는 우리의 이웃 앞에서 예수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계신가요? 예수가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요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이전에는 당신처럼 나는 질식할 때가 있었지만 내가 어느 때부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나의 사업을 도모하고 그분과 내 인생을 도모한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내게 이런 해법을 주셨고 나의 인생을 해결을 그렇게 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나는 자매님이, 나는 형제님이 예수를 같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야 미래가 밝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18세기 존 웨슬리라고 하는 우리 영국의 부흥운동의 아주 대가였고 우리 감리교회가 자랑스러워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는 누구나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도 하신 교수급 되는 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 이미지 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의 선조였던 웨슬리는 정말 석학이었죠. 영국의 지성이었어요. 그가 정말 예수를 믿고 신성 클럽을 거룩한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켜보려고 일주일이면 하루하루 달력을 만들어 놓고 조금도 시간이 누수되지 않도록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차근차근히 말씀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그가 열정이 있는 나머지 안수까지 받아요.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미국의 조지아주라고 하는 곳에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가는데 엄청난 큰 바다, 거기에 작은 배를 타고 가는 웨슬리가 풍랑을 만납니다. 집채 같은 풍랑이 이 배를 들이닥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꼼짝없이 이 배는 침몰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이 웨슬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립니다. 죽으면 어떠지? 죽으면 어떠지?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써먹지도 못해요. 속수무책으로 그 풍랑과 그 사망의 위협 속에서 삼킴을 당하고 있을 그때 어딘가에서 고요하고 평안스러운 찬송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속에 불안과 초조, 죽으면 어쩌나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전혀 상반된 사람들이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큰 물음표를 가지고 이 웨슬리의 간절한 구원의 기도는 응답이 돼서 풍랑은 잠재워졌고 그래서 그 찬송 소리 방향으로 웨슬리가 찾아갑니다.
갔더니

0: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경건주의, 즉 성령주의자들이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의문표를 가지고 조지아에 갑니다. 조지아의 선교는 형식적이었어요. 설교는 지적이고 지성적이었지만 아무도 결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도망가듯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는 인생의 큰 물음표를 귀에다 대고 사는 거예요. 뭐지? 내가 왜 선교도 실패하고 나 같은 열정은 찾아보라고 해도 찾아보기 어려운 열정인데 이 열정에도 불구하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성과도 없고 결과도 없는 이 결과는 뭘까? 그러자 그는 독일로 가게 됩니다. 모라비안들의 모처인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가서 같이 살면서 확인을 해보니요. 성령이었어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그는 고민을 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나름대로 실망도 하고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마지못해서 친구의 견인하듯이 끌려서 성경 공부하는 장소로 갔는데 조그마한 공간에서 한 사회자가 로마서 1장 17절을 대독합니다. 그때요. 로마서 1장 17절을 대독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니스 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일기장에 보면 둥그렇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성령이 임하는지.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은요. 기계적으로 오지 않아요.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례받을 때 오고 이 사람은 안수받을 때 오고 이 사람은 집회할 때 보고 이 사람은 말씀 들을 때 오고 이 사람은 이럴 때 오고 저 사람은 저럴 때 오는데 한결같이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은 성령 받는 중요한 교리예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에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다가 혼자 성령 받아서요. 혼자 방언하는 분도 있어요. 웨슬리는요. 그 5월 24일 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산업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들 술병 들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들이 다 술병을 내던지고 직장으로 청소부로 자신의 자리로 다 돌아가게 만드는 100년의 구원사를 이룬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한 웨슬리의 운동은 감리교회를 통해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 교회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죽어도 일합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은 세계의 부흥운동으로 불이 지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킹덤 빌더로 목표 두 가지가 있어요. 방언이. 저와 여러분은 킹덤 빌더로 방언을 시작하셔야 돼요. 샬라샬라 이런 방언 말고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천국이 시작됐어요. 내 눈빛이 다르고 내 언어가 다르고 방언이 달라진 사람들 예언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예언으로 나타나요. 하나만 기도하십시오. 주여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주옵소서.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높은 뜻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63-9481번 높은 뜻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EBC 극동방송입니다.

맡기는 종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제자들이 다른 이들 위에 우뚝 서서 그들의 위치가 어떠한지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지 관심 가졌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목숨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호른 콘체르토 3번 준비했는데요. 모차르트는 호른이라는 악기를 참 좋아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호른이 독주악기로서 각광받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호른이란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악기입니다. 긴 관이 꼬여서 만들어진 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배음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 악기들의 음색을 융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악기이기도 하죠. 오늘 이 모차르트의 호른 콘체르토 총 4작품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3번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호른 콘체르토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서정적인 색채가 가득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1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1악장에는 오케스트라와 호른이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주제를 이어받는 그러한 제스처가 아주 매력적인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또 호른의 도야금과 또 호른으로 표현되는 아르페지오의 음형들이 아주 고전주의 작품이지만 낭만주의적인 서정성도 띠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런 악장이기도 합니다. 모차르트의 호른 콘체르토 3번 E플랫 메이저 작품으로 495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베리 터크웰의 호른 연주,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호른 콘첼토 3번 E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495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가운데 초기 작품인데요. 소나타 3번 C마이너 작품 번호 2번 가운데 3번의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랄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C마이너 작품 번호 2번 가운데 3번의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소프라노 신영욱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조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오르간 연주로 찬송가 9주를 생각만 해도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시원한 바다나 계곡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요즘이죠. 이 휴가 고민도 우리에겐 참 행복한 고민인데 북한에도 여름 휴양지로 이름난 곳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원산인데요. 최근 평양과 원산을 오가는 북한에서의 비행기가 떴다고 해요. 평양에서 원산까지 3, 40분 정도면 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 비행기를 타고 원산으로 피서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북한 주민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주로 평양의 당 간부나 외화를 가진 이른바 돈주 같은 부유층이 이용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부 과학자나 근로자들도 이용할 거라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에게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름 휴가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가깝죠. 이 비행기뿐만이 아닙니다. 물놀이장이나 이름난 해수욕장은 일부 주민들에게 그 입장료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입장료가 없는 동네 하천이나 계곡을 찾아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하죠. 같은 무더위를 보내고 있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남과 북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발해 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된 그날, 여름 수련회를 같이 갈 그날을 기다립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요. 어디서 무엇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세요.

온누리 워십의 첫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수원에서 출석 체크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어요.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꼭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5112님도 저는 5호선의 종착역 주변의 초등학교 보안관입니다. 방학 중에도 돌봄 학생들 교통안전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남겨주시면서 와, 이 무더위에 너무 고생 많으세요. 충성 샬롬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5703님 강남으로 이동 중에 전철 안에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여러분이 계신 곳곳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요. 오늘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광주에서 음식 배달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시는 2261님. 아, 오토바이 타시면서 배달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무더위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에 1시간, 많아야 3시간 정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북한 땅, 그리고 입장료가 있어서 해수욕장도 가지 못하는,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북녘의 주민

번째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그곳에서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마음으로 해피데이 매일같이 출석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같이 신청해 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북한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0091님 이 소망은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다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너무 귀한 소망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원산 땅에서 평양 땅에서 한창 지금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데 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다음 수련회가 북한 땅에서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이 소망을 울산에서 같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0091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화성에서 출석하고 계시는 2018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찬양 더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화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 통일의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하루에 두 가지 상식으로 이 퀴즈 시간 함께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복음 통일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2720님. 그리고 오늘도 절로 감사함을 느끼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5703님도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이 문제 꼭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기차표나 버스표만 끊으면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죠. 하지만 북한의 주민들은 사는 곳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양에서 개성에 가는 것, 개성에서 원산에 가는 것, 이렇게 지역 간에 이동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친척을 만나러 가거나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이나 또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을 가려고 해도 그냥 그저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북한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이 평양에서 원산으로 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갔던 그 북한 주민들도 이거를 발급을 받아서 이게 꼭 있어야만이 그렇게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데요.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지역 간의 이동도, 걸어서 가는 뭐 차를 타고 가는 이동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1번 여행 증명서, 2번 주민등록증, 3번 관광 여권.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여행 증명서일까요? 주민등록증일까요? 관광 여권일까요? 정답 뇌물이요 하신 분이 계신데, 아마 이 필요한 이거를 발급을 받으려면 뇌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오늘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311님. 이렇게 상식 퀴즈 통일 배우기를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당장 마음만 먹어도 뭐 시간과 다 허락이 된다면 서울에서 저 부산으로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루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 땅에서는 자유롭지 않죠.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마치 뇌물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이건 무엇일까요? 오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1번 여행 증명서일지, 주민등록증일지, 관광 여권일지. 오늘도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오늘은 근데 먼저 또 정답을 나누기 전에 한 분께 그래도 드리면서 가고 싶어요. 새싹회원이신데 8630님, 이건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진정 사모하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문제 정답을 기다려봤는데요. 4447님이 보기 한 번만 더 내주세요 라고 찬양이 막 시작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북한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가 문제였고요. 1번이 여행 증명서, 2번이 주민등록증, 3번이 관광여권입니다. 여행 증명서가 필요할까요? 주민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관광여권이 필요할까요? 북한 주민들이 옆 동네를 가려고 해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죠. 북에서 온 북한이 고향인 동료가 있어서 그쪽 사정은 자주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바로 우리 정답을 이렇게 도전해 주셨던 1926님도 계셨고요. 아,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계신가 봐요. 가끔 저희도 함께 찾아와 주셔서 들려주세요. 하루속히 통일되어서 남북한이 같이 주님 안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시대요. 3580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셔서 정답까지 맞춰주셨나봐요. 우리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정답 기다리고 있어요. 정답을 발표하기 전에 몇 분 더 선정을 해보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새벽 예배 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강산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5084님 아멘. 우리가 못 갈 수 있는 그 지역마다 분명 그곳에는 예배 처소가 세워졌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지겠죠. 그 소망을 붙들면서 남과 북이 함께 오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084님께도 선물 보내드리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여러분의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여행을 떠날 때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북한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친척의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금은 돈이 많은 지도부층이나 그런 층들이, 그런 주민들이 뭐 평양에서 원산을 가거나 피서를 갈 때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1번 여행 증명서, 2번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3번 관광 여권. 샵 1069번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통일 배우기 문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이동할 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였어요. 정답은 1번 여행 증명서입니다. 여행증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검색을 하신 걸까요? 우리 북한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여행증이라고 부르고요. 여행 증명서가 따로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도 참 쉽지가 않죠. 우리처럼 뭐 동사무소 가서 발급해주세요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 왜 가는지 그 목적과 행선지와 또 소속 기관 신청하는 사유들을 일일이 다 검열을 받고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북한에서는 걸어서 옆 동네 또 옆 동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지하교회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그분들의 여정은 어떤 여정일지 우리 이렇게 퀴즈를 이런 상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

되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죠. 1번인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하셨던 2589님. 같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허가를 받는다는 게 참 속히 통일이 되어서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2589님, 이 기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거죠. 선물 보내드리고요. 2주 전에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날씨 때문에 백두산 천지를 못 보았어요. 속히 통일되어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1번, 여행 증명서입니다. 북한 땅에서 백두산을 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머지 않은 줄 믿습니다. 8448님도 함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하시면서 여행 증명서 보내주셨던 8783님도 정답 맞춰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여행 증명서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하셨던 2520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함께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가 또 이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함께 도전해 주세요. 요즘은 보통 여행을 갈 때 여러분 기차를 타거나 뭐 차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해외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죠. 우리나라에는 여러 항공사들이 있는데 뭐 제주나 부산 같은 국내선을 오가는 항공사까지 적지 않죠. 세계 여러 나라로 오고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 항공사가 몇 군데일까요? 북한에서는 운영하는 항공사가 몇 군데일까요? 이건 저희가 주관식으로 한번 내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에서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평양에서 원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던 북한의 주민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북한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항공사가 북한에서 운영하는 항공사가 몇 군데일지 한 군데일지 두 군데일지 세 군데일지 다섯 군데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쉽지가 않지만 오늘 이 문제도 생소하게만 보이지만 분명 이 항공사 이 비행기를 통해서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과연 그 통로는 몇 군데일지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북한에서 운영하는 항공사가 몇 군데일지 지금 한 군데도 나왔고요. 두 군데도 나왔고요. 이게 참 많아질수록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길목이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나눠보면서 정답 기다리면서요.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신청 찬송도 되나요 하셨던 청취자분 계세요. 4009님 보내주세요. 신청 찬양도 기다릴게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리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환히 비추일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을 2분 정도 더 기다려볼 텐데요. 북한에는 항공사가 몇 군데 있을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비행기를 분명히 타고 갈 이 항공사가 몇 군데 있을지가 문제였어요. 한 군데일지 두 군데일지 세 군데일지 주관식으로 내보고 있는데 한 군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세 군데까지 나왔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정답을 기다리면서 또 OFP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협찬 소개 바로 이어갈게요. 오늘도 문자와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그래도 제일 많은 데가 세 군데였어요. 한 군데가 가장 많았고요. 가장 많았던 정답 한 군데가 정답입니다. 고려항공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1950년대부터 있는 항공으로 알려져 있는데 90년대 이름을 바꿔서 고려항공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국제선은 평양을 중심으로 중국 베이징, 선양 또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철도로 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이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까지 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렇게 국제선뿐만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돈이 많은 층, 엘리트층 이런 분들은 또 평양에서 원산까지 3, 40분이면 오가는 여행길에 오르기도 한다고 하죠. 하지만 앞서 첫 번째 그 문제처럼 비행기를 운항한다고 해서 누구나 표를 사서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쉽게 누리기 어려운 우리에게 일상이 일상이 하는 북한 땅의 모습인데요. 기도가 정말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한 곳 정답 보내주셨던 6490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화되어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70대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하시면서 7670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의 약속을 받으면서 우리 7670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출첵합니다. 세 군데요. 북한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세 군데이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4447님. 일단 북한에서 운영하는 비행기는 한 군데인데 세 군데, 다섯 군데, 서른 군데 우리 오갈 수 있는 그 지역들이 더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복음의 통로가 열리는 거겠죠. 그리고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의 바람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선한 것 하나 이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라고 하시면서 3874님도 보내주셨고요.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70년을 함께 하면서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주신 분 계시고요. 세 군데가 아닌가요? 새싹회원님 퇴근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북한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끔 틀린 문제가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죠. 7791님 더 오래 남으실 자신 있으신가요? 더 오래 우리가 기억하고 더 오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791님 오답을 보내주셨지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아, 이분의 문자로 이분의 이 기도의 한 줄로 오늘 인사드리고 싶네요. 2737님의 문자인데요. 하늘길도 바닷길도 활짝 열려서 북한으로 선교 가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보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것 같아요. 북한에 항공사가 몇 군데 있는지 알아? 북한의 유명한 피서지가 어딘지 알아? 라는 질문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기도로 복음 통일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지만 2737님의 고백처럼 하늘길도 많이 열리고 바닷길도 활짝 열려서 성경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고 오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더 많이 쓰여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소의 재산으로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제사장이 그 값을 심사하여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기면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집의 값이 된다. 그 사람이 집을 되사려고 하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다시 자기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그 값은 그 땅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정해야 한다. 보리 220리터에 은 50세겔의 비율로 정하면 된다. 그가 희년에 자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해 바치면 그 값은 앞서 정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바치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낮추어 정하면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되사려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자기 것이 된다. 그러나 그가 그 밭을 되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 밭을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려나더라도 그 밭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 되어 성소의 재산 곧 하나님의 밭이 된다. 그 밭은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사들인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매겨야 한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값을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 곧 성소에 속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밭을 판 사람, 곧 그 밭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모든 값은 성소 세겔로 정할 것이며 1세겔은 20게라다. 짐승의 첫 새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수 없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 양이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되살 수 있다. 되사지 않으려면 그 짐승은 정한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물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안의 땅이든 그것을 팔거나 되살 수 없다. 모든 헌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재산으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거룩한 진멸에 바쳐진 사람은 속하여 살려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땅에서 거둔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바친 10분의 1을 되사고자 할 경우 그는 그 되사는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 곧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짐승의 10분의 1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된다. 바꿀 경우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소유가 되며 되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27장 14절에서 34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요즘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공항 활주로에 가면 커다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09, 18, 27 이렇게 두 자리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냥 활주로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요, 활주로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나타낸대요. 예를 들어서 09라고 적힌 활주로는 대략 동쪽 90도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쪽에는 또 09가 적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같은 활주로라도 반대편에서 보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09의 반대편은 27이랍니다. 길은 하나인데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그 방향은 꽤 달라집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걱정이 커지고요.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이 커질 때가 있고 내 능력만 바라보면 한계 앞에서 주저앉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자, 우리의 길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 시선,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면 주님께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자리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멋지게 우리 삶도 이룩할 수 있겠죠.

네, 공항 활주로에 적힌 숫자가 이런 숫자인지 모르셨죠? 저도 몰랐는데 이게 활주로 구분하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활주로라도 한쪽을 바라보면 09, 다른 쪽은 90, 또 27 이렇게 다 다른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비행기가 제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한평생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또 누굴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고 계신데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읽어뒀던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 그 도움이 그곳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우리를 돕는 그 도움이 온다고 하니까요. 그곳을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네. 자, 오늘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 24시간 이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는 청취자 한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2시의 기쁨 들으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이고 눈물이 난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참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문자하고 이 전화로만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을 알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자 한 통 한 통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물정 9330번으로 바쁘시겠지만 한번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우물정 9330번으로 여기 어딘데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 보내주시는 게 뭐 저만 기분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극동방송이 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증언들을 해줄 수 있는 얘기니까 저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 잠시 후에는 찬양사역자 박성훈 씨와 함께하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실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또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나눠주시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연락 주시는 사이에 저희는 이 찬양으로 함께 나누죠. 온기장의 선교단의 내 마음 다해.

0: 네, 옹기장의 선교단의 내 마음 다해 듣고 왔습니다. 2시 13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네, 2시의 기쁨의 비타민이죠. 네, 박성원 자매님 오셨습니다. 네. 아, 이게 매번 제가 소개를 하면서도 이 비타민이라 소개하는 게 신뢰가 되진 않죠?
1: 민망합니다.
0: 아, 그래. 민망한 정도만 네. 그랬죠?
1: 아.
0: 네, 뭐, 공유팝창단 출신이라고 소개하는 건 낫잖아요. 그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1: 네, 너무 잘 지내고 왔습니다.
0: 네. 휴가 시즌인데, 휴가를.
1: 네, 근데 참, 네. 다 아이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0: 그렇죠.
1: 네, 그냥 저 뭐, 에버랜드 갔다가 네네. 돌아오고, 뭐.
0: 그렇죠.
1: 어디 가까운 뭐, 이렇게 괴산.
0: 네.
1: 괴산에 또 좋은 데가 되게 많거든요.
0: 그렇죠.
1: 괴산에 갔다가 오고.
0: 네.
1: 근데, 아이들은 휴가인데 저희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휴가인지.
0: 뭐 부모는 그냥 그 충성을 다할 수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1: 아.
0: 자, 아마 듣고 계신 청취자들도 같은 심정이실 거라 생각이 되고.
1: 맞습니다.
0: 네, 우리의 휴가는 이 2시의 기쁨 함께하면서 찬양 듣고
1: 아멘.
0: 찬양 부르고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1: 아멘.
0: 그렇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면 같이 노래 부르려고 하고요. 네, 지금 야 1631번님 이제 성은 씨 진행한 지가 좀 됐다고 그 박성은 집사님이 부르시는 찬양 드리려고 2시만 기다리고 계셨다고.
1: 와.
0: 다른 요일은 안 듣는다는 얘기죠.
1: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정말로 이런 문자 한 통 한 통이 진짜 힘이 나지 않아요?
1: 아, 그럼요. 네. 진짜 힘이 나. 처음에는 사실 몰랐어요. 아, 이게 뭐 이렇게 힘이 될까?
0: 네.
1: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아, 진짜 힘이 되는구나.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자, 문자 보내주세요. 아.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문자 한 통 주는 게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특별히 또 성은 씨가

0: 정말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찬양을 아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야, 이 곡도 알아? 할 정도로 많은 곡을 알고 있습니다. 자, 신청하시면 저희가 모르는 것도 지난번에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또 네, 무사히 잘 맞죠.
1: 무사히.
0: 그렇죠.
1: 네, 무사히.
0: 자, 그렇게 찬양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충남 예산에서 연락이 오셨네요.
1: 여기는 예산입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햇빛도 찬란하고 주님이 주신 내 삶이 감사로 넘칩니다. 오늘도 귀한 최정민 아나운서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2시의 기쁨 애청합니다.
0: 성훈 씨 얘기만 나오고 제 얘기 안 나올까봐. 아, 정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감사해요. 네, 자, 1648번님은
1: 대전입니다. 2시의 기쁨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0: 와, 감사합니다.
1: 저희도 감사합니다.
0: 곳곳에서 충남 왔죠? 대전 왔죠?
1: 양평.
0: 그렇죠. 9507번. 어디요?
1: 양평에서 들어요. 31도입니다.
0: 양평.
1: 근데 온도가 많이 내려왔어요.
0: 많이 내려갔어요. 저도 점심 먹으러 가는데 네. 이 스튜디오에 있는 청주도 바람이 불어서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참 폭염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셨는데. 자,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디인지 지역도 좀 보내주시고 그곳의 날씨는 좀 어떤지도 울전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신청하신 분도 있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차량도 아세요?
1: 그럼요.
0: 여러분 성은 씨 얘기를 제가 방송 중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알만한 나이는 아닌데.
1: 이걸 왜 모르죠? 이거 명곡인데.
0: 그렇죠. 명곡은 맞죠.
1: 그럼요.
0: 명곡은 맞는데.
1: 너무 좋은 찬양이죠.
0: 이 찬양을 아세요?
1: 네. 네. 아버님의 또 그 개척교회를 하시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0: 그렇죠, 그렇죠.
1: 정말 좋죠.
0: 네, 이 찬양 진짜 좋죠, 진짜. 그렇죠?
1: 정말 가사가 되게 그냥 되게 직관적이면서도 적나라한데도 되게 맞아요. 와닿는 찬양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자, 어떤 곡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은 씨 얘기처럼 정말로 직관적이고 확 와닿습니다. 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 함께 하시죠.

0: 아멘.
1: 아멘.
0: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와, 진짜 마음에 성은 씨 말대로 네. 직관적으로 알았네요.
1: 네. 네. 정말. 와.
0: 야, 참 찬양이 이렇게.

0: 그러니까 그 요즘 사냥들도 참 좋지만
1: 맞습니다.
0: 과거의 사냥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공동적인 얘기는 직관적이라는 네. 거예요. 가사가
1: 그럼요.
0: 어렵게 설명하지
1: 않고 맞아 맞아 맞아요.
0: 그렇죠?
1: 감상적이지 않고
0: 그렇죠.
1: 그냥 이거 해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라
0: 맞아요.
1: 딱 제...
0: 정답을 확 알려주는
1: 제 스타일의 찬양입니다.
0: 예, 이렇게 아... 어렵게 수학 문제처럼 이야기에 참 애매하다 그런 게 아니라
1: 맞아요.
0: 예전 찬양들은 이렇게 직관적인 게 있습니다. 네, 아,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1: 저희도 감사합니다.
0: 네, 자 5533번이 그래서 딱 문자를 주셨네요.
1: 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은혜 그 자체입니다.
0: 네.
1: 와,
0: 아니... 이 4절 가사에 그렇게 나오죠. 나의 일생 다 가도록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1: 아, 맞아요.
0: 네, 이게 어려울 때 또 기쁠 때 언제든 기도해보면 그 결과를 아니 평생도록 기도한다는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이게 약간 이제 기도에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가신 분들이 이렇게 참 되게 습관처럼 그냥 이렇게.
0: 맞아요.
1: 아, 무시로.
0: 성 씨가 표현 참 잘해준 게 고지에 올라간 분들은 달라요. 네. 맞아요. 자, 6027번님 천안에서 듣고 계시네요.
1: 아, 폭염을 잊을 만큼 시원해요. 평안하게 잘 들을게요. 탕자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0: 아이고,
1: 잘 들었습니다. 와!
0: 이런 분들은 박수 한번 드려야죠. 그럼요. 이게 와. 그 평생 성훈 씨도 떠나보신 적은 없죠.
1: 그렇죠.
0: 네, 떠나.
1: 약간의 이제 네. 이렇게 이탈을 이제 약간의 이탈을 그렇죠. 하다가 결국은 또 다시.
0: 맞아. 그런데 이렇게 네. 스스로가 탕자라고 고백하시면서 와. 오랫동안 방학하고 돌아오신 네. 분들은 이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거든요.
1: 아,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0: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38232번님은 들으면 편안해지는 목소리.
1: 감사합니다. 와, 두신 때 또 네. 너무 편안해지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0: 그렇죠.
1: 좀 졸리실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자, 너무 감사합니다.
0: 5973번님은 이렇게 주셨네요.
1: 은혜로 눈물이 난다고 눈물 납니다.
0: 아. 와. 그 5223번이 이제는 내가 없고 혹시 찬양 아세요?
1: 이것도 들어본 내가. 기억은 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0: 저희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네, 네.
0: 이제는 내가 없고. 자, 그리고 빛의 사자들이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찬송가.
1: 아, 너무 좋죠.
0: 네.
1: 아, 이 찬송가는 네. 언제나 참.
0: 그렇죠.
1: 강력하고.
0: 맞아요.
1: 아,
0: 충주가 그 이번 주 주일날, 지난 주일날 충주에서 처음 이제 극동방송이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충주에 시작하면서 계속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충주 효성교회 6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이셔서
1: 우와.
0: 정말 좋았습니다.
1: 우와.
0: 근데 충주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충주는 현재 31도라고.
1: 와. 근데 네. 참 예전에는 사실 31, 2도만 돼도 너무 덥다 이랬는데
0: 맞아요.
1: 올해가 막 36도 이러니까 31도만 돼도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0: 요즘에는 36도도 그 감사한 수치고 38도, 우와. 40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1: 맞아요, 진짜.
0: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안 믿기시겠지만 입추가 지났습니다. 네, 입추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와. 이제 가을이 오긴 오나 봐요.
1: 진짜.
0: 간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라고. 네, 연락을 보내주셨고요. 뭐 많이들 보내주셔서, 빛의 사자들이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네, 빛의 사자들이요.
1: 지금 또 더우니까 한번 또 시원하게
0: 그렇죠.
1: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네, 그, 부르고 싶은, 듣고 싶은 곡이 있으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즉시 제가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악보대로 네, 성훈 씨가 부르게 됩니다.
1: 틀리면 제가 틀린 게 아니고
0: 네,
1: 이
0: 그렇죠.
1: 악보가 틀린 거예요.
0: 그렇죠. 저희가 왜냐하면 즉석에서 검색을 해서 찾다 보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아무튼 빛의 사자들이요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1: 아멘.
0: 여러분들이 그 빛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어두워져 있다면 환하게 밝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요. 충주 말씀드렸지만 충주가 보그마율이 뭐 10% 15% 하더라고요. 그러면 밝은 곳은 10% 15%고요. 나머지는 어두운 곳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빛을 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연락을 보내주시는데 빛의 사자들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듣고 싶으신 분도 있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마라나타 했었는데.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마라나타와 함께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부르는 또 듣고 싶은 곡이고. 자, 5973번님은 이렇게 주셨어요.
1: 내일은 난 몰라요. 듣고 싶네요. 내일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네. 아, 이 찬양도 아까 그 저희가 처음 불렀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네. 네, 그런 느낌의 그 시절에 저희가 정말

0: 아멘.
1: 아멘.
0: 오늘따라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은혜가 되죠? 와, 아, 저는 저희가 이제 좀 지난 예전의 네. 곡들에 네. 대한 이제 직관적인 가사를 얘기했는데 네. 저는 이 끝 가사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항상 그 성령이 나한테 있어서
1: 맞아요, 맞아요.
0: 그냥 그 뭐 차거나 미지근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아, 정말 뜨겁게.
1: 뜨겁게. 네. 아,
0: 근데 이 네. 가사에 보면 언제까지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1: 와.
0: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1: 네, 진짜.
0: 야, 어떻게 이렇게 가사가 참.
1: 저도 진짜 네. 오랜만에 불러보는데.
0: 네.
1: 아, 너무 좋,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성은 씨의 목소리가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다른 곡들도 참 좋은데.
1: 옛날 스타일.
0: 아니, 옛날도 그런데 이게 좀 그 음이 좀 낮다고 하나요? 그 저음부를 네네네네. 부르실 때가 네. 그 베이스 소리가 참 좋네요.
1: 근데 약간 제가 소프라노다 보니까
0: 그러니까
1: 저음이
0: 신기하네.
1: 약점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좀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질러서 그런 건지 변한 것 같아요.
0: 속에 있는 그 아이들 키우면서의
1: 네, 화와 그 미처 저도 발견하지 못한 저음들이
0: 맞아요, 맞아요. 자, 5533번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주셨네요.
1: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가장 선한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아멘.
0: 그럼요.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 그렇죠. 맞습니다.
0: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에 감사하면서 하시면 내일 일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1: 아멘.
0: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오라고 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주님께 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1: 아멘.
0: 바쁘시다면 5973번님처럼 이렇게만 보내셔도 돼요.
1: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0: 그럼요.
1: 아멘.
0: 저희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라디오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듣고

0: 계신지 모르 성은 씨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1: 그럼요.
0: 그렇기 때문에 문자 오는 반응이 저희는 다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힘이 많이 난다.
1: 그럼요.
0: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특별히 또 신청곡들을 불러드리는 시간이니까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조금만 용기 내셔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고 싶었던 부르고 싶었던 곡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191번님도 이렇게 아 번호 좋네요. 구원 구원.
1: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렇죠.
1: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0: 핸드폰 번호를 그 이 끝자리를 이렇게 쓰신 분들은 누가 봐도 크리스찬인 거 알아요. 자 감사합니다. 자 신청곡들 많이 계속해서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 그 5811번께서 보내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도 그 소향하고 부흥한 국이 부른
1: 네. 예.
0: 그 대표적인 고영원 선교사님께서 만드신 여러 곡 중에 또 한 곡.
1: 그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0: 똑같은 작곡가.
1: 와, 네, 진짜. 맞아.
0: 그래서 곡 들어보면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네. 사생결단하면서.
1: 너무 좋죠.
0: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고백하면서 부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를 거고요.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면 문자로 아멘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좀 보내드릴게요.

참 좋다. 정말 좋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네. 여러분들 듣고 계신 곳에서의 은혜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와, 평소보다 문자가 많이 오네요. 아이고, 문자.

0: 한 통 한 통이 참 귀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0430번님.
1: 들을 때마다 힘이 되지만 눈물도 계속 나오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신청합니다. 와.
0: 그럼요. 이런, 이 곡은 지금 표현하신 딱 그대로예요.
1: 맞아요.
0: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데
1: 눈물도 계속 나오는.
0: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 감사하고요. 자, 1691번님께서는 이렇게 주셨네요.
1: 오전에 어금니 힘들게 발치했는데 마취도 안 풀리고 나니 아직 입으로 말도 못하겠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0: 이찬양 아시죠?
1: 네, 옛 노래 신청합니다.
0: 네, 아이고. 아. 이 정도면 근데 옛 노래도 아니에요.
1: 그죠.
0: 그렇죠? 네. 아. 저희 참 좋아하는 곡인데 감사하고요. 4913번님은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1: 꽃들도 찬양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운전 중이신데 피곤하셔서 찬양 듣고 힘내시라고 신청합니다.
0: 아유, 그럼요. 그 성은 씨의 가장 큰 장점은요. 아무리 여러 곡을 신청을 해도 숨이 차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 방송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한 2시간도 3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럼요.
0: 네, 그래요.
1: 내일 말을 못 할지언정.
0: 그렇죠?
1: 뭐.
0: 자, 꽃들도 신청하셨는데 이제 어머니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요 곡 하나 부르고 갈게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방송은 한 10분 좀 넘게 남았는데 빨리 신청해 주시면 함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꽃들도. 네, 정말 은혜로운 곡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멘. 3800번께서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다고 라이브로 믿겨지지 않을 정도라고. 아 그런데 저는 성은 씨 여러분들은 이제 듣고만 계시지만 저는 성은 씨가 이제 부르는 걸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0: 이거는 진짜 보이는 라디오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묘사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원 씨가 이제 많은 곡들을 가사도 알고 이제 악보를 이제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 보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사람이 진짜로 어떤 그 퍼포먼스적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1: 제가 감사합니다.
0: 아무튼 은혜가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보내주신데 5811번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1: 아멘.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으니 눈물이 왈칵 납니다.
0: 그래요.
1: 아,
0: 이 찬양도 좋은데 전해주는 목소리까지 좋으면 참 그야말로 금상첨화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8732번님.
1: 덥지만 한결선선해진 오후 찬양에 큰 은혜 받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보내주셨어요.
1: 아, 문득. 이번 여름에 한국과 북한의 큰 장마나 홍수 소식이 없음이 정말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북한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0: 아멘. 아멘. 아멘. 맞아요. 저도 점심에 지인들과 밥을 먹다가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청주는요 무심천이라고 있는데 이 장마 때 비가 오면 항상 이렇게 범람을 하거나 좀 피해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크게 없었어요.
1: 올해는 사실 장마도 사실 장마 같지가 않아가지고
0: 비가 좀 오긴 하다가 좀 이렇게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거죠.
1: 네, 그렇죠. 네,
0: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4311번님께서는
1: 아멘입니다.
0: 네.
1: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충만 신청합니다.
0: 이 찬양 아시죠?
1: 네. 손경민 목사님.
0: 맞아요. 맞아요. 네. 손 목사님 찬양.
1: 아, 정말 좋죠.
0: 맞아요. 요즘에 그 손 목사님 찬양을 빼면 요즘에는 네, 부를 곡이 없다라고 과장을 해서 좀 할 정도로 너무 좋은 곡들이
1: 맞아요,
0: 많아서.
1: 맞아요. 네. 진짜.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의 문자를 보내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방송이 풍성해져요. 그렇죠? 9137번님도 연락 주셨는데
1: 샬롬, 저희 교회 집사님이 집사님 아들 아드님이 오늘 갑상선암 수술을 했습니다.
0: 네.
1: 극동방송 앱 깔아놓고 병실에서 아들과 같이 들으라고 했습니다. 힘이 되는 찬양 들으며 주님의 큰일을 기대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그럼요. 그 아프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 병원에 이 라디오 틀어놓으시면요. 극동방송 틀어놓으시면 그곳이 또 하나의 천국이 됩니다.
1: 아, 네.
0: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찬양 한 곡 더 들어보죠. 그럼 충만이라는 곡 혹시 괜찮으세요?
1: 너무 좋죠.
0: 네, 충만. 자,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함께 찬양 나눌 수 있는데 이제 한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1: 시간이 근데 너무 빨리 가네요. 정말.
0: 정말 네, 다른 날보다 더 오늘은 더 크게 아쉽네요. 그렇죠? 자, 충만이라는 곡으로 같이 고백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충만이라는 곡이고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0: 예수로 충만한 삶. 아, 그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그렇죠?
1: 아멘.
0: 네. 찬양 가운데 우리 삶이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야, 지금 5973번님이, 야, 이런 표현은 정말 시적인 표현이네요.
1: 우와, 찬양 목소리
0: 네.
1: 향기가 나는 듯합니다.
0: 야, 기분 좋죠?
1: 근데 지금까지 받아본 문자 중에
0: 그러니까요. 이건
1: 어쩜
0: 정말
1: 이렇게
0: 극찬이기도 하지만 참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어쩜 이렇게 진짜 멋진 말을.
0: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는 뭐 문자 소개도 하지만 저희가 나중에 선물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자,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까 어떤 분 얘기처럼 정말 이게 라이브가 맞나 싶은데 라이브입니다. 네. 라이브고요. 자, 7133번님께서는 천안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1: 천안에서 보내요. 생일이어서 반차 쓰고 퇴근하는데 하늘의 맑아 너무 행복하네요.
0: 그럼요.
1: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이게 날씨가 사람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 같은 하늘은 정말로 기분 좋게 하죠.
1: 네. 저도 습관이 하늘 보는 게제 습관인데,
0: 네.
1: 저희 딸이 어느 날, 어제 이제 저희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딸이, 와, 엄마,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 너무 예쁜 하늘이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0: 네.
1: 그 말을 듣는데, 아, 진짜, 이 아이도 자연을 이렇게 느끼는데, 진짜,
0: 맞아요.
1: 크리스천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맞아요. 또 아이를 보면서 어른들이 배울 때가 있어요.
1: 네, 정말.
0: 네. 어른들은 입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아이들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 어떤 분 신청하신 곡 중에 이게 송강민 목사님 곡을 좀 전에 하나 부르긴 했지만, 이 찬양은 뭐 원체 많이 불리기도 했고, 또 그만큼 은혜가 되는 곡이라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1: 오늘 간단한 이제 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0: 네.
1: 찬양 준비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오늘 재택을 하거든요.
0: 아.
1: 남편한테 여보 오늘 혹시 여보도 같이 기도해 주면서 꼭 같이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 그런데
0: 네.
1: 남편이 은혜를 하는 게 어때라고 저한테
0: 오.
1: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0: 예.
1: 아 그거? 아 그래 은혜? 아 근데 많이 불러서 일단 그건 내가 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역시 또 하나님은 또 아
0: 그러니까요.
1: 또 이렇게
0: 이 곡을 또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네요.
1: 그럼요.
0: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1: 아멘.
0: 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은혜라는 거 같이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오늘 같은 날은 정말로 방송을 2시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나눠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와, 지금 저희 스튜디오 있는 청주에서도 문자 주셨는데 이렇게 드렸어요.
1: 청주 하늘 정말 이쁘고 아름답네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하늘, 힘든 일 하는 도중 참으로 힘이 되네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혹시 나 주님이 더 필요해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이거 나... 뭐죠?
1: 아, 저도 아,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아.
0: 저희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 곡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정말 듣고 싶었던 곡인데 은혜 기쁨으로 들었다는 예, 6728번님도 계시고요.
1: 와, 부천에서 함께 하신다고.
0: 아하, 부천에서. 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듣고 계세요.
1: 네, 이게 부천까지 들리나요?
0: 그러니까요. 경기도까지 들려요.
1: 와,
0: 이야, 오늘 신기하네.
1: 또 문자를 보내주셔서 또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 부르고 있는 와중에 문자를 주신 0684번님은 이렇게 주셨어요.
1: 사업을 진행 중인 청년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는 하루들입니다. 찬양 은혜 신청합니다. 와.
0: 야, 이렇게 와. 아, 통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1: 정말요.
0: 아이고, 감사하고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끝곡을 부르면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저는 그 은혜라는 곡을 들으면서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데 네. 예,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네. 예, 그 구속된 은혜를 또 찬양하면서 이 곡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불러드리고요. 오늘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려서 여러분들께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그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 화요일 함께해 주신 것처럼 매주 이렇게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극동방송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시는 분들, 학교 방학이 아닌 교회 방학을 맡고 계시는 분들, 새끼라에서 방학 무교라고 표현하는 이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을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보물 퀴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휴대폰 꺼내시고요. 오늘도 꽁트 퀴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꽁트 한 편 들으시고, 여러분 정답을 보내시면 정답 맞추시는 분들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지만 교회 방학, 신앙의 방학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퀴즈 정답과 함께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쓰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끼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보미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우리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그 보석분들 정답 문자를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이 시간에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께서 주시는 문자나 어플 메시지에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저도 싶었어.
0: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우리 고현 집사님 보고 싶으셨죠?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오늘은 또 어떤 또 재밌는 꽁트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집사님 어제 그제 네. 오늘 아침에 살짝의 찬바람 느낍니까?
1: 시원하더라고요.
0: 약간 네. 예,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1: 바람이 좀 다르죠.
0: 와, 네. 이번 주 다르네요. 다음 주는 아마 더 다를 것 같은데. 자,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고 경기 김포 날씨 화창합니다.
1: 와.
0: 전남 광양 날씨가 흐린데 집에서 방송 잘 듣고 있다고요. 아산에서도 함께하고 인천, 익산, 서천 듣고 계십니다. 원주 호떡 집사님 듣고 계시네요. 우리 호떡 집사님.
1: 네.
0: 그 호떡 집사님인가 지난번에 운영위원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뭐 호떡 나눠주시고 예, 그렇구나. 9850번으로 오셨습니다. 정읍에서도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없어서 3312번님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은 문자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죠? 집사님.
1: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이니까요. 자,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떤 보석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실까 기대합니다 하고 제주에서도 우리 4638번인 부천에서도 파주에서도 와. 서울 가산동에서도 네, 일하시면서도 또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어떤 또 콩트가 펼쳐지냐면 오늘 제목이 배달의 하나님 광야점 오픈.
1: 네.
0: 광야점이네요.
1: 네, 광야점입니다.
0: 네. 네. 여기점 있는데 오늘은 광야.
1: 네.
0: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막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1: 네.
0: 광야점 오픈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배달의 하나님이 뭘 배달을 해주시는군요.
1: 네.
0: 예, 자, 배달을 해주시니까 귀 쫑긋하고 들으시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안 다니시는 분 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 받는다는 거. 대부분 그리고 이제 방학 보내실 때 내가 5년 교회 쉬고 있다. 그러면 5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맞춰주시면 선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꽁트 잘 듣고 끝에 문제 나가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꽁트 들어갑니다.

0: 아, 진짜 배고파 죽겠네. 광야의 맛집은 커녕 편의점 1+1 행사도 없잖아.
1: 아이고 대마리, 그냥 광야는 완전 누 맛집존이야. 아이고 배고파. 모세님, 우리 이 사막에서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건 아니죠?
0: 난 눈앞에 이집트에서 먹던 그 마늘 바게트랑 삼겹살이 하른거려.
1: 아이고 그래 맞아. 그땐 고깃가마 곁에서 그냥 고기라도 좀 얻어먹었는데 여기 모래밖에 없잖아. 이집트 노예 시절이 그립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별점 0.5점 드립니다.
0: 여러분, 여러분 다 모세인데 리뷰 악플은 그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내일 아침에 꼭 나가보십시오.
1: 아니, 그럼 새벽 배송? 그럼 내일 아침 하늘에서 양식이 무료 배송될 예정이라고요?
0: 무료 배송? 택배기사님이 광야까지 오신대요?
1: 잠깐만, 바닥에 이게 뭐야? 서리 같기도 하고 하얗고 동글동글한 게 꼭 진주 같은데. 아니, 스티로폼 알갱인가?
0: 너 먼저 먹어. 어서 기미상궁이 되어보아라.
1: 미쳤어. 꿀 섞은 과자 맛이야. 바삭하고 완전 달콤해. 그 뭐랄까? 단짠의 정석이랄까? 고빠 속초. 그 자체라고.
0: 어? 그래? 그럼 나도.
1: 어서 먹어봐.
0: 어? 진짜네? 완전 단짠.
1: 완전 고급 디저트잖아. 대박. 모세님, 이 디저트 이름이 뭡니까?
0: 사람들이 보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서 이름이 바로 만나가 되었답니다.
1: 만나? 오케이, 저스. 근데 모세님, 아침엔 디저트 먹었으니까 저녁엔 삼겹살 같은 고기가 땡기는데 혹시 단백질 코스 가나요? 그건 좀 안 되겠죠?
0: 하나님은 투덜대는 우리 모습까지도 참아주시며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신선하게 채워주시는 배달의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1: 저기 하늘에서 때로 날아오는 게 뭐야? 목구름이 아니라 새떼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메추라기야!
0: 대박! 저녁 메뉴는 메추라기 고기 뷔페 오픈이다!
1: 배달의 하나님은 쿠팡 이츠보다 빠르네. 배달의 하나님, 별 5개 만점에 500개 드립니다.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으로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꿀, 과자, 맛, 양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자, 문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점, 배달의 하나님께서 광야점을 오픈하셨고요.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 이 이름을 맞추는 게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아셨겠죠? 예, 보니까 우리 초반에 나왔죠? 초반에 나왔습니다.
3: 네, 나와 있어요. 정답이,
2: 숨어있어요.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주관식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쉬고 계시는 분들 방학

몇 년 방학 그리고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무조건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메시지로도 가능하고요. 샵 1069번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쉬고 있는 분들 무조건 선물 드리니까 방학 무교라고 적어주십시오. 예수시.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고현 집사님과 함께 우리 꽁트 해봤습니다. 배달의 하나님 광야점을 오픈하셔가지고
1: 네.
0: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막 내려주시네요.
1: 네.
0: 자, 오늘 내려주신 것 중에서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네.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양식입니다. 근데 힌트 드리면 꿀과자.
1: 꿀과자. 그렇죠?
0: 꿀과자. 꿀과자입니다. 이 꿀과자 만나는 이 양식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알지 않을까. 예. 자, 혹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지금 안 다니지만 내가 이거 알 것 같은데 라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다라는 표시 바로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문자 아니면 어플로드

0: 듣고 계시는 분들, 핸드폰에서 극동방송 어플로 듣는 분들, 거기에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또 거기서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예, 힌트. 근데 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1: 네.
0: 보기.
1: 어때, 피디님이 보기. 한번 보기 내주세요.
0: 보기 제가 할까요?
1: 네.
0: 자, 여러분 귀 쫑긋하고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만나, 2번 안 만나, 3번 안 만난다니까, 4번 제발 만나줘. 어? 자,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줘. 맞나? 네? 다 우리 집사님이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보기.
1: 다시 해볼게요. 1번 네. 만나, 2번 안 만나, 3번 안 만난다니까, 4번 제발 만나줘.
0: 그렇습니다. 만나냐,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줘.
1: 만나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진짜.
0: 그러니까.
1: 네.
0: 자, 이 보기를 가지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아니면 어플로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다가 나는 방학이다, 무교다, 이렇게 좀 정체를 밝혀주시면 그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드리겠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방학이라고 보내셨네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일일 방학, 이것은 무엇일까? 비방학 있습니다. 비방학. 예. 네. 교회 잘 다닌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서 진짜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1: 제발 만나줘.
0: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0: 추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깨라 보물 퀴즈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고현 집사님이라고.
1: 네. 저 외자지요. 네,
0: 고현 네.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죠. 1번 보기가 만나죠.
1: 네. 네.
0: 두 번째는 안 만난다는 거고 계속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어떤 분은 뭐 꿀이라고 보낸 분도 있고요.
1: 네. 네.
0: 꿀, 과자, 맛, 양식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꿀, 과자, 형식. 자, 그러면은 자,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방학생, 무교생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예, 교회를 현재 안 다니는 분들 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지금 막 이제 무교도 한 분 들어오셨네. 자, 무교도 한 분 들어오셨고, 자, 들어올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정답을 그러면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1번 만나.
0: 그렇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 만나하고 메추라기잖아요.
1: 네.
0: 오늘 이제 꽁트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꿀과자 맛 양식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 이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제가 모세 역할도 했고 이제 불평 불만 많은 예, 남자 네, 역할 네. 우리 집사님이 여자 역할 했는데 네. 그렇게 투덜대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굶어 죽지 않게
1: 네.
0: 하늘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잖아요. 예.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막 불평 불만 할 때도 있지만 막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고 메추라기 이렇게 내려주셨지 우리를 또 이렇게 또 어떻게든 케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나한테 오거라 이렇게 이렇게 아마 신호 보내는 분들이 우리 방학생들 가운데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지금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손짓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자, 그분들 다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 방학 무교생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자, 방학생들 가운데서 한번 저희가 전화를 한번 드려서
1: 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예,
0: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0: 방학이고 유교라고도 예. 보내주셨네요.
1: 자 이분 한번 네. 정답
0: 안 졸리게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1: 전화 한번
0: 하셨는데요.
1: 드려볼게요.
0: 네 전화로 졸리지 않게 한번
1: 운전하시는 분이신가? 네. 안 졸리게 기도해달라고 네. 0306번님 0306번님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네. 저 극동방송의 예.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예, 안녕하세요.
1: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2: 아, 예, 아까 진짜 운전, 예.
1: 아까는
2: 예,
1: 운전 말씀하세요. 중이었고 지금은 운전 아닌가요?
2: 아까는 운전 안 하고 있다가.
1: 지금 운전 중입니까?
2: 아까, 예.
1: 혹시 정차 가능합니까?
2: 아, 지금 정차는 조금 있다가 해야 되는데.
1: 조금 있다가?
2: 예.
1: 그럼 조금 있다가 전화할 테니까요.
2: 예.
1: 5분, 10분 뒤에 전화할 테니까 정차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1: 교회 예, 안 다니는 방학생 맞죠?
2: 예.
1: 예, 이따가 전화 드릴 테니까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2: 예, 알겠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예.
1: 아, 이분.
0: 네, 운전 중이셔서.
1: 방학생 맞네요. 네,
0: 맞아요.
1: 예, 아까는 이제 운전 전이어서 졸리는데 안 졸립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막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했어요. 조금 이따가 이분은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요.
0: 자, 다음 분 한번. 네.
1: 이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781. 1번 만나. 잘 맞춰주셨고요.
1: 네.
0: 4년째 방학이라고 하시네요.
1: 4년 방학생.
0: 네.
1: 4년 방학생. 0781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 네. 전화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0: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1: 네네네.
0: 써주셨네요. 네.
1: 오늘 꼭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0781번님 아 다른 데 잠깐 가셨을까? 전화 다시 한번
0: 네,
1: 해볼게요.
0: 다시 한 번요.
1: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극동방송이라고 이제 뜰 겁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뜨는 일반 전화입니다. 0781번님 하나님의 첫사랑 회복하고 싶다고 했는데
0: 맞아요.
1: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예? 쉬어 받으셔야 되는데 쉬어 으아 으아 아유 안타깝네요.
0: 네.
1: 아우 0781번님
0: 네.
1: 아, 자 그러면 다른 분
0: 다른 분
1: 자 다른 분 자 이분 한번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 자 이분은
1: 7078번님.
0: 네.
1: 자, 1번이라고.
3: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아, 그래요.
1: 자,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인데요. 전화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1: 여보세요?
4: 네.
1: 네네. 여기 극동방송 안녕하세요. 김인수 PD인데요.
4: 네.
1: 예.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혹시 학생이에요?
4: 네. 아니요, 애기 엄마예요.
1: 애기 엄마요? 네. 그렇구나. 예, 예. 어느 지역이세요?
4: 성북구요.
1: 서울 성북구?
4: 네.
1: 지금 교회 방학 맞아요?
4: 네.
1: 아, 너무 목소리가
0: 애띄어서,
1: 학생 같아가지고
0: 애띄어서,
1: 저는
0: 네.
1: 애기가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구나. 예, 예. 애기가 몇 살입니까?
4: 4살이요. 미운 4살이요.
1: 미운 4살? 혹시 아기 키우다 보니까 방학인가요?
4: 네.
1: 몇 년 방학이에요?
4: 4년이요.
1: 4년? 그러니까 네. 애기 딱 세상에 나오자마자 방학이구나.
4: 네.
1: 아, 그래요. 자,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시나요?
4: 네.
1: 라디오가 옆에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그쵸?
4: 껐는데.
1: 아, 그래요? 혼자 계시는
4: 네.
1: 거 맞죠?
4: 네.
1: 자, 그런데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이 극동방송은?
4: 옛날에 저희 친정엄마 옛날에 틀어줘가지고.
1: 네네.
4: 계속 들었거든요. 계속 지금도 듣고.
1: 옛날부터?
4: 네.
1: 애기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잘 다닐 때부터?
4: 네.
1: 그렇구나. 친정엄마는 또 다른 데 계시고요?
4: 네.
1: 친정엄마가 이제 극동방송 애청자시군요?
4: 네.
1: 자, 오늘 이렇게 드디어 이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네요. 첫 번째 연결 맞나요, 저하고?
4: 네.
1: 방학이라고는 문자는 처음 보내신 것 같고.
4: 네.

0: 그렇죠. 자,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4살, 그 아까 미운 4살, 그렇죠?
1: 네.
0: 미운 4살 또 키우면서 예배드리기가 쉽진 않은데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1: 네.
0: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 네.
0: 응? 알겠죠?
1: 네.
0: 자, 우리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1: 네.
0: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1: 뭐 있어요? 전 잘 몰라가지고.
0: 선물은 잘 몰라요? 자, 그럼 네. 선물 제가 불러볼 테니까. 자, 옆에 소리가 이제 애기 소리였구나.
1: 네.
0: 애기가 옆에서 소리를 내는구나.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라르 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1: 주얼리요.
0: 주얼리?
1: 네.
0: 주얼리. 자, 주얼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네.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1: 남편은 없고 애기 혼자 키워요.
0: 아, 그래요? 혼자 있어요?
1: 네.
0: 어머니는 따로 살고 계시고?
1: 네.
0: 어머니는 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
1: 아니요, 엄마는 방학이에요.
0: 아, 엄마가 극동방송 알려줬다면서요?
1: 네.
0: 근데 엄마도
1: 때문에
0: 엄마
1: 허리 안 좋으셔가지고 엄마도 허리 안 좋으셔가지고 못 갔거든요.
0: 예예. 예.
1: 그래서 같이 갈랜데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갔거든요.
0: 아, 엄마는 허리 아파가지고 지금 못 가고 계시고 어쩔 수 없이.
1: 네. 네.
0: 그래요. 그래도 우리 따님은 7078번님은
1: 네.
0: 우리 4살 우리 아이와 함께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1: 네.
0: 한번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고요.
1: 네.
0: 원래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까? 성북구에서 원래?
1: 아니요. 동대문의 중앙성결교회예요.
0: 그쪽에 다니고 있었습니까?
1: 네.
0: 근데 애기랑 있으면 또 가까운 데 다니는 게 좋은데. 그 교회로 가시겠어요?
1: 네.
0: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에 꼭 가시는 걸. 아까 몇 년 방학이라고 했죠?
2: 4년 방학.
0: 4년 네. 방학. 4년 네. 방학.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1: 네.
0: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0: 결단의 기도.
1: 네.
0: 자,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믿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저는 예수.
0: 자, 우리 아기 때문에. 자. 다시요. 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을 열고
0: 부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0: 아멘. 아유, 그래요. 우리 7078분이 지금 아기가 옆에서 같이 있느라고 지금 어렵게 기도하셨는데
1: 네.
0: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용기 내셔서 교회 가시길 바라겠고 우리 어머니도 선물 하나 드려야겠네. 우리 어머니
1: 십자가 하나 받고 싶어요.
0: 예?
1: 십자가요.
0: 그 십자가는 옛날에 있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중단된 지 좀 오래됐는데 옛날 네. 그 도자기 십자가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1: 네.
0: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대신 골라주시면
1: 쭈꾸미요.
0: 쭈꾸미 알겠습니다. 네.

0: 어머니에게 쭈꾸미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셔서 예배 꼭 드리시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2: 네, 감사해요.
0: 예. 자, 이렇게. 네. 아우, 참, 혼자 이렇게 4살 맞아요. 아기를 키우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2: 육아를 할 때 참, 이렇게 믿음이 더 커지기도 하지만. 네네. 믿음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을 때도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예. 예. 참, 이때 뭐 집사님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때 자녀를. 진짜 네.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네. 예배를 드리러 가도
2: 맞아요.
0: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네. 건지 참 힘들 텐데 네. 그래도 이제 4년 방학을 끝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까 우리 그 운전하시는 분
2: 네.
0: 그분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 볼까요? 네. 그분 이제는 정차하셨을 것 같은데. 네,
2: 0306번님.
0: 예, 예. 네. 자, 우리 0306번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정차를 했을 것 같아요.
2: 네.
0: 자, 신호 갑니다. 0306번님.
3: 네, 여보세요.
0: 네, 정차하셨나요?
3: 예, 네, 정차했습니다.
0: 라디오는 이제 꺼주시고 혼자 계시나요? 차 안에?
3: 아. 같이 있습니다.
0: 같이 있어요?
3: 예.
0: 누구랑 같이 있으세요?
3: 아,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있습니다.
0: 두 분 계세요? 두 분?
3: 예.
0: 그래요? 예. 그럼 라디오는 조금 줄여주시든지? 예.
3: 예, 껐습니다.
0: 껐셨어요. 옆에 예. 계신 분도 혹시 방학생인가요?
3: 아, 아니요. 방학 중이지 않으시고. 옆에 계속적으로 계속 다니시고.
0: 교회 잘 다니시는 분?
3: 예.
0: 우리 0306번님은, 몇 년 방학이세요?
3: 3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방학, 무교 이렇게 쓰셨구나.
3: 예.
0: 거의 무교나 마찬가지다는. 예, 오늘 맞습니다. 방송 혹시 그냥 원래 들으셨나요? 아니면 옆에 분 때문에 같이 이렇게 듣게 되신 거예요?
3: 저는 여기 잘 듣지 않았는데.
0: 예.
3: 저희 옆에 계신 분이 그냥 아주 독실하게 계속 들으시는 분이어서.
0: 예, 예.
3: 라고 듣게 됐습니다.
0: 오늘 그분하고 같이 있다가 소개받고 듣게 되셨군요.
3: 네, 맞습니다.
0: 오늘 처음 들으셨군요, 그러면.
3: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들었어요.
0: 같이 들으셨구나.
3: 네.
0: 오, 예.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것도 들으셨겠는데요?
3: 좀 소리를 작게 틀고 계속 하루 종일 틀고 있어가지고.
0: 예, 예.
3: 소리는 잘 못 들었는데.
0: 예.
3: 우연찮게 그 문자 보내는 순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게 됐습니다.
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문자로 주시라고 하고. 방학생들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려요.
3: 네.
0: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3: 네.
0: 우리 0306번인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네.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게 해주시거든요.
3: 예.
0: 오늘 하나님께서 0306번님 선택하셨고
3: 예.
0: 이렇게 부르고 계시네요. 이 프로그램을 예. 통해서.
3: 예.
0: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0306번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
3: 예.
0: 예. 오늘 정답이 뭐라고요? 정답? 오늘 퀴즈 정답?
3: 퀴즈.
0: 퀴즈는 못 들으셨죠? 퀴즈는?
3: 예? 예.
0: 퀴즈는 잘 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
3: 예. 예.
0: 오늘 퀴즈가 이제 만나라는 퀴즈를 내드렸는데 사실 정답은 예. 없었는데 그래도 네. 방학 무교라고 써있길래 저희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3: 아, 예. 예, 예.
0: 이제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과자 같은 이름이 이제 만나인데, 예. 아무튼 예. 이렇게 정답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 0306번님. 그럼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군요?
3: 네, 맞습니다.
0: 어렸을 때. 예. 자, 오늘 예.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네. 선물 소개할 때 그 들으셨어요?
3: 예, 들었습니다.
0: 앞서 제가 이제 소개할 때. 거기서 어떤 예, 거, 들었습니다. 어떤 거 원하시나요?
3: 단백질 쉐이크.
0: 단백질 쉐이크. 좋습니다.
3: 예.
0: 자, 옆에 애청자분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어떤 거 드리면 좋을지.
3: 연어를 원한다고 하시네요.
0: 알겠습니다. 연어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0306번님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3: 예.
0: 놀라운 계획을 갖고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3: 예.
0: 0306번님을 향한.
3: 예.
0: 그래서 우리 0306번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예.
0: 자, 그래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예.
0: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3: 네.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3: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3: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3: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아멘.
0: 아멘. 잘하셨습니다.
3: 아멘.
0: 예수님께서 우리 0306번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갑니다. 이 복음을 점차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306번.
3: 예.
0: 알겠죠? 교회도 예. 나가시면 좋겠고. 사시는 예. 곳이 어디십니까?
3: 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0: 인천 어디요?
3: 인천 남동구에서.
0: 남동구에서? 예.
3: 예.
0: 남동구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3: 예, 말씀해 주세요.
0: 예, 그렇게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락 드릴게요. 옆에 계신 분은 같은 동네 사시나요?
3: 아니요, 다른 동네.
0: 다른 동네. 그러면 예. 우리 0306번님 동네 건강한 교회에 저희가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 예.
0: 아, 앞으로 이제 운전하시면서 이 방송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알겠죠?
3: 예.
0: 예.
3: 네.
0: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용기 내셔서 그 교회 꼭 가셔서 예배 한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계속. 알겠죠?
3: 예, 알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3: 예.
0: 예, 옆에 계신 분도, 우리 동료분도 감사해요.
3: 아, 네.
0: 네.
2: 아이고, 야. 감사하네요, 진짜.
0: 참,
2: 이런 이렇게 경우가 많네요.
0: 많아요.
2: 차량에서 예, 예. 이렇게 지인을 통해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예.
2: 이런 경우가 참 많네요.
0: 예, 극동방송을 딱 네. 듣게 하시면서
2: 네.
0: 옆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아주 많고
2: 네.
0: 가장 효과적입니다.
2: 가장 효과적입니다.
0: 네,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자,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한 분만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무교입니다, 무교.
2: 무교 1번 맞춰주셨고요.
0: 네.
2: 8179님.
0: 그렇습니다.
2: 8179님.
0: 무교라고 보내신
2: 네.
0: 8179번님. 자,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4: 네.
0: 본인이 지금 무교 맞나요?
4: 네, 맞아요.
0: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4: 지금 집에서 전화 받고 있어요.
0: 어느 지역입니까?
4: 하남시 경기도예요.
0: 경기도 하남시. 옆에 누가
4: 네.
0: 계시는 것 같아요?
4: 네, 지금 옆에 가족들이.
0: 가족들이. 가족들이 네. 무교라고 보내라고 옆에서 코치해 준 것 같은데.
4: 네.
0: 맞나요?
4: 네, 맞아요.
0: 옆에 있는 가족들은 무교가 아닌가요?
4: 아,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0: 예. 예.
4: 기독교고 저만 무교여서 제가 보냈어요.
0: 친구들은 다 무교가 아니고 본인만 무교. 친구도 있고
4: 네.
0: 가족도 있고요?
4: 네.
0: 부모님도 계시나요?
4: 아니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0: 아, 부모님은 안 계시고.
4: 네.
0: 그래.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었겠는데요?
4: 네, 맞아요.
0: 지금 와. 방송 연결되는 거 지금 친구들이 옆에서 미소를 짓고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맞나요?
4: 네.
0: 다 같이
4: 네,
0: 듣고 있나요?
4: 듣고 있어요.
0: 옆에서
4: 네,
0: 듣고 있어요?
4: 있어요. 네.
0: 그렇구나. 혹시 대학생 친구들인가요?
4: 네, 맞아요.
0: 대학생. 왠지 목소리가 대학생 같습니다. 예.
4: 네.
0: 교회 안 다녀봤어요? 교회?
4: 예전에 잠깐 그냥 일요일에 몇 번 가본 거 말고는
0: 예전에? 진짜. 그렇구나.
4: 네, 어렸을 때.
0: 그렇구나. 친구들이 가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던가요?
4: 네, 가끔 해서 가끔 몇 번 따라가 본 적
0: 따라가 본 적은 있어요. 야,
4: 네.
0: 정말 좋은 친구들도 있네요. 대학생 친구들이 극동 방송을 듣고 옆에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게끔 하는 경우가 이게 많지가 않은데. 네. 네? 다 SNS 한

0: 하느라고 지금 바쁜데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하고. 네. 자, 일단 우리 8179번님 아까 제가 선물 막 부르는 거 들었나요?
1: 네.
0: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그 아무거나.
0: 아무거나 난 힘든데 골라줘야 되는데.
1: 네?
0: 거기서 뭐요? 소곱창, 단백질, 냉면, 묵, 유산균, 김,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1: 연어?
0: 아니, 본인 거. 그 옆에서 뭐라고 하는 분들은 또 따로 드릴게. 본인 거부터 얘기해, 본인 거.
1: 연어.
0: 옆에 있는 분들 연어 드릴게.
1: 네.
0: 옆에 있는 친구는 연어 드릴게. 자, 본인, 8179번님, 우리 무교생은 뭐 드릴까요?
1: 저는 커피.
0: 커피? 알겠습니다. 네. 옆에 뭐라고 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1: 두 명.
0: 두 명.
1: 있어요.
0: 그럼 한 명은 연어 네. 말고 또 한 명은 또 뭐 드려요, 그러면은? 네?
1: 주얼리?
0: 주얼리? 알겠습니다. 네. 자, 연어, 주얼리, 네. 커피. 그렇게 보낼게요.
1: 감사합니다.
0: 그 대신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 우리 8179번님 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죠? 우리 연어하고 네. 주얼리파 옆에 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8179번님. 네, 어렸을 때 몇 번 네. 교회를 가봤는데 우리가 다 네. 죄인이거든요. 근데 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어렸을 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1: 네.
0: 그 예수님 믿었을 때 어디 가요?
1: 천국.
0: 천국 가고. 그렇지. 착한이라는 네. 거 관계없이 교회 가서 그 예수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삶에서 내가 이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거든. 예수님을 믿었을 네. 때. 예.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잘 한번 믿어보자고요. 저 따라서 한번 네.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0: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네.
0: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네. 친구들이 그 같은 동네 사나요?
1: 네, 같은 동네 살아요.
0: 그러면 이번 주에 그 친구 다니는 교회에 네.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1: 네.
0: 가서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시면서. 예.
1: 네.
0: 알겠죠?
1: 네.
0: 네. 오늘 이렇게 뭐 친구들에 의해서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0: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 전화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옆에 친구분들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2: 와, 좋은 친구네요.
0: 예. 어우, 이제 시간이 얼마
2: 친구를 잘 사귀어야
0: 안 남아 가지고 네. 자, 오늘 와. 다 사연 못 읽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고현 집사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감사해요.
3: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4: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제3회 HNU 월십 페스티벌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13개 팀이 치어리딩, 국악, 밴드,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찬양 무대를 선보이며 특별 공연으로 찬양사역자 지선전도사의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남대학교 선교훈련팀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주서지방이 8월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청주 좋은교회에서 2020

2016년 청주 서지방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은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헌 감독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주 서지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산리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19일 수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말씀 축복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전 힐탑교회 안승철 감독님, 논산 늘푸른 초장교회 김선종 목사님, 대전 참사랑 감리교회 전병희 목사님, 화성 활초교회 김광태 목사님, 대전 사랑 가득한 교회 이상봉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성경사역원이 8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 위치한 예수 만남교회와 온라인 줌으로 구약 성경 전체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터성경사역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 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연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 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됨의 역사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일전에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제가 신앙을 오래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게 별로 관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가면 갈수록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리고 나 혼자만 덩그러니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의 미래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별로 사는 게 좋지가 않아요.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해 주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하시니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남은 날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그 하루를 오늘보다 좋게 만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리고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지만 저 멀리 위에서 보고만 계시는 분, 내 삶에 직접 나타나셔서 무언가 하지는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느끼기에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너의 느낌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까이에 오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지만 한 절을 딱 꼽자면 이 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모든 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한 절을 딱 꼽자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달의 말씀으로 함께 보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로 나의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보십시오.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마다 다시 새겨지고 우리의 평생에 이 말씀의 역사가 빛처럼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은 더 깊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더 깊은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때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나의 삶의 지금 모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당시 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아주 강대국이 유다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를 누르고 새로 일어난 나라가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빌로니아가 그 지역에서 패권을, 힘을 급속하게 확장하고 그리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시리아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는 전쟁에서 패해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이 바빌로니아의 위세에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미 멸망의 문턱까지 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기 몇 년 전,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인 주전 597년에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 29장 앞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고관들과 전문 기술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일어나긴 했지만, 벗어나긴 했지만 왕과 왕후와 고관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다에는 꼭두각시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인 시드기야가 남았고, 그리고 사사건건 유다의 일에 바빌로니아가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은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은 아주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철저한 절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망했고 이제 이 바빌로니아의 그 강력한 위세에 짓눌려서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될 소망이 없어. 그리고 또 미래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포로로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고향으로 갈 수 있겠지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소망이었을 텐데, 그 소망은 될성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포로로 잡아온 것은 바빌로니아가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볼모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볼모로 잡힌 사람들을 쉽게 돌려보내지 않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의 일에 관여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려갈 괜찮은 미래, 좋은 미래가 이제는 완전히 다 사라졌어. 이게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도 있고, 나의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데 그 일 자체가 너무나 안 풀려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유다의 포로민들처럼 내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이 재앙 속에서 나는 망했어 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내 일에 함께하고 계신지 관여하고 계신지 이제는 모르겠어, 이제 나에게 내일은 없어 라고 포기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던 유다의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말이야 라는 전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레 짐작합니다.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계셔. 하나님은 이제는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으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정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제일 정확하게 아시느냐? 하나님께서 제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은혜가 영어로 grace인데 grace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재앙 속에 있을 때,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막혀졌다고 생각될 때, 우린 이 은혜가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앙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앙 속에 있다면, 힘듦 속에 있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재앙과 이 힘든 것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가운데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돌아왔습니다. 오늘 29장의 말씀을 받은 포로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앙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게 끝이라고 여깁니다. 이제 나는 다 끝났다고, 이제는 망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재앙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재앙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멸망과 절망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더 깊은 은혜입니다. 멸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앙 가운데 계십니까? 재앙이 있어도 재앙을 넘어선 평안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재앙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앙 중에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처음보다 더 깊은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내 삶이 절망으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고 힘들수록, 지금 나의 삶이 힘들수록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옛날 사극에 보면 가끔 사약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나 모함을 받은 사람이 사약을 받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 사약을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사약을 받아서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약, 그 속에 있는 독이 뱃속에 들어가서 이 속에 있는 장기를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독보다 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독은 장기를 망가뜨리지만 절망이라는 독은 정신을 망가뜨린다. 육체적인 독은 장기를 망가뜨려서 육신의 호흡을 멈추게 만들지만 절망이라는 독은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을 망가뜨려서 나의 영혼의 호흡을 멈추도록 만든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인생, 절망만 있는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만 있는 인생은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에 포로민들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절망뿐이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상에서 한 나라와 다른 한 나라가 싸우는 것은 단순히 군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수호신과 다른 나라의 수호신이 서로 싸우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빌론과 싸우는 것은 단순히 두 나라의 군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의 신이 서로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졌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망했고 하나님도 끝났다. 나라도 망했고 하나님도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앞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라가 망하고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에게 여전히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미래는 우리에게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 없어진 거야. 여러분 근데 그때 쓰여진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말씀이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되고 왕국이 끝날 때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끝나고 망하고 바로 기록된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이제 나라도 끝났고 하나님도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야? 라고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빌론, 바빌로니아에 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잘못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보면 왕이 잘못하고 백성이 잘못해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써서 이들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계속해서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어긋나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아수르와 바빌론, 바빌로니아를 사용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잡는 일입니다. 심판은 힘든 일, 심판의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잡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망하기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왕이 잘못하고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잡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이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심판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깨닫고 다시 좋은 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멸망과 포로로 끝난 것 같지만 끝장난 것 같지만 이것은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사건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일이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의 일이 아무리 안 풀려도 절망하는 것은 정신으로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죽는 것을 절대로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절망할 일로 가득 차 있어도 멸망과 같이 정말 좋지 않은 형편이라도 때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판이 내게 임한 것 같아도 우리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결코 우리를 여기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망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미래와 희망을 붙잡고 만들어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보는 11절 말씀에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12절과 13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에서도 미래를 만드는 법,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드는 법,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을 찾기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희망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절망에 빠진 사람은 우울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마음 가운데 우울에 아주 눌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든 열정과 행동을 다 멈추려고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도 가끔은 이와 같이 우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도 다 부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찬양을 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절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그 절망이 인생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앞에 있습니까? 절망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장소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저 지하실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예배의 시간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도 중에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그 기도 중에 희망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미래와 그리고 내 앞에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미래의 시간은 희망의 시간입니다. 기도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얘들은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얘들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말합니다. 너도 나중에 커서 자식 키워보면 내 마음 알 거야.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습니다. 삐딱하게 나갈 때 있습니다. 때로는 망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너를 향한 내 마음은 평안이고 너를 향한 내 마음은 희망이야.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새기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로
그 주님의 마음의 역사를 내 삶에 이루어가는 더 깊은 은혜와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3-221-0262번 청주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7화 예배하는 자

1930년대 후반 야자수는 부른다라는 남양군도 관련 신문기사가 사회면에 메우기 시작했다. 지금의 사이판, 팔라우, 마샬군도 등 다양한 섬으로 구성된 남양군도. 조선총독부는 계획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남쪽 섬을 꿈의 땅처럼 선전했고 철도청의 협조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관부 연락선을 타고 고향을 떠났다. 머남은 남쪽으로 길을 떠난 사람들, 그 무리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다.

0: 싶다.
1: 저 고개를 들고 저 멀리를 봐야요. 그래야지 속이 좀 풀리지.
2: 나 일주일이면 도착한다더니 아직도 바다 위야. 어찌 잘 가고 있는 게 맞겠죠?
3: 잘 가고 있겠죠. 미군 감시 피하느라 빙빙 돌아가느라 더 늦는데요.
2: 그래요? 어디서 들었어요?
3: 어젯밤에 저 갑판서 일본군들 얘기하는 거 들었죠.
2: 일본말 좀 하시나 봐요?
3: 뭐 어쩌다 보니 눈치 코치로 좀 배웠죠.
2: 보안이 혼자 탄 건 아닌 것 같고.
3: 혼자 탔어요.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그쪽은요?
2: 아, 뭐 저도 혼자나 마찬가지죠. 뭐 형님 네 가족 따라온 거니까요.
3: 저기요.
0: 죄송해요.
1: 아이고. 아이고, 이놈의 바다는 봐도 가도 끝이 없대야. 잘 좀 참아봐. 아직 머린 것 같은 게 그놈의 야자수는 보일 생각도 않는구만.
0: 엄마, 나 그냥 고향집에 가고 싶어라. 흙냄새가 그림답게요.
4: 아야! 아야! 이거 좀 마셔먹어라.
0: 아니요 아버지, 나 뭐 도저히 못 마시겠어요.
4: 아니, 저짝서 만난 영감이 주신 건데 속 뒤집혔을 때 좋다. 이거 생강이랑 감초랑 섞였대야.
0: 양냄새.
4: 아유, 그래도 한 먹어봐야 안 쓰겄냐.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러다 쓰러져.
0: 알겠어라. 못 써요.
1: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쓴 법이지.
4: 나 이놈의 바다 이제 지긋지긋한데. 아휴, 그래도 감사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한테 새 땅을 주신다는데 신나잖아요.
5: 맞아. 힘내. 새 땅은 밟아봐야지.
3: 사시사철 따뜻한 곳이래요. 추운 건 딱 질색인데 너무 좋아.

0: 며칠 뒤 새벽 배는 드디어 남양군도의 한 부두에 닿았다. 야자수가 손을 흔들며 그들을 맞이했지만 신문 기사 속에 낙원은 없었다. 그들을 기다린 건 남양 흥발회사의 농장 감독과 끝없이 펼쳐진 사탕 수수밭이었다.
1: 빨리 배라고. 자꾸 게으름 필래. 일단 안 받을 거야.
2: 참나, 빨리 해봤자 돈 더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독촉이야?
3: 아야, 손 조심하여.
4: 조심히 배고 있어라.
3: 아유, 나 조심하란 말이 아니고 저 그 이불 조심하라는겨. 잘못 잡으면 손을 베어버리고 마는 말이.
4: 근데 지 너무 힘들어 뒤져불겄어. 아니 더운데 왜 쉬지도 못하게 하고.
3: 아! 뭐요? 무슨 일이요?
5: 아, 벌레요. 자꾸 달라붙잖아요.
3: 아니 그 본께 그 논밭일은 처음인 것 같은데 어쩌자고 여기로 왔단가.
5: 누가 이런 줄 알고 왔나요?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해서 왔더니만.
6: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려, 내 팔자가 이렇지.
4: 아, 엄마 팔자가 어때서?
6: 고생 끝이라고 쉬면서 마님처럼 살 수 있다더니 뭐. 아이고 참.
3: 아유 뭐 나라고 이럴 줄 알았단가. 아, 후딱이라서 배싹 버는 대로 고향 가보자고. 미안해요 여보.
6: 고향 논밭이 천국이었는데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웬 콩깍지가 껴서 넣냐?
5: 어? 조용해요. 감독과 나요.
1: 자꾸 잡담 소리 들리지? 왜 여기 타닥타닥 모여있어? 얼른 안 터져!
0: 감독관이 휘두르는 채찍 소리에 모두들 얼어붙는다. 그가 지나가서야 그들은 다시 투덜거린다.
5: 야자수 그늘 안에 노래한다더니 이 땡볕에 퍽이나 노래하겠다.
6: 노래? 아이고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게.
3: 마누라, 올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실게요. 당신 몫까지 내가 다 할 텐께 조금씩만요.
0: 한 가족이 꿈꿨던 달콤함과 현실의 간극은 너무 컸다. 그렇게 모든 현실이 계획과 멀어지자 누구는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흙과 땀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6: 지금

0: 지도가 나오요? 시방 신문글자 믿고 여 남양호자 했을 때 내가 기를 쓰고 말렸어야 했는데 아이고 이런 꼴 날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지.
1: 우리 엄마 폭상 늙은 것 봐.
2: 아, 나도 몰랐지. 이왕 와버렸는데 그럼 어쩌겠는가. 살아야지.
0: 살아야 한다고? 어? 이 꼴이 사는 거요? 차라리 죽더라도 고향 땅에서 굶어 죽는 게 낫지. 여기서 짐승처럼 일만 하다 죽는 건 난 못 참겠어.
2: 아이, 그러니까 길을 열어달라 기도를 해야지.
3: 일본 말도 좀 할 줄 알고 하면 농장주한테 가서 좀 쇼부도 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일본군 말도 다 알아듣는 척하더니 지금은 왜 하나도 못 알아듣는 척해요.
4: 하, 참네. 말 다 했어요? 걱정 마시죠. 이래봬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궁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딱히 해서 어째요? 형님네 따라붙어 왔는데 억울하다 한마디도 못하고.
3: 하, 따라붙다니. 난 우리 가족들 지키러 같이 온 거야. 너처럼 허황된 꿈에 홀려서 온 게 아니라고.
4: 허황된 꿈? 그래요. 나보다 좀에 더 낫다고 합시다. 근데요, 어쨌든 똑같이 땀 뻘뻘 흘리며 땅 파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3: 야, 너 말 다 했어?
4: 아니, 아직 남았어. 그거 일하는 거 좀 힘들다고 투덜대기나 하고 틈만 나면 감독관한테 가서 아부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왜 그래요? 손이 피!
3: 아, 살짝 베인 것 같아.
4: 야, 여기요! 여기 사람 다쳤어요!
5: 비명소리에 감독관이 달려온다. 하지만 피 흘리는 손을 움켜쥔 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채찍질과 매질이었다.
3: 제발, 치료를 좀 받게 해.
0: 아이고, 어쩌었을까? 아이고, 이거 많이 다친 것 같은데?
1: 엄마, 어쩐디요? 삼촌 죽겄어라.
0: 어떡해.
5: 모두가 두려워 숨죽이는 가운데 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나선다.
2: 그만하죠. 우리 동상이 피 흘리지 않소. 안 보여요?
5: 감독관은 잠시 매질을 멈추고 매서운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본다.
2: 아예 때려 죽일 참이요?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여불면 무슨 소용이 있단가? 우리가 노예요? 아님 우리는 엄연히 고용된 사람들이잖소. 일하다 다치면 치료받고 다시 일해버리면 되지. 내 말이 틀렸소? 암만 생각해도 당신들은 말이요 우리를 지금 노예로 보는 거지.
3: 아이고.
5: 화난 감독관은 아버지를 향해 긴 칼을 뽑는다.
0: 아이고 여보, 이러다 다 죽어버리지. 여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요.
1: 그러지 마요. 나 무섭단게요. 잘못했다고 해불고 그냥 엎드려 불어요. 제발요.
2: 우린 노예가 아니라고요. 당신처럼 똑같이 시뻘건 피 흐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목숨이답게.
4: 아저씨 그만해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3: 형님, 나 때문에 그러지 마요. 그냥 내가 죽지.
2: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습도 다 보고 계시답게. 그려 자네 생각이 맞으면 그려. 어디 맘대로 한번 해보셔.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문 이 억울함 다 말해버릴 테니까.
5: 칼끝이 높이 들려 태양빛에 번쩍이던 그 찰나 그들의 머리 위로 낮은 굉음이 들려온다. 바로 미군의 전투기 편대 소리였다. 놀란 일본군 병사들 우왕좌왕하며 뛰어다닌다. 그 모습을 보자 감독관도 칼을 걷어들이고 일본군에게로 달려간다.

0: 살았어라.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요? 감사해 불어요 하나님. 아이고 감사해 불어요.
1: 아, 뭐요? 일단 얼른 피하게. 얼른.
0: 아버지, 나 진짜 아버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어요?
2: 형님, 진짜 왜 그러셨어요?
3: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 하늘에서 들려온 굉음이 그를 살려냈다. 그의 가족들은 알았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칼보다 강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 아버지 옆에 아내와 딸 그리고 삼촌이 함께 무릎을 꿇는다.
4: 주님, 내가 그동안 입으로만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요. 어제 형님 덕분에 그리고 주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늘 뒷걸음질을 치고 숨기만 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이제 좀 달라진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5: 저는 늘 원망만 했지라. 제 입술의 죄를 용서해 주셔.
0: 감사해요 하느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3: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보내신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한 아브라함처럼 흩어진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7화 예배하는 자 출연 유춘희, 임황건, 최웅, 이은영,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아,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뭐 돈도 띄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좀 도와준다고 아빠 모르게 이제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좀 화근이 돼서 지금 이제 가정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도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 라디오를 그 옆에다 끼고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시면서. 예, 네,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하느님 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차마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울고 있는데 이제 아들 전화가 오고 그것도 거래처 갔다가 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 좀 해놓고. 아, 그러다가 차를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원래 그 라디오 방송 자체를 안 들어요. 그냥 음악 나오면 틀고 그냥 이러는데 뭘 잘못 건드렸는데 극동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극동방송만 듣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송은 아예 안 듣고 그냥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습관이 하나가 생긴 게 그 이후로 차를 타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 생명 같아요.
1: 누군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이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뻗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미처 갈 수 없는 곳곳까지 복음이 흘러가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줄을 던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20년 동안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고향길인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다급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순간이니까요. 형으로부터 빼앗은 장자권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가축들과 가족들까지 전부 잃게 될 위기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야곱은 가축과 무리를 두 대로 나누어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한쪽은 도망가려는 인간적인 계략을 세웁니다.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려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야곱은 그제서야 엎드렸습니다. 단순히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자손을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는 약속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까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린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대 밭에서 고진숙의 시를 가사로 하여 김동진이 작곡했습니다. 소프라노 김희정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우린 참 갈대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제각각 다니는 양처럼요. 그런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리라. 나음을 입었도다. 은혜를 입었도다. 구해 주시리라. 모두가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작곡가는 김노현입니다. 작곡가 김노현은 1920년 평양에서 태어나 1993년 향년 73세로 사망했습니다. 김노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색적인 이력을 가진 음악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치과의사였고 성악가였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작곡가 김노현은 1948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본업이 치과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원에 입학하여 작곡과를 졸업하기도 하죠. 당시 경희대학교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작곡가 가고파, 저구름 흘러가는 곳, 진달래꽃 등을 작곡한 김동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진으로부터 작곡을 사사받지요. 하지만 그는 이미 대학 시절부터 바리톤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페라 무대에도 오르고 독창회도 개최했지요.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를 운영하면서 음악 활동을 병행했던 겁니다. 그러다 1970년 봄, 자신의 고향인 평양을 그리워하며 황혼의 노래라는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곡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황혼의 노래는 김노현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실향민의 애환과 인생의 황혼기를 서정적으로 담아내어 지금도 많은 성악가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가곡입니다. 먼저 그의 가곡 황혼의 노래, 풀따기, 라일락의 계절 이렇게 세 곡 함께 할게요.

작곡가 김노현의 작품들 만나보셨습니다. 먼저 세 곡 보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셨던 곡이 라일락의 계절, 고진숙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소프라노 심은숙이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곡이 그의 대표곡입니다. 황혼의 노래, 김노현 작사 작곡이었고요. 테너 박인수가 노래했습니다. 중간에 보내드렸던 곡이 김소월의 시를 가사로 한 풀따기, 메조소프라노 김청자가 노래했습니다. 작곡가 김노현은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입니다. 1948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할 때 제1회 독창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의 나이 53세 때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작곡을 공부하기도 했죠. 그렇게 치과를 하면서도 창작도 하고 성악가로도 활동하며 한국성가 순례단장, 필그림 합창단장, 한국 벨칸토 회장, 한국교회음악 작곡가협회 부회장 등을 맡아 교회음악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참 바쁘게 살고 있는데요. 살면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덥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그 약속을 믿으며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려마 김노현 작사 작곡이었고요. 테너 엄정행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그대 창밖에 박화목 씨의 김노현 곡으로 마무리할게요. 테너 김금환이 노래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약속을 붙들어야 소망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들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마음이 머무는 노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보한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죠?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 신앙생활에서 뭘 하는 거지? 내가 이 더위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뭘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의문을 자꾸만 던지게 돼요. 질문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답변을 얻는 게 중요한 거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질문이 어떤 성질의 것, 얼마만큼 중요하냐, 얼마만큼 그것이 올바르게 던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현실하고 싸웁니다. 야,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질문하는 거죠. 그럼 때로는 보면 신앙생활이 현실과 이반해요. 현실과 충돌합니다. 예. 네. 그리고 때로는 보면 막 내 현실을 막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네. 그러면 기분 좋아지고 내 현실을 도와주면

신앙생활 괜찮은 거예요? 나하고 입안하고 현실과 충돌하고 아니면 현실 앞에 내 신앙이 완장창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잘못된 신앙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질문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책이에요. 현실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현실을 향해서 묻는 거죠. 이거 바른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늘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아, 지금 남유다가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닙니까? 그 나라가 지금 살아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오늘도 다메섹에 대해서, 아람 나라거든요, 아람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지랖도 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바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북에서부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 같이 방비를 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잘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북중러, 한미일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편을 먹고 자기들끼리 동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이런 개명천지에 무슨 전쟁을 하느냐 이런 소리 하는 분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계명천지 이런 소리를 할 계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명사회, 이런 과학의 물질 문명이 극도로 치솟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1,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낙관적인 문명 예창론. 인간이 얼마나 진보하고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교양 있게 인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뭐 이런 거를 이상론을 피면서요 금세라도 천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맞았습니까 여러분?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21년 동안 구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1939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예요. 수천만이 죽어나간 겁니다. 그게 문명사회가 맞아요? 과학과 그리고 사상과 철학이 예술이 문화가 발전하면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 비록 2700년 800년 전에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어떻죠? 아 이게 오늘날의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은 열심히 방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업 생산력도 올리고요. 요새도 만들고요. 예, 다 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들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어요. 이게 큰 문제죠. 여러분,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현대의학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우는 분이에요. 19세기 말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분이 의사로 봉직했어요. 근데 산부인과 병동이 두 개 있었는데 한 병동으로 이렇게 입원이 배정이 되면 그곳에 있는 산모들이 막 절규를 하는 겁니다. 저쪽 병동에 가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쪽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산부들이 30%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쪽은 그래도 좀 나아요. 10%만 죽어. 그래서 옛날에 유럽의 병원의 별명이 뭐냐면 죽음의 집이었어요. 죽음의 집. 그래서요. 이 제멜바이스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서 자세하게 들여다본 겁니다. 그랬더니 막 시체 해부실에서 막 하던 그 의사가 막 가서 또 산부인과 가서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료를 받은 그 산부들이 죽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집이요. 죽음의 집.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 병동은 산파들이 돌보고 있는 병동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죽어나가는 그곳은 산파들이
보고 있는 데인데 그곳은 그 산파들은

수술 같은 걸 하지 않아요. 뭐 해부학 실습인 뭐니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망률이 적은데 여기 뭐 수술하고 뭘 한 사람들 이런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본 그곳은 죽어나가더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염소를 탄 석회용액을 가지고 그 병동에 들어가는 의사들마다 손을 씻게 만들었잖아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손을 씻게 만들었더니 이쪽 병동에 30% 이상 죽어나갔던 그 사람들의 사망률이 10% 이하로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그렇죠. 현대 의학의 아버지 제멜바이스. 헝가리 국립의대. 원래는 부다페스트 의대였어요. 근데 그 대학교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제멜바이스 의대로.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 있구나. 그 이후로 팟바스테르를 위시한 이런 세균학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나타난 현실이 모든 걸 다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군비를 잘 준비를 하고, 예, 공업 생산력을 높이고, 예, 우리가 모든 시스템을 잘 준비하면 전쟁 같은 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인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그게 사실이에요. 월 드란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문명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유사 이래로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인류가 평화롭게 산 게 얼마나 되느냐 하고 보니까 7.8%에 밖에는 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드리면 100일이 있으면 거의 92일은 전쟁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래로 930여 해를 전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더라도 조선시대 한 500년 가운데 상반기 200년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 신라 통일시대 때 100여 년 그리고 지금 휴전한 이후에 76년 요 정도가 평화시기예요. 아, 우리가 뭐 이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말자니까요. 보이는 것이 잘 되면 다 잘 될 거라고 천만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채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7절을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랬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쥐가 고양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쥐가 고양이 앞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그죠? 아니 쥐가 정신이 나가도 그렇게 나가면 되나?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보다. 근데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그날은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뵙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봉사 눈 뜨는 거 아닙니까? 신봉사. 신봉사 눈 뜨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보이는 현실만 보고 열심히 살았어. 군비 잘 정비하고 요새 만들고 생산력 높이고 그리고 연합해서 그래서 적의 무리들을 소탕할 준비를 다 마쳤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 그게 아니네. 보이지 않는 곳에 열쇠가 있었네.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있었네. 내 눈이 뜨이지 못한 곳이 있었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날 돼서 아 그때 뭐 그때 다시 무슨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늘 얘기하잖아요. 세컨 찬스가 없다고.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거를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혈과 육, 이거는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것들과 싸우는 것은 우리의 본래 생존하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수인들에 불과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그런 하수인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 내가 지금 싸워야 될 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등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쥐가 고양이에게로 나아가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가 있다. 팀 켈러 목사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죄가 있을 때 세 가지 분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가 있으면 남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의 아주 선명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 탓이에요. 조상 탓하고요. 부모 탓하고요. 누구누구 탓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거기에서 예외가 되는 거죠. 탓을 돌려버리면 나는 거기서 빠져버리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남의 탓을 하면서요, 내가 정당화돼야 되잖아요. 합리화돼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존재로 탈바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내가 잘한 것만 부각시켜요. 내가 잘한 것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잖아.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했잖아. 이렇게 자기 잘한 것만 초점을 둬요. 자기가 못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반성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난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세 번째, 죄가 있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아주 현저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은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닥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 누구도 하는데 내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부 다 상대화하잖아요. 상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반성할 일이 없어. 내가 지금 돌이킬 일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등져있는 인간의 죗된 모습인 거예요. 악의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막 뿔을 달고 막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으름장 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드러나 있는 현상에 불과한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죄악된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다 주제하는 건 뭡니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상상력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지만 엄존에 계시는, 실제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군이라고 하는 이 적대 세력이 나타나서 삽시간에 기습을 했어요. 근데 산 위로 올라간 노인들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게 별로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예? 그 등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여기 이 관절이면 뭐며 이렇게 온전히 남아있겠어요? 근데 저 밑에는 젊은 여호수아 장군이 창창창창 그러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여호수아 장군의 어떤 전력이나 이런 거는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모세하고 아론 훌리라고 하는 세 명의 노인이 올라갔는데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게 손이 들린다는 거는 성경에서는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손이 들리면은 저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있고, 모세가 손이 아파가지고서 이저저저 내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손이 안 올라가면 지는 거고요.
아무리 이 챈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예, 나타난 현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마치 모든 정보원을 다 동원한 것처럼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 이번에 엘리, 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니까 거기 방비해라. 그래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거기로 아람 군대가 오는 거예요. 혼비백산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느 놈이 이 기밀을, 군사 기밀을 흘렸냐. 누가 도청하고 있냐. 막 이렇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도단성이라는 곳을 기습을 했잖아요. 기습을 해서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달 새벽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 도단성 전체를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자고 있는 엘리사를 깨워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눈을 부비고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도 그때 안 했던 모양이, 눈을 부비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이야, 이게요, 눈을 뜨니까 보이는 거예요. 네, 보이는 현상, 그거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에, 여호와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보니까, 아, 이게 지금 보이는 현실이 이게 아닌 거예요. 보지 못했던 그 영적 현실이 딱 드러나는데, 불말과 불병거로 완벽하게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다고 해서 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넘어 배우를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아,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하는구나.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압니까? 하, 나는 얼마나 현실에 내가 급급하고 있는가 하는 걸 느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것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그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은 그거는 지극히 작은 티끌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지체 말로 쫄지 마라. 쫄지 마라. 야! 보이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보이는 것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엄청나 보인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는 눈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준비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외교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치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대를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엄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세대를 그들은 우습게 알았어요. 그들에게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도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그런 관습

0: 비나 형식은 잘 치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게 화근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무너지니까 보이는 부분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거기에 대해서 현상을 문제 삼을 필요 없어요. 이전에 뭘 문제 삼아요? 내 생각은 어떤가?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의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를 살펴보는 거죠. 하나하나 조견해 보면 나오는 거죠. 아, 이랬구나. 깨달으면 그건 큰 축복이에요. 큰 은혜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일꾼으로 존경하는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도들도 또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너희들 소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가 나가 내가 지금 누구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려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으면요, 나머지 거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지금 일이나 장래 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너희 것이다.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고, 보이는 현실에 무릎 꿇게 만들고 굴종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거예요. 죄악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걸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보이는 현상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 배후를 볼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서 내 자신의 생이 보이는 현실의 육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환히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255-9597번 대전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늘은 숨겨져 있지 않다. 다만 우리 눈이 닫혀 있을 뿐. 꽃 한 송이를 제대로 알면 온 세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지금 이 순간과 영원히.
1: 새들의 찬양 소리, 두 팔 벌려 찬양하는 가로수대. 다시 오실 그날을 상상하게 하는 구름의 모습. 은혜로 충만할 때만 보이고 들리는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어도 말이죠. 오늘 저녁,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소리가 찬양 소리로 들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11일 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은 프랜시스 톰슨의 시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은 꽃 한 송이를 제대로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거창한 기적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신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어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 하나를 제대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잠깐 창밖을 내다보면 노을이 지는 하늘이라든지 바람이 흔들리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너무나 익숙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풍경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건네시는 말씀, 또 손짓일 수 있지 않을까요? 시편 96편 9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한

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 마음과 눈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쁨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저녁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릴게요. 행저질라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정말 마법같이 시원해진 8월 10일에 오늘 하루 여러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하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9330번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의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있다는 단순한 출석 체크도 너무나 반갑겠어요.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는 여러분들께 매일 저녁 저녁 기도문을 이미지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8월 11일 화요일자 저녁 기도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적혀 있으니까요.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기도문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오늘도 찬양과 기도 또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쉼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해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아직 받아가기 전이신 분들은 꼭 챙겨가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3195번님, 매일 퇴근길에 듣기만 하다 용기 내어 문자 참여해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새싹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참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3195번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5101번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힘든 하루 이 말씀을 읊조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행저질 나로 위로받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역시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축복합니다. 5101번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위로로 가득한 저녁 보내시길 바랄게요. 매일 퇴근길에 듣기만 하다가 새싹 청취자예요. 용기 내서 문자 보내봅니다. 항상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2753번님, 주님께 감사, 대전 극동방송에 감사, 피디님께 감사, 기도문 받아 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참, 오늘 하루 동안 애쓰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행저질라와 함께하는 저녁이 또 퇴근길이 위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또 이 저녁 저에게도 위로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리고 1440번님 장문의 사연을 또 보내주셨는데, 피디님, 제

제가 사는 곳에는 푸르른 논밭 사이길로 산책로가 있어요. 강아지 똑개와 산책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만 무성하던 변잎 사이로 벚꽃이 올라오고 알곡이 연그러 고개 숙이기 시작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심겨진 그 자리에서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고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도 묵묵히 뿌리를 내리더니 이제는 열매 맺기 시작하는 농작물들을 보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거칠고 버거운 삶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도 그러하겠다. 심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며 생명을 유지할 물을 찾아 깊이 뿌리 내려 결국은 열매를 맺는 들판의 곡식처럼 믿는 자의 삶의 열매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을 찾아 믿음의 뿌리를 내려온 삶의 결실이겠구나. 한편으로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면에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골짜기와 메마른 광야를 걸어왔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비록 조금 불편한 삶이지만 버거운 삶으로 아파하기보다 묵묵히 견디며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 따라 걷는 삶의 끝에 주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길 기도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찬양이 있어요. 김도현님의 여름 찬양 부탁드립니다. 기도문은 늘 어플을 통해서 잘 받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까지 또 보내주셨네요. 야, 우리 1440번님 강아지와 함께하는 산책길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됐어요. 오늘의 오프닝 시와 또 결이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또 느낄 때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거친 비바람, 장렬하는 태양빛을 묵묵히 견뎌내서 뿌리를 열심히 내렸던 그래서 이제 열매 맺게 되는 이 농작물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힘든 상황이지만 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뚫려있는 터널이기 때문에 종래에는 빛으로 나아갈 정말 눈이 부신 빛으로 나아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행사진라 애청자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440번님 정말 귀한 말씀 이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 김도현님의 여름 이 찬양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3500번님 기도문 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 6614번님도 기도문 항상 감사해요. 8595번님 저녁 기도문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문 보내주고 계시는데 모두 반갑고요. 오늘 행저전라에서 전해드리는 이 저녁 기도문 꼭 그냥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진한 교제의 시작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누구든지 링크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 한 곡씩 나누고요. 자, 저희가 잠언을 함께 읽고 있잖아요. 벌써 이번 주에 끝이 납니다. 오늘은 잠언 27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찬양 나누시고 오늘 잠언 27장 만나볼게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날지 알 수 없으니까. 너를 칭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하지 마라. 모르는 사람이 하게 하고 너의 입술로는 하지 마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묵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이 터뜨리는 울분은 그 둘보다 더 무겁지. 노여움은 잔인하고 화는 거세게 넘쳐흐르는데 질투 앞에서 누가 설 수 있을까?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낫지 감추어놓은 사랑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따끔한 말은 믿을만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그저 입맞춤만 해대지. 배부른 사람은 벌꿀을 짓밟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무리 쓴 음식도 달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이 살던 곳을 떠나 떠도는 사람은. 기름과 향은 마음을 즐겁게 하지 친구의 상냥함은 자기 혼자 하는 생각보다 낫고. 너의 친구와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마라. 너에게 불행이 닥친 날 형제의 집에 가지 마라. 가까이 사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아. 지혜로워져라 얘야. 그래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라.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다오. 영리한 사람은 나쁜 일을 보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값을 치르지.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사람, 그 사람의 옷을 챙기고 다른 나라 여자의 보증을 서는 사람, 그 사람을 볼모로 잡아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복을 빌어준다면 이웃은 그것을 저주로 여길 거야. 세찬 비 내리는 날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말싸움 거는 여자는 그와 같지. 그런 여자를 숨기는 사람은 바람을 숨기려는 것이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려는 거야. 쇠는 쇠로 갈아야 날카로워지듯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 자기 주인을 지켜주는 사람이 명예를 얻지. 물에 얼굴이 그대로 비치듯 사람 마음에 사람이 그대로 비치지. 소울과 멸망의 나라가 만족할 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르지. 도가니는 은혜, 쇠 녹임감하는 금을 위한 것이듯 사람은 칭찬해보면 알 수 있지. 미련한 사람을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빻아도 그의 미련함은 떨어져 나가지 않아. 내 양떼 얼굴을 잘 알아두려무나 짐승떼에게 내 마음을 기울여라. 재물이 영원하지 않은데 왕관이라고 해서 대대로 쓸 수 있을까? 풀이 사라지고 나면 새싹이 드러나고 산에서 나는 푸성귀를 얻게 되지. 그러면 어린 양들은 너의 옷이 되고 염소들은 밭을 살 값이 되지. 염소 젖이 넉넉해서 너의 먹을거리가 되고 내 집안의 먹을거리도 되지. 너의 여자 노예들도 먹고 살 거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언 27장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었고 바쁜 일들에 쫓기며 중요한 것을 놓쳤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주했던 하루를 지나며 흩어진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하루를 보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루어 놓은 일보다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걸었는지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분주했던 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8월 11일자 저녁 기도문이에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7502번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7502번님 쉼이 있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해요. 5687번님 샬롬,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 큰 선물로 응답해 주셨어요.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까지 신청해서 가져가셨습니다. 어떤 기쁜 내용인지는 자세하게는 적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길게 그동안 간절하게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5687번님 듣는 저희도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1247번님 저녁 기도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기도문 챙겨가셨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네요. 자, 오늘 저녁 기도문 7시까지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자 오늘 저녁 기도문 어제와 또 다르고 또 이제껏 함께 나눴던 기도문과 또 다른 예 그런 기도문이에요.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자녀임에 기뻐하는 시간 보내시길 축복하며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물론 우리에게도 우리 내면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내면의 외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어떤 외침은 저희가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외침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고 또 거기에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킬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어떤 내면의 외침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외침은 그냥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녁 때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죠. 근데 그날 제가 사무실에 오니까 소포가, 이만한 소포가 와 있는 거예요. 제 이름 앞으로. 그래서 야 이게 뭘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얼른 뜯어봤는데 아니 세상에 전에 제가 뭐 넥타이를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선물 받아본 적은 있지만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처음 뭐 카드만 그거 안에 들어있었는데 넥타이 한 10개 그리고 뭐죠? 실크 스카프라 그러나요? 5장 뭐 그래가지고 카드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목사님 필요하면 뭐 저보고 그걸 다 메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주위에 누구 선물할 사람들이 있으면 갑자기 어떤 내면의 외침이 들려왔냐면 그걸 선교사님한테 다 몽땅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려와서 아, 그 잘 됐다. 그래서 선교사님 오시면 정말 그분이 그걸 사용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선물을 오늘 왔는데 제 안에 작은 내면에 어떤 외침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이걸 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아이디어까지 힌트를 제가 얻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 요즘 선교사님들이 사실 교회에서 어떤 후원을 받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까지 아예 드렸어요. 교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간증하시고 뭐 선교 보고 하시면서 목사님들께 또는 사모님들께 뭐 다른 분들 선교사님이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거 뭐 넥타이 많으니까 이거 뭐 다 뭐 하겠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목사님들 그래서 다 그거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선교사님 메시지 듣고 뭐 한 시간 반 하셨나요? 한 시간 하셨는지 하여튼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작은 내면의 외침이 들리는 것 있죠?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야, 그 넥타이들 좋던데 하나쯤은 네가 갖고 있지 왜 다 줬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그런 내면의 외침이 들려올 때 즉시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어떤 내면의 음성이 외침이 들려온다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오늘 주제가 뭐 정의인 만큼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내면의 외침들이 존재하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관계의 외침 또는 친밀감의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면의 외침 중에서 정말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내면의 외침 중에 하나는 정의에 대한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내면의 외침이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그 외침도 우리가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죠. 하버드 학교, 하버드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학부에 7,0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0명 넘게 매년마다 그분의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정의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때로는 어떤 정의에 대한 필요, 외침, 문제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축구공을 사줬어요. 아,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새 축구공. 근데 이걸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아빠가 새로 선물해준 이 축구공을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웬걸 형들이 부르더니, 아니 축구공 그냥 그대로 뺏기는 것도 그냥 마음이 너무나 아파 죽겠는데 때려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이 축구공을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의 심정,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정말 불공평하다, 이 그림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어린아이도, 어린아이들도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님도 사실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스토리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님도 초등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황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면서 결국엔 내가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도, 그래서 결국 변호사가 되신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죠.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그런 불공평한 그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에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정의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젯밤에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아니 정말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믿기지 않아 이 꿈이. 근데 문제는 그 꿈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정의에 대한 이 부분에 우리가 접근할 때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관심은 있어요. 근데 관심으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의 꿈이다, 하나의 이상이다, 하나의 환상이지.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봐도 마찬가지죠. 아 정말 불쌍하다, 쯧쯧쯧 하면서 정말 불쌍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꿈일 뿐이지, 일찌감치 포기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에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러한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 조금 더 어쩌면 발전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람들은 아 정의, 그렇지, 그런 내면의 외침이 내 안에 있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든 문제들을 뜯어고칠 수 있는 재능도, 재주도, 능력도 없고 어쩌면 이 다음에, 어쩌면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러한 정의에 대한 내면의 욕구,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외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 그러한 능력은 나에게 없지만

아주 작은 문제, 아주 작은 어려움,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능력은 나에게 있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내면의 외침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쩌면 나보다 이 정의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고, 우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이슈들에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갖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그러한 내면의 외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소에 반응하십니까? 성경에도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구약에서 두 군데만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모스 5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노래를 멈추어라. 나는 너희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시편 146편 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박해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아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낮아진 자들을 들어올리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지켜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지만 악한 자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말씀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잊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 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압니다.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용서를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체험했다면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용서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겠죠. 저희 아버님이 오래전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신세를 지신 어르신이 있습니다. 뭐 생명의 은인이죠, 은인. 그분이 공부도 시켜주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당신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분은 결국 투잡이라 그러죠, 영어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느라고.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님 학업, 학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결국 그분은 결혼도 못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학업을 다 마치고 이제 그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님이 찾아갔죠. 지난 9년 동안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저에게 은혜를 갚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당신의 마음이라면 당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당신이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제가 한 곳만 더 읽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37절까지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거기서 제가 31절 읽기 전에 잠깐 멈출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뭐 들어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또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의 배경에 우리가 여리고라는 것을 왜 이해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죠?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아마 유대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리고는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피서지였습니다. 피서지. 기후도 더 따뜻하죠. 그래서 뭐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피서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있겠죠.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겠죠. 그렇게 여리고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다음날 그는 은화 두 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이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웃은, 퀴즈입니다, 누구입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똑같고 세계관이 똑같고 뭐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의 이웃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야 되겠지만 우리의 이웃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이 율법학자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웃에 대한, 이 율법학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 부족해서도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정말 누구인지 몰라서도 아닌 것 같고요. 또는 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문제가 있다면 먼저 이 스토리 속에서 지나간 그 두 사람처럼 무관심이, 우리의 무관심이 문제겠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어떤 트위스트가 있어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반전이라 그래야 될지, 하여튼 뭐 어떤 트위스트가 있냐면, 뭐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항상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의 그런 배경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서로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죠. 그런 문화였죠. 왜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인간 이하였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저들의 어떤 교육을 보나 어떤 배경을 보나 뭐 어떤 사회적인 위치, 지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종교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하여튼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뭐 우리도 사실은 뭐 그런 문화가 전혀 없지는 않죠. 뭐 양반 문화, 쌍놈 문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 의료 봉사팀이 여기저기 보통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또 마을을 이렇게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어느 동네 어느 마을에 이렇게 같이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뭐 아니 여전히 오늘날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윗동네, 윗마을, 아랫마을 사람들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윗마을 사람들하고 아랫마을 사람,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윗마을 사람들하고 아랫마을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요. 서로. 대화도 안 해요. 그런 데가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도 있다는 이야기죠.

뭐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윗마을이 있고 아랫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흑인들 또 백인들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충돌이 많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백인, 흑인 그 갈등만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백인들 사이에서도 영어로 어떤 용어가 있냐면 white trash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백인들이 쓰는 용어지 흑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백인들이 다른 백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얀 쓰레기다. 똑같은 백인이지만 쓰레기 같은 백인들이 있다. white trash이라고 따로 그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상대도 안 하거든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죠.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트위스트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만일에 그 율법학자가 묻는 질문에 당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그 누워있는 지금 돈을 다 뺏기고 신음하면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이 똑같은 유대인이었다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아마 그 율법학자가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을 겁니다. 당신은 항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은 같은 자기랑 같은 동료다. 유대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멈추어서 도움을 준 사람은 당신들이 상대하지도 않는 멸시하는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이웃이라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기까지는 나를 초월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문화, 뭐 같은 교회, 같은 종교 그 안에 사람들만 우리가 섬기고 돕는 것은 정의가 아니겠죠. 교회 안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저들을 섬겨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죠. 말씀도 선포해야 되지만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그 교단의 전통이 지금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의 전통은 그러한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 영적인 필요들을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계신가 하면은 교회 안에 그 교단의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 소소한 일들을 돌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교단 안에 집사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 율법학자가 그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고 아무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스토리 속에는 그 사람이 내 앞에 멈추어서 죽어가는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시죠. 우리도 어쩌면 율법학자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 내면의 외침을 듣기 전까지는 정의고 공의고 뭐고 저희는 거기에 크게 반응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버려진 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를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내 앞에 멈추어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내면의 외침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은 일이죠. 우리 주위에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그렇게 잊혀진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찾아가서 내가 도움을 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의 외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0: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의에 대한 외침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의에 대한 외침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042-471-2501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0: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1: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족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2: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문제를 해결받고 또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새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영국 킹스웨이 뮤직의 곡으로 에버라스틴가, 에디 에스피노사이의 밴드로 You are the mighty king, I worship you, 그리고 You are worthy of my praise,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브랜우드 뮤직의 연주와 크리스 탐린의 곡으로 Forever를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언제나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형통함과 순적함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고 또 그분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 믿고 오늘도 방송 앞으로 모이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 축복하고요. 오늘도 찬양이 흐르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가 머물 줄 믿습니다.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화요일 순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이어서 손영진의 너 어디 가든지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으려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요.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신청 찬양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곳곳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찬양들이 닿았으면 좋겠네요. 치유의 찬송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찬양 세 곡 이어드리시면서 기도도 함께 하시고 또 계속해서 샵 9330으로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조수아가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면.

아버지의 노래 송승연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한웅재 목사님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 삶의 형통함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신보라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조요한이 찬양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는 시간 가졌고요. 3432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기도가 특권이고 또 예배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기도 신청해 주셨고요.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 말아요.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요즘 들어 더 이 찬양의 가사에 큰 은혜가 되신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분이신데요. 지금 바로 이 찬양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짐니가 찬양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4956번님께서도 또 문자 주셨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평안함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지금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 꼭 붙들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것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니정의 색소폰 연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아멘. 마트 진열대 앞에 서면 우리 눈을 단번에 사로잡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원 플러스 원 행사인데요. 하나를 살 가격에 하나를 더 덤으로 얹어주는 행사 상품을 보면 괜히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고 또 바로 구매하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감사를 받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감사 위에 기쁨을 얹어주시고 평안과 은혜까지 원 플러스 원을 넘어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꾹꾹 눌러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김동현님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와 황국명 목사님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특별히 더 자주 사용하는 물품이 행사 상품에 있을수록 충동 구매를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 사면 하나 더 받는 기쁨이 커서 그러겠죠. 그런데 이 원 플러스 원이 마트에서 장 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감사, 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전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 마음의 잔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작은 감사와 믿음을 드릴 때 그보다 더 훨씬 풍성한 은혜와 복을 얹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믿음을 올려드릴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지저스빌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연주 찬양과 조세별님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그리고 만나워십의 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까지 보내드릴게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 세 곡 더 전해드릴게요. 김정선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와 클레이의 내 주의 보혈은 그리고 라엘 듀오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양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팀 슈즈의 Hope and Glory라는 찬양 가져왔습니다. 이 곡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해서 깊은 영감을 받아서 만든 찬양인데요. 오직 주님만이 산을 옮기시고 땅을 고치시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과 영광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팀 휴즈의 호프 앤 글로리 영어 찬양과 플레이트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바리톤 김성결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

곡으로 어제 생긴 밴드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일생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 오래지 않아 아버지마저 여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자 할머니가 그녀를 돌봤지만 할머니도 11살 때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던 크로스비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70세 되던 어느 날 자신의 삶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작사하게 됐습니다. 고통의 메마른 땅을 걷고 있을 때, 고난의 위험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큰 바위에 숨기시고 사랑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환희 제이 크로스비처럼 감사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날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베드로가 남긴 고백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의 정직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밤, 우리도 결국 돌아갈 곳은 한 곳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조찬미의 말씀만이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나를 정말로 살리는 말은 얼마나 될까 싶네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은 그 시절에 밤길을 걷던 사람이 손에 들던 작은 기름 등잔을 말합니다. 멀리까지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큰 조명이 아니라 딱 다음 한 걸음 디딜 만큼만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미리 보여주시기보다는 오늘 이 밤 내디딜 한 걸음만큼의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밤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Maverick City의 Grave Clothes, People and Songs의 Living in the Overflow, Hezekiah Walker의 Every Prais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비안이 부른 테이큰, 그리고 주리의 예수 내 구주, 유효림의 내가 나 된 것은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와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순간마다 나를 붙들어준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준 사람, 뜻밖의 열린 길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은혜 덕분에 무사히 지나온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지친 밤에도 마음 한켠이 조금 따뜻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루클리 거트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허니 인 더 록,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메이드 포 모어, 엘리베이션 워십과 터런 웰스가 함께한 네버 로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김대현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6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마지막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의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세린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나무엔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 꼭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했는데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려와 관용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온유 하면 떠오르는 그 성경의 인물이 있죠. 모세도 있고 욥도 있는데요. 이 욥을 보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잖아요. 그 슬픔과 우울함의 늪에 깊이 빠졌지만 그 성품과 성정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불가사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욥의 일대기 속에서 온유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지속되는 교회와 가정과 교제 속에서는 아무래도 분쟁과 분냄이 없겠죠. 화평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텐데요. 아, 제가 정말로 갖고 싶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성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 성령의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요. 절제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함을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고자, 그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고자 애쓰시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성은 신주의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성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이미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새로운 일을 찾아 헤매면서도 늘 우리 곁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은 놓치고 살 때가 많죠. 집에 오는 길에 수없이 보았던 나무와 집들, 또 아침이면 변함없이 녹색 옷을 입고 아이들의 등교길을 지켜주시는 학부모님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들까지,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특별하고 소중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선물과도 같은 기적,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 또 낡지 않는 옷과 신발로 광야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지선의 충만으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매일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이의 행복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울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윤원의 뇌진정 사모하는 나 가난한 땅 귀한 성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스의 찬양 아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브라이언 존슨의 Here I Bow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I Will Remember You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Thanksgiving Band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루벤 스토더드의 Center of My Joy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기는 하죠. 내가 선택하고 또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생겨난 거겠죠. 인간이 중심이고 내 자신이 스스로가 주인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길이고요, 생명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의 헛된 어려움들을 다 버리고 모두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 중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한다 보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또 피폐해지고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진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귀한 복음의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고 계시지요. 오늘도 북한군 인민군으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신 임바울 목사님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더불어서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실용화하고 최초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산업은 혁명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혁신적인 이론으로 교류 전력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제 전기는 더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먼 곳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기는 이제 인간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떤 나라죠? 여전히 전기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저녁이 되면 전기가 없어서 전등조차 켤 수 없는 어둠뿐이고, 텔레비전이나 오락생활도 전기가 없어서 누릴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전기 부족으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농촌에서는 전기가 일정하게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내기철이나 가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전기가 없어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고, 여름에는 더워도 선풍기나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전기가 없어서 따뜻한 방과 온수를 제공할 수 없는 나라. 수도와 먹는 물조차도 전기 부족으로 공급할 수 없는 낙후된 국가가 북한입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절에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을 졸이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기가 끊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전기가 끊길까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롭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세탁을 하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설거지도 해주는 식기 세척기도 있습니다. 청소도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온도를 높여주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은 북한처럼 우물

0: 물에서 길어 올려서 먹지 않고 정수기를 통해 정제되고 깨끗한 물을 집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한 대 이상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전기자동차입니다. 북한은 나무를 먹고 달리는 목탄차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전기를 먹고 달리는 전기차를 대부분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결과는 전기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캄캄한 어둠을 경험하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북한에도 하루속히 전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전기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은 전기가 주는 축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평안과 축복 복을 누리는 그날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몇 년 전부터 지방발전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인데요. 해마다 20개의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건설된 공장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력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노동자들은 농촌이나 광산 작업 등에 동원되는 일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질도 좋지 못하다 보니 판매도 어렵고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일들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에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지방공업공장 실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 매년 20개씩 지방공업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데 네. 예, 상당수 공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이 평양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산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2: 네,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원자재 부족과 전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0: 예.
2: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니까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0: 예.
2: 그리고 또 이미 이 지역들에서는 운영되는 공장들도 장기간 이어진 재정난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당수 공장이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더해진 것입니다.
0: 예,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이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7일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0: 따르면 국가가 지방 발전을 위해 강조해온 지역에 식료 공장과 일용품 공장, 피복 공장 등이 생겨났지만 실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공장은 드물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1: 그러면 이렇게 공장들의 가동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일했던 노동자들은 그 시간에 뭐를 하고 있을까요?
0: 네, 공장이 가동되지 않자 이제 기업소에서는 일부 공장 노동자들을 건설장이나 네. 농촌, 광산에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강도 일부 지역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면 함경남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광산 등에 장기간 파견되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북한 신혼부부의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 네, 아주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공장 노동자도 단천 마그네사이트 광산에 장기간 파견됐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집에서 막 결혼한 새색 씨는 남편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라고 푸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예,
0: 공장은 새로 지어졌는데 실제 노동자들은 생산 현장보다 동원 현장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1: 예. 그런데 북한에 이런 지방 공업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제품이 참 다양해졌다라는 보도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생산되는 상품의 질은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0: 예, 아주 질이 문제입니다. 질이 낮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는데
1: 네.
0: 그래도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만든 장은 1kg에 북한 돈 3,000원 정도로 되는데
1: 예.
0: 개인이 직접 담근 장은 1kg에 10배인 3만 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가격이 훨씬 비싸도 북한 주민들이 괜히 담근 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1: 네, 이렇게 생산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그나마 생산된 제품들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상품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0: 네, 결국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재고로 남는 공장 식품들은요. 분부대나 돌격대 등 이런 곳에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네. 자, 오늘은 북한의 지방 공업 공장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양과 지방이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매년 20개씩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그 최종 목표는 공장 건설이 아니라 지방 발전, 균형 발전입니다.
1: 예.
0: 그러면 균형 발전을 하려면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1: 예.
0: 그런데 공장만 짓고 생산 판매가 이어지지 않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방발전 20등식 정책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지시이기 때문에 공장은 계속 짓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방 발전하기를 기대하는데 사실은 지방 발전이 아니라 공장 건설로 건설 자재, 공장 설비들이 낭비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1: 예.
0: 생산 배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발전 20등식 계획에 의하면 이 생산과 유통, 판매, 재생산의 구조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는
1: 예.
0: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잘 조절해야지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공장만 짓고 그 다음 대책이 없이
1: 네.
0: 그 일이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서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을 유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 예.
0: 세 번째로는 원자재와 전력이 없어서 생산이 차질을 빚는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원자재와 전력이 충분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0: 왜냐하면 상품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1: 네.
0: 예, 그러면 시장에 팔리지 않게 되죠. 근데 수요가 없는데 생산만 하면 상품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력과 원자재가 공급이 돼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그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예.
0: 또 상품을 팔아서 원자재를 사와서 다시 상품을 팔리는 이 재생산 구조가 이루어져야지 공장이 계속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이 문제의 해석과 해결을 찾는 방법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니까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각종 동원사업에 파견하고 또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 상품을 재고로 둘 수 없어서 왜 상품 팔리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돌격대에 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1: 네.
0: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공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장 구조가 자본주의식 사업이라면 이 공장주의 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 네.
0: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성공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제품의 생

0: 생산, 유통, 판매 그리고 재생산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1: 예.
0: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들도 개성공단에서 배우면 좋겠다.
1: 네.
0: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또 여기서부터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남북 당국자 간의 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1: 예. 자, 오늘 이렇게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는데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으로 매년 20개씩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주민들의 기초적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각 지역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만 짓지 말고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공장만 짓는다고 지방 주민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시되고 생산과 판매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만 짓는 것은 건축 자재와 공장 설비의 낭비입니다. 공장은 멋지게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공장들이 산업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개성공단에서 생산과 유통과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을 북한 동포들은 이미 체험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게 하시고 북한이 이 경험을 잘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정부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국내 특급 호텔들이 자체 김치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까지 치솟으면서 양식장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갈치와 연어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화되자 군수공장에 전기를 우선 공급하고 주민 거주 지역과 소규모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양강도 해산에서 국경 경비대 군인이 무장 탈영에 도주하다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부대 내에서는 생활난과 밀수 단속 강화가 탈영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189일 만에 완등한 네팔의 세계적인 산악인 니르말 푸르자가 브로드피크 등반 도중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의 최저 수입 가격도 1kg당 $21로 정했습니다. 폴리실리콘에 가공한 인곡과 웨이퍼에는 1kg당 $100의 최저 수입 가격에 적용되는데요. 중국 등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저가 제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관세는 지난해 7월 시작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이 미국의 반도체와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여성이 낳은 자녀와 미국 내 외교 공관 직원의 자녀, 테러단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미국 출생 자녀 등 특정 범주를 대상으로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고 과거 원정 출산에 가담한 외국인과 이를 도운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출산과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미국의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한 대법원의 제동 이후에도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국내 특급 호텔들이 자체 개발한 김치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프리미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9월 약 7톤의 김치를 미국 서부에 처음 수출한 데 이어 올해 미국 전역으로 판매 지역을 넓혔고 지난 3월에도 호주에도 진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수펙스 김치를 미국에 처음 선보이면서 워커힐 김치의 해외 누적 수출량은 약 70톤으로 늘었습니다. 장거리 운송에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하는 전용 용기를 도입하고 해외 소비자의 식문화를 고려해 제조법도 바꿨는데요. 조선호텔은 싱가포르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성남에 기존보다 약 2.5배 큰 프리미엄 김치 생산 시설을 열었습니다. 롯데호텔도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첫 해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 데 이어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김치 수출액은 2019년 1억 500만 달러에서 2024년 1억 6,4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전체 수출에서 미주와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7%에서 46.1%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호텔 업계는 한식당의 조리법과 고급 식재료, 호텔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활용해 일반 포장 김치와 차별화된 해외 프리미엄 수요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바닷물 온도까지 끌어올리면서 양식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주요 수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협 노량진 수산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갈치 1kg의 평균 경락 가격은 16,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올랐고 고등어는 7.7%, 연어는 19.4%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꼽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일 경주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동해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효했으며 울진 일부 해역의 수온은 28.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고수온 피해도 현실화해 포항의 육상 양식장 8곳에서 강 도다리 치어 13,6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제주에서도 지난달 양식장 6곳에서 광어 등 32,00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는 수산물 가격과 억압 피해를 줄이기 위해 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개 대형마트에서 국산 수산물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약 2,000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 어류의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 산소 공급 장치 가동 등을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화하자 군수 공장에 전기를 우선 공급하고 주민 거주 지역과 소규모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 전력공업성은 수력발전소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떨어지자 지난달 28일 각 지역 송배전부에 일반 구역의 송전을 제한하고 핵심 군수공장의 전력을 우선 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은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폭염으로 저수지 유입량은 줄고 증발량은 늘면서 발전 여력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무더위로 선풍기 등 냉방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전력 수요는 증가해 가뜩이나 부족한 전력 사정이 악화됐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일부 주민 거주 지역과 소규모 산업시설의 전기 공급이 제한되면서 공장들의 생산 차질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천과 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전기를 끌어다 쓰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폭염 속에서도 선풍기와 전등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 더위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이 무기를 소지한 채 탈영했다가 추격 과정에서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해산 일대 국경경비대에서 복무하던 군인 한 명이 무기를 가지고 부대를 이탈했고 부대 지휘부는 추격조를 투입해 예상 이동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탈영 군인은 이후 국경을 넘으려다 추격조에 발각됐으며 양측 사이에 총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 지휘부는 사건 이후 구체적인 탈영 경위와 동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부대 내부에서는 식량과 피복 등 기본적인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수 단속까지 강화된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국경경비대원들이 밀수업자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돈으로 부족한 생필품 등을 충당했지만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비공식적인 수입원마저 막혔다는 설명입니다. 탈영 군인이 사살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군관과 군인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경경비대의 무기관리와 근무 인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상 검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189일 만에 완등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네팔 산악인 니르말 푸르차가 파키스탄 브로드피크 등반 도중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올해 43살인 푸르자는 18살에 영국군 구르카 용병으로 입대했고 이후 네팔인 최초로 영국 특수부대에 들어가 10년 동안 활동한 독특한 이력의 산악인입니다. 2014년 세계 추리봉 다울라 길이 정상에 오른 그는 2019년 8000m급 14개 봉우리를 7개월 안에 모두 오르겠다는 프로젝트 파서블에 도전했습니다. 결국 189일 만에 14좌 완등에 성공하며 당시 7년 10개월이던 최단 기록을 크게 앞당겼고 그의 도전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에는 네팔 셰르파 9명과 함께 당시 8000m급 고봉 가운데 유일하게 겨울 등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K2의 사상 첫 동계 등정에도 성공했는데요. 푸르자는 지난달 가셔부름 2봉을 오른 뒤 브로드피크 등반에 나섰으며 이후 초5까지 등정해 세계 최초로 8000m급 14좌를 모두 두 차례 무산소로 오르는 기록에 도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브로드피크의 캠프2와 캠프3 사이를 오르던 중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고 사흘 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함께 등반하던 상업 등반대원 4명과 스태프 5명도 모두 숨졌는데요. 지난달 가셔부름 2봉까지 8000m급 봉우리를 57차례 오른 프로자의 14년에 걸친 등반 여정은 브로드피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과 북한 지역은 곳곳에 따라 구름이 지나거나 가끔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새벽녘 이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요. 한낮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요,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 25도에서 35도 선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세종과 부산

0: 부산 광주가 25도, 울산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세종 34도, 광주와 울산 33도, 부산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안북도에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평양 34도, 개성 3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 1에서 2m, 서해 북부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이상 12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나누길 원하시고 또 북녘에 계신 우리의 동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전하기 원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북방 지역에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형편의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서 알게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 등, 또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등 여러분 편지나 엽서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말로다요 용 못하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

보통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히

0: 적절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최고의 명의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큰 병에 걸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녀는 설령 고칠 수 있다 해도 그 수술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일단 진찰은 받으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 진찰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진찰을 하던 의사는 소녀를 보자마자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해주겠다며 먼저 나섭니다. 의사가 뛰어난 실력으로 수술을 한 끝에 무사히 마쳤고요. 병실에 누워있는 소녀에게 이런 청구서가 날라왔죠. 치료비는 그때의 우유 한 잔으로 지불되었음. 이 의사가 학생이던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방문 판매를 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한 소녀만이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귀중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었다고 하죠. 심지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자신을 찾아온 소녀가 바로 그때 그 소녀라는 사실을 의사는 곧바로 알아차렸다고 하죠. 소녀가 우유 한 잔을 친절을 베풀었던 이 사람은, 이 명의는 세계 최고의 의대인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공동 설립자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김으로 베푼 작은 그 은혜가 나중에 어떤 복으로 돌아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손에 힘이 있는 한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으로 함께 할게요.

첫 찬송 찬양사역자 나무엔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어서 향린교회 찬양의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함께했습니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행에 힘쓰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에서 살며 평온을 누리리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때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의 주님의 그 역사가 오늘 하루 한 장 한 장 또한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랑이 풍성한 하루 보내세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100세에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조금 못해요.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반항을 안 하고

0: 하나님 앞에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환 두 사람하고 칼하고 장작하고 불을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로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죠.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과 축복이 온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돌 두 판을 한 거예요. 자기 준비가. 인간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한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순종에 대한 각오입니다. 아브라함 준비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 아들 준비했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참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변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과 네 중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결단을 하면은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나에게 아무리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을 주어진다면 나는 그중에 4시간을 도끼를 간다 그랬어. 칼을 간다 그랬어. 내가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실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구름바다 나선 이몸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에 이어서 이몸의 소망 무언가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이곳에 온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찬양 후에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던 형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우리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분들이 함께 목선을 타고 이곳으로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황해도 해주에서 정말 수년 동안 계획하셨던 탈북을 하시고 그 와중에 가족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셨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어여쁜 아이들과 함께 일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지금은 조경기사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그 여정을 나누고 싶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여쭙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때 언젠간 정말 선생님이 고향 땅 해주에 가면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뭐 극동방송을 듣고 있던 분들에게나 아니면은 가족분들에게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아, 너무 존귀한 분이라서요. 우리 하나님.

0: 님이 아 저는 뭐 제가 무슨 어떠한 표현을 하더라도 제 상황에서는 나로서는 이게 제일 최선의 표현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다. 그냥 너무 좋은 분이다라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만사 모든 세상 그냥 만 가지 일을 다 들어주시는 그냥 네. 좋은 분이다. 어? 꼭 한번 믿어봐라. 니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1: 그러면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가 좋은데? 나는 좋은 거를 일단은 경험한 적이 없고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보면은
0: 네가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어?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수 있어. 어? 확신해. 네. 이렇게 말하고 싶죠.
1: 언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느끼셨었어요?
0: 아, 뭐 느낄 요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제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죠? 깨달음을 동시에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옳다고 믿어져서 뭔가를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것도 내가 주장을 하고 싶고 네. 밀고 나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의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후회를 주시더라고요. 후회를 주시는데 동시에 깨달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1: 네.
0: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좀 툭 치는 그런 느낌이 항상.
1: 하나님이 예. 그 마음을 탁탁 건드시는
0: 네,
1: 느낌.
0: 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러니까 좀 뭐 언젠가부터는 저도 아 이게 그 마음이었구나를 네.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의 주장을 그냥 내밀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에
1: 네.
0: 막 너무 죄송하고 그런 깨어침이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자꾸 생기고 오히려 네. 그래서 내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가면서 기도할 때도 항상 느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인지를 하면은 내 생활에서 더 생활에 빛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특이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1: 하나님이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들도 있고 그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북녘 주민분들에게
0: 네.
1: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일화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그냥 제3자가 봤을 땐 참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한 것들도 있고 세뇌한 것들도 있는데 이곳에 오셔서 또 누가 전도해서 가셨던 건가요?
0: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북한에서 극동방송도 들었었고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뭐 대북단체들에서 그러니까 대북단체라기보다는 기독교 단체였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그 주고 있던 그 글을 제가 지금 뭐 외워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당시에 네. 제가 봤었던 그 북한에서 주워봤던 비라인데요. 전단지가 기독교 단체에서 보낸 그런 전단지였어요. 그런데
1: 네.
0: 거기에 복음 통일이라는 용어가 수없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아 통일을 많이 그리워하는 곳이기도 하구나. 교회가.
1: 네.
0: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궁금증도 많이 있었었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하나원에서부터 제가 저 기독교 그러니까 저 교회 체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아 그럼 목사님 제가 불러드릴까요 하시더라고 네. 해서 아 그래 주세요 해서 그때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고 그 목사님께서 그 육락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저의 신앙생활의 시초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1: 네.
0: 하나원에서 수리에서 나와서 여기에 사해 나와서

0: 또 제가 재발라 궁금해서 교회들을 처음에는 동네 교회 가까운 데 교회부터 집에서 가까운 곳에부터 먼저 가봤었어요.
1: 네.
0: 가봤었는데 별로 감흥이 안 오더라고요. 안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 신낯설고 두려웠는데요.
1: 네. 네.
0: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1: 그렇죠.
0: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요. 하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에 조금씩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제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아멘.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는 소망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북녘의 형제와 자매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또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일단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친구들아, 너희들도 한국을 그리워했고 또 북한에 있을 때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서 좀 풍요로운 사회에 가서 살고 싶고 많이 소망했었잖아. 근데 노력은 너희들 본인에게 달려있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탈북도 가능하고 또 그 안에서도 니들의 생활 조직을 니들이 하게 달려있다고 봐. 나도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행복이 별게 행복이 아니더라. 내 믿음 속에 주추를 붙잡고 살아가면 행복이 마음이 행복해지더라. 그거 알고 극동방송도 니들은 한국 라디오를 들을 때 극동방송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잖아. 한번 검색을 해봐가지고서라도 니들이 많이 좀 청취하다 보면 언젠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 니들이 진정으로 방송의 내용을 깨닫고 나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
1: 아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 저희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의 만남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에는 저희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그날 가운데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나누면서 인사드립니다. 정착 3년차 황해도의 주에서 일가족이 함께 목선을 타고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찬양 전에 북한이 고향인 형제 고백과도 같이 좋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남과 북이 함께 목청껏 찬양할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일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너의 뼈를 강하게 할 것이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으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견고케 하실 끊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복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

0: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이사야 37장 3절과 4절, 35절과 36절을 본문으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들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실 이 과거에는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규범을 말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뭐 인간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는 규범 얘기는 쏙 빠지고, 남들보다 더 성장해야지, 성공해야지,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복가되는지. 그러다 보니 이게 요즘 열심히 살아가면서 번아웃이나 되고 이 정신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진리마저도 상대적으로 자꾸 상대화시키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세상 유행 풍조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나 누군가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그러면 기꺼이 알려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탈진리 시대라고 하는 물결이 유입되면서 삶의 기준이 계속 변하고 인생관과 세계관은 시시각각 요동치다 보니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워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요동치 않으려고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게 바로 돈입니다. 물질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유산 물려주지 않으면 그 전에 어느 한 의사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도 죽이고 그래요. 왜? 돈 있어야 요동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드니까. 그런가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듭니다. 권력 붙들기 위해서 친구도 배신하고 뭐 도대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이나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쪽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변해가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이 되면, 말세지말이 되면 고통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란의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란이 그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현대는 책벌의 시대입니다. 책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책망, 꾸짖음, 교훈, 징계 뭐 이런 의미인데, 아니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책벌의 시대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근거 없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인간답게 사는 것과 관련해서 그 전과는 달리 이제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절대 진리보다 상대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노하셔가지고 그래? 한번 성공 추구해봐. 그러다가 공허감 느끼게 만들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허락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도 주시고 경제적인 유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책벌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책벌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만은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책벌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역시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어떤 날이라? 능력의 날이에요. 저기 말하는 능력은요, 그저 남으로부터 창피를 당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모욕, 조롱, 멸시받고 특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당한다고 할 때의 능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상황으로 하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요, 유다와 히스기야만 공격한 게 아니고 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가 과연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요즘 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너 지금 상황 이런데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너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도움이 되겠냐? 정신 차려 이 인간아. 그거 의지했다가 나 누가 잘못되는 사람 아무개 봤다. 성경대로 하면 아수르 대적했다가 패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마 어쩌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도 직장 생활할 때에 정신 차리세요. 이 분야는 하나님이 안 통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절대 진리가 통하지 않는 이 직장님도 왜 몰라요? 과학인공지능 시대인데 신앙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조롱하잖아요. 아직도 성경 믿냐?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믿음보다 과학이 훨씬 더 설득력 있잖아. 이런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믿음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시대, 이게 바로 능력의 시대예요. 이런 능력의 시대를 살다 보면 내 신념 드러내는 것이 점점 조심스러워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뭐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공간에서조차 내 얼굴이 드러내지 않는 그런 데서조차 우리 믿음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보니 많은 사람을 침묵을 지켜버려요. 왜? 아, 저 인간 좀 위별나. 본인만 혼자 뭐 거룩한 척하고, 아, 유난스러워. 에이, 뭐 유난스러운 전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러지. 그런 평가 받을까봐, 어떤 경우는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입을 싹 씻어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받을까봐. 솔직히 세상은 하나님보다 도움의 힘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권력이 진리보다 더 강하다고 속삭이는 건 맞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런 세상 유행 풍조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교인이 있으면 그런 교인 앞에서 내가 성경대로 살려 그러면 정신 체리세의 철부지 같은 신앙이나, 나도 당신처럼 한때 그랬었지,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될 일이야. 뭐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 그러면 은근히 비아냥돼요. 누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같은 교인끼리도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보이는 결과를 오히려 성공했다 못했다 사회적인 영향으로 사람의 등급 매기려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로 증명되면 말을 않겠는데,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숫자로 증명됩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숫자로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붙든다고 그게 숫자로 증명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숫자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기도와 믿음의 위력을 알면서도 증명하지 못하니 입 싹 씻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조롱받을까 봐 조심해요. 실은 히스기야 때 그랬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다 나라를 파죽지세로 점령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도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 산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지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의 무기는 단지 칼과 돈과 권력,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꽤 조롱당한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어다닐 때 하나님이 놀랄 만큼 기적 행하신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조롱당하니까 히스기야는 말이, 아, 이날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면 히스기야는 참 여러분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포위됐을 때요, 히스기야가 맨 처음 한 게 뭔 줄 아세요? 열왕기하 18장 14절로 16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죄진 것도 없잖아요. 공격받은 입장이니까.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손을 싹싹 빌면서

0: 괴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비굴해진 거예요. 성경 가서 보세요. 죄인이라고 빕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에루살렘 성전, 인류 최초에 지어진 에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같은 것을 막 긁어다가 은과 함께 조공을 바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너무 히스기야 미화시키지 마세요. 그럼 그랬을 때 아수르가 알았다 혹은 완전히 퇴각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물 쏙 빼먹고 빼버리는 악마처럼 아수르는 돈 받아먹고 단물 쏙 빼먹고는 또다시 공격해가지고 이사야 본문 37장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비굴하게 굴었던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죠. 두 번째 쓰는 방법이 애굽에게 도움 요청하는 거였어요. 그 유다 왕국의 국제 전략사는 그런 겁니다. 북쪽에서 강대국이 공격해 들어오고 감당하기 힘들면 남쪽에 있는 애굽 제국에게 도움 요청하는 게 유다 나라의 국제 정치학의 상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에 간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를 통해 저 말씀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0: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너희들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날 무시하고 지혜로운 척하며 애굽에 가서 도움 요청해. 그래 그럼 나도 지혜롭게 너희들 한번 뽐때 있게 애굽을 재앙 내리겠다. 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같은 거 이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겠지요. 그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히스기야는 저 말씀 듣고도 애굽에 가서 도움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왔던 게 히스기야예요. 이 얘기 또 했다고 저 천국 가면 히스기야가 저한테 삐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히스기야가 그랬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아수르 팀이 한 얘기가 있어요. 히스기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애굽을 믿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힘이 전혀 없어. 실제로요. 이 역사 고고학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연대기인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이 아수르와 남유다와 전쟁 기록이 있는데 유다 편에 애굽 군대와 성경에도 없는 건데 부수 군대까지 합해가지고 아수르에 대적했지만 엘드게 전투에서 아수르군이 연합군을 격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기록이 정확한 거예요. 이는 세상 역사도 뒷받침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살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도 좋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만이 해결책 갖고 있는데 여러분을 무시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가서 도움 요청했어요. 그런 사람이 도움 받으러 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쫓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내쫓는다고 하는 분은 동신교회 다니면 안 돼요. 동신교회에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영접하셔요. 받아주셔요. 만시 지탄이나마 본질로 돌아가니까 본질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때의 고백이 그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가?

지나도다 라고 토하는 겁니다. 이제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미칠친 말은 몽구하니 그런 겁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산모가 그동안 힘을 엄청 썼어요. 막 옆에 있는 남편 막 그냥 수염도 잡아들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래도 막판 애기 날 때는 힘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근데 그때는 힘을 다 빼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그때 같은 경우는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고 산모도 죽고 애기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깔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스기야와 유대나라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군사력도 없다. 외교도 실패했다. 애굽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의 모든 방법이 끝났다. 도움받을 것은 무진장한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히스기야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최소한의 센스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나게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거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서 알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신나가지고 기꺼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그 힘과 능력, 지난주에 말씀처럼 내가 사모하면 그 어떤 축복도 너끈히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가증스럽지만 않으면, 즉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맘만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연이은 말씀, 정말로 그 말씀하시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능성 사라졌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있는 한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입 싹 씻으시는데 우리 지금 가나안 찬양되면 누구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건 거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혼자 기도 응답 받으라 그러지 않고 이사야가 돌봐줍니다. 그래서 함께 응답 받도록 합니다. 본문이죠.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주변 사람들도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메시지가 본문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자만 독약청청 신앙 좋은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 형제자매들도 기도응답 받도록 서로 도와주라. 이걸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를 도와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그럼 여러분도 귀한 삶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의 배우자가 좀, 혹은 여러분의 그 친구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안 돼요? 왜 그걸 인정을 못 해줍니까? 아, 무대에서 꼭 한 사람만 스타만 되어야 됩니까? 함께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정말로 대우받고 인정받고 역사적인 왕으로 자리매김하는 거 좋고 나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겠다. 이사야, 작은 일이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꼭 큰 일만 내가 해야겠다 그러지 말고 남이

하는 일이 잘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작은 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 주관자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나도 원치 않게 때로는 환경 때문에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시대를 능욕의 시대를 만날 때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천국에 가지 않는 한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대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 전역도 없고 제대도 없고 그런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각종 전쟁의 주도권을 누구 보고 쥐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싸움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은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지혜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능욕하는 무리와의 싸움이라면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담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처럼 대적들을 견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8만 5천을 싹쓸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 참지 못하고 이건 내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싸워야 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상책입니다. 여러분 병법에서 전쟁 승리를 위한 상책이 있고 하책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내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싸움 대상이 있는데 나도 이기기 위해서 되게 얻어 터져야 되고 피해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처투성이에요.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겨봤자 상처뿐인 영광 승리니 그건 하책입니다. 하수예요. 상책이 뭔 줄 아세요? 싸워서 승리하되 내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미래까지도 상대방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미래 주관자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 왜 일곱 길로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물음의 부인도 저게 나한테 도전해? 온 때를 보여줘야지.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이 달려들으니까는 막 그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난리법석 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서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건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승리를 위한 최상책입니다. 히스기야는 만시디탄이나마 드디어 이 상책 선택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대적들 물리치셔가지고 승리 맛본 겁니다. 여러분 차 고장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에 집에서 고쳐요? 자동차 정비소로 가서 정비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요? 1번 내가 고치겠다. 2번 정비소에 가서 전문가 정비사에게 맡기겠다. 몇 번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고칠 능력도 안 되면서 뭘 고치겠다고 씨름합니까? 전문가에 맡겨야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지. 언제까지 그걸 혼자 씨름합니까? 그럴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하나님께 내 사정 다 알아야지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31장 중간 부분에 가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께 가서 펼쳐놓습니다. 사정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0: 하는 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이왕 싸워야 하는 전쟁인데, 저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이 세상 있는 데까지는 싸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주일간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교인들이 아,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말씀이니 했지만 불편했지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싸우긴 하되 상책을 써야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평안해지잖아요. 자, 오늘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1: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0: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1: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0: 이런 유형의 간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이사야 37장 3절과 4절, 35절과 36절을 본문으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대일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고요. 저녁부터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제주가 25도, 포항 24도, 강계와 서울이 23도, 평양과 신의주, 함흥, 부산, 여수, 목포가 22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광주가 21도, 개성과 대전, 대구가 20도, 해산과 청진, 춘천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3도, 여수가 32도, 신의주와 개성, 대구, 대전, 부산, 목포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해산, 춘천, 제주가 30도, 함흥이 27도, 강릉이 26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3.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삶은 첫째,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해요. 모세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그리고 백성이 다시 자녀와 손자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단 하나, 백성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대로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보게 되어 있고 열심히 보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들은 것을 백성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만난 관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 신뢰하기에 영육 간의 날이 장구해지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건 히브리어로 쉐마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듣기만 하고 흘려보낸다면 진짜로 들은 것이 아니겠죠.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삼가 행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3절에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지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의 결정과 습관을 바꾸고 있나요? 아니면 듣고 나서 그냥 잊히나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듣고 주위 지체나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들은 말씀 중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삶은 둘째,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합니다.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 신앙 고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는 비교가 불가한 오직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 즉 전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은 생각과 의지가 있는 자리를 의미하고 뜻은 감정과 열정, 욕구가 있는 자리를 뜻해요. 그리고 힘은 의지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 정, 의를 다해 전인격적으로 100% 온전한 사랑을 드려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7절 말씀처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등 언제 어디서든 그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식구들과 함께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 출근길에 듣는 묵상 나눔, 자녀와 함께 읽는 짧은 본문 한 절,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참된 가르침은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며 적당히 타협하진 않나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나누고 부지런히 강론합니까? 게임과 장난감의 유혹에 넘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텔레비전을 보고 태블릿 PC로 게임을 하고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 가는 대신에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서 안 간 적도 있어요. 5절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긴 거예요. 주일만 되면

0: 동영상과 게임이 더 좋아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졸랐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듯 항상 기억하기보다 캐릭터 열쇠고리를 모으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지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제 마음에서 1등으로 두며 무엇보다 큐티를 가장 먼저 할래요. 저의 적용은 학교 가기 전에 큐티를 먼저 하고 큐티하지 않은 날에는 영상을 보지 않을게요. 입니다. 마음대로 큐티하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힘과 마음을 다해 큐티하기로 다짐한다는 5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예배 시간이 즐거워요. 하지만 큐티 시간은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줄 긋고 대충 색칠하고는 다 했다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요. 엄마는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큐티했어요. 큐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어도 앞으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마음과 힘을 다해 큐티할게요. 저의 적용은 큐티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게요. 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맹세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은혜이지요. 백성은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과 채우지 않은 집, 파지 않은 우물과 심지 않은 포도원을 거저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만족할 때 발생해요. 광야의 궁핍함보다 가나안의 풍요가 영적으로는 더 큰 위기예요. 이에 모세는 12절에서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일이 잘 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쉽게 망각하지요. 가나안의 선물은 누리면서도 정작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돈과 성공과 쾌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고하지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내가 다른 무언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하지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는 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 존재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애굽의 종되었던 저희를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풍요를 허락하셨는데 저희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너무 쉽게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도 그 말씀을 강론하며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없어서 오늘도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적용함으로 우리의 날이 장구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

말씀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면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의 소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좌우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죄로부터의 해방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작은 등불이 어둠을 밝히고 소금이 부패를 막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인도 원수도 모든 사람들을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역사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의 또 다른 열매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거운 것을 깨닫고 죄의 사함에 기쁨을 얻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회개 용서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고 하면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중요해지요.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모든 일에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에서는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이 나보다 약한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을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믿음의 실상이 우리들은 있어야 공동체는 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저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를 발견했어요. 지금 성경에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께서

0: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말씀이 있느냐고 물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나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자유는 과학의 세계, 철학의 세계, 학문의 세계에도 각기 진리가 있습니다. 보편성이고 타당성 있고 그 진리를 알 때 해방감을 느끼고, 그렇지만 이런 해방은 무지에서 해방이지 죄에서 해방은 절대 아닙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육신의 이 자유의 해방감은 정신적으로도 공부를 각기 많은 전공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걸 깨닫고 새롭게 또 자꾸 자기 깨우침을 줄 때도 희열을 잃고 해방을 준다 그러지만 죄에서 해방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오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도를 따라,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밖에 오늘 내 영혼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의 햇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한 여대생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학생은 자신이 살아온 나날을 싸잡아 걸레란 말로 표현한 뒤 한없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교수는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한 채 젖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돌아간 뒤 내내 마음이 무거웠는데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시 한 편을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현주 시인의 걸레만큼만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좋겠네. 유리창 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마루 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고 똥걸레는 똥보다 깨끗하니 똥을 만나면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유리창을 만나면 유리창보다 조금 더 깨끗한 오 걸레만큼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참 좋겠네 라는 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하는데 예수님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죄 많은 순서대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여인은 생명을 얻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6개월 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눈이 활짝 열립니다. 딸아 안심해라. 내가 이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정죄 받고 너를 대신해서 돌에 맞는 것이란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걸레만큼이 아닙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치도 기억도 않으시는 완전한 의인 하나님의 딸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과 예수님과 여인이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이 담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은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훗날 초대교회에서 고결하고 향기로운 인격자로 주님을 섬겼던 자매가 요한에게 고백한 간증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0: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리는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보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길 기다립니다. 내 영혼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둠이 거치면서 작은 빛으로 아침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도 작은 빛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어두움은 끝내 숨을 곳이 없어지죠. 우리의 현실이 잠시 근심과 걱정의 숲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임재의 빛으로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시며 은혜의 샘 근원이십니다. 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 아침도 예배 드리기로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성도님들. 주후 2026년 8월 12일 수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군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이제 오늘 에스겔 39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에스겔 39장은 이제 38장에 이어서 38장의 예언을 좀 더 구체화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 다음 2절에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결국은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8장을 가면요. 38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로 예언하라. 이게 이제 39장 1절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 3절에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해서 4절에 돌이키고 그 다음에 38장 4절에 아가리를 꿰고 온 군대를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6절에도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요 말씀이 나오는데 요게 그대로 39장에 1절 끝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나와서 또 너를

멸망. 그래서 요거를 이제 38장에서 예언한 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말씀하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예언서에서는 요런 것들을 이제 두 장이 나란히 있는데, 한 장은 예언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요, 그 다음 장에는 요 앞에 예언을 요약하면서 성취를 말씀하시는 요런 것들을 재개형 도입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개형 도입구. 다시 전개하면서 성취하는 것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앞에 말했던 예언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도입을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39장의 말씀도 38장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성취될 때가 있고, 또 성취가 구체적으로 다른 앵글에서 보여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입체적인 측면을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하며 그 말씀 안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잘 길어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너를 넘어뜨리겠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곡을 너를 돌이켜서 이끌어서 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38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38장 3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을 치시는데, 대적해서 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너를 돌이켜 아가리를 꿰고 모든 군대를 끌어내면서,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연합군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그 다음에 6절에 고멜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족 속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38장의 이제 4절 5절의 이 말씀은 곡을 무너뜨리는데, 곡을 도와 함께 했던 연합군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을 이제 예언을 한 반면, 39장에 보면 2절에 이 연합군의 세력은 하나님이 아예 취급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로, 그러니까 이 38장은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들과 함께하는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큰지를 말씀을 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39장에는 이들의 규모를 확대해서 막 우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치실 거야 하며 하나로 축소해서 한 존재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떨어뜨리는데 언제 떨어뜨리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떨어뜨리느냐? 자, 39장 2절에 보면 산 위에 이르러 너의 활을 치고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릴 것이다. 자, 여러분, 활은 왼손이고요. 화살은 오른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칠 때 이들이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자, 산 위에 이르러 정복할 이스라엘 땅에 와서 활을 당겨가지고 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뭘 치십니까? 활을 치셔서 왼손에서 활을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 화살을 꺼내가지고 당기려고 늘려고 할, 꺼내려고 할 때 이 손을 치셔가지고 오른손을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은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에 있는 활을 떨어뜨리시고, 여기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화살을 떨어뜨리셔서 결국은 뭡니까? 무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적들이 올라와가지고 산을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 어제 본 말씀에 따르면 이 울타리가 없었죠. 막는 것들이, 방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라와서 이들을 정복하려고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활을 붙들고 화살을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활을 치시고 화살을 치셔가지고 손에 있던 무기를 다 떨어뜨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대적이 멀리서 오면 이 대적을 어떻게 하나 빨리 물러뜨리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네들 언제 쳐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몰려오면

아, 큰일 난다 하고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짐 싸거든요. 그런데 활을 꺼내가지고 활씨를 당겨서 칠 때가 되면 우리 간이 쫄깃쫄깃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활을 꺼내가지고 활시위를 당기려고 할 그때에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타이밍이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치실 때도 어떻게 잡느냐? 요놈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까불고 마침내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 활시위를 겨눌 그때, 그때 탁 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쳐서 사절에 보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자,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늘 불안감이 많이 몰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기대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고 급해서 내가 막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손 탁 대다가 더 심란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이게 이제 경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영적인 경험들이 쌓여야 되는데 마치 밥을 처음 하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섣부르게 막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설 있게 됩니다. 설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이 올라와서 산 위에 막 가득 차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그때 활시위를 당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게 할 것이다. 그러죠. 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곡과 그의 군대들이 사나운 새, 들짐승에 넘겨져 먹게 된다. 요거는 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신적인 저주를 받는, 특별히 약속의 땅에서 저주를 받을 때 이 심상,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먹게 산다. 그러니까 사나운 새와 들짐승은 약속의 땅 풍요로운 곳에서 몰아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을 때 그 경계를 침범하는 이 세력들이 바로 이 사나운 새와 들짐승들이죠. 자, 약속의 땅에 버려질 때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언약을 깨뜨리면 이들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되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아멘. 자, 그래서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는 저주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에스겔 39장으로 오시면, 자,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6절에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린다. 자, 이 불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어디로 내리냐면 마곡에 내립니다. 그리고 섬에 내립니다. 섬은 어디를 말하냐? 마곡뿐만 아니라 마곡 주변의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섬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린다는 건 심판하신다는 건데,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침공한 이들을
다 무너뜨리셔서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먹게 하시고

5절에 곡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그러죠. 빈들에 엎드려 결국은 패해서 이 광야에서 시체로 쓰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불을 마국에 내린다. 마국은 뭐냐? 곡 왕이 다스리는 땅. 마라는 것은 이제 장수의 의미가 있거든요. 마곡 그러면 곡 왕이 다스리는 장소, 곡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곡 왕이 다스리는 그 마곡 땅에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열방의 주변 나라들, 자, 섬, 주변 나라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에스겔 38장에 보면 여러 나라로 등장을 했었죠. 에스겔 38장 5절, 6절에 보면 바사, 구스, 붓, 고멜,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함께 포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그곳만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침략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원 거주지, 원래의 토지의 나라들도 심판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요 정도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원래의 나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적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6절 중반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마곡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마곡만이 아니라 열방이 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걸 모든 열방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누구 가운데 먼저 알리시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먼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결코 더럽히지 않게 하고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그 다음 7절 끝에 보면 누가요? 민족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심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그의 백성들에게 명확히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그걸 발견하면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뿌듯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더니 달라졌네 하며 주변의 이들도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여지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곡과 마곡과 주변의 모든 섬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 열방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알리신다고 그러죠.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날이 곧 이날이 될 것이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예언적 완료 형태라고 합니다. 예언,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완료된 형태로 이날이다. 완료된 형태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 완료 형태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죠.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오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죠. 자,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살아

0: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들에 살다가 나가서 이 전장에서 와서 막 활시위를 당기며 공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치셔가지고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불을 떨어뜨리고 활을 떨어뜨리고 이 화살을 떨어뜨려서 다 무너져서 패해가지고 도망갔는데 죽었는데, 자, 거기 가서 이 성읍 밖으로 나가서 뭐 하냐? 그들의 무기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다 쓰러져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밖에서 대항하려다가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 다 쓰러진 곳에 이스라엘은 가서 뭐 하느냐? 그들의 전리품을 주워오기만 한 거예요. 자, 전리품을 주워왔는데 그게 뭐냐?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자, 이걸 갖고 뭐 하느냐?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불쏘시개로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게 광야 지역이고 이 민둥산이고 물이 많지 않아서 나무가 그렇게 우람하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무 해가지고 땔감 쓰는 게 특히 겨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눈까지 오고 제법 쌀쌀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떼야 돼요. 자, 나무를 하려면 고생스러운 일인데, 아니 7년치 땔감을 얘들이 다 기부하고 돌아가셨네요. 7년치 땔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놓은 겁니까? 그래서 10절에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아, 이제는 나무 해올 필요 없어요. 숲에서 벌목하지 않아도 돼요. 아, 우리를 약탈하던 그들에게서 나무자루, 창자루 이게 다 나무니까 다 가져온다는 거죠. 특별히 북방 쪽으로 갈수록 산림이 울창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쪽으로 가면 다메섹이 나오고 거기를 지나가서 올라가면 이제 레바논이 나오는데 레바논의 이 나무들이 기가 막히죠. 백향목, 막 아름드리로 몇 명이 성인이 이렇게 해야 닿을 수 있는 큰 나무들이 많은데 거기서 만들어낸 엄청난 무기들 다 가져왔는데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놓고 가면 어떻게 해요?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땔감. 그래서 몇 년 동안? 네, 7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기도로 변화를 일으키는 복된 성도,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구름무더기와 같이 거대한 고개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매장되어 진멸됩니다. 무려 7달 동안이나 매장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큰 군대가 골짜기에 묻히고 나니 드디어 이스라엘 땅은 정결케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이 더 이상 발붙이고 공존할 수 없도록 온전히 분리해 놓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게 하리라. 우리의 공동체나 나 개인의 속사람도 거짓과 교만의 가면 앞에서 더욱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 앞에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감사하게도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오늘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십시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낼까 생각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선 오늘 예배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정진해야겠죠. 8월 12일 수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 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살롬.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음포교회 이온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욥기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을 이기는 신앙 태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거센 그런 폭풍이 몰아쳐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의 현 주소입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 외락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까닭무를 고난이 찾아와서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그런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갑작스런 고난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너무 고통과 슬픔이 크기 때문에 캄캄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도 하고 항변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 바로 그런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고 가장 큰 고통은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재앙이 욥에게 덮쳤습니다. 욥이 이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고 또 욥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 욥기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소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는 욥기 1장을 볼 때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고 실제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하고 이제 이런 저런 대화를 하시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도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죠. 우리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욥은 거대한 고난 폭풍을 만났을 때 이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욥이 고난 폭풍을 어떻게 이기고 갑절 축복을 받았습니까? 욥은 감당 못할 고난 폭풍을 만나서 산산조각이 난 인생이 되었어도 확실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욥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또 까닭도 원인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폭풍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 태도라는 제목으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신앙 태도 첫 번째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이 다 죽고 10명의 자녀가 1시간에 1시에 전부 다 죽어지는 그런 슬픔과 고통의 상황에서 욥은 강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슬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토해냈는데 오늘 본문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욥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던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시에 전부 다 죽어졌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 욥의 모습처럼 겉옷을 다 찢고 또 머리털을 밀고 자신의 극심한 그런 이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욥은 다 토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과 슬픔과 힘듦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힘듦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어려움과 억울함과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느냐고 그때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욥이 고난 폭풍을 만나서 산산조각이 난 인생이 되었지만 고난 폭풍을 이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었는데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욥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신앙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욥기 1장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욥이 땅에 엎드려 뭐 했다? 예배했다고 했어요. 욥의 위대한 신앙 태도가 무엇입니까? 욥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그 고통 때문에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대신에 피투성이가 된 마음을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또 어떤 고약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적인 능력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욥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과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고난의 폭풍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호레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진에 저 사람은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대화재로 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제 힘든 거죠.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지친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족들 어떻게 대화를 했느냐면은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까 꼭 이렇게 이제 법정에 가서 변호도 해야 될 그런 일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께 출발하지 못하고 아내하고 내 딸을 먼저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출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내 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다른 배하고 충돌해가지고 침몰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아내만 겨우 구조가 되어지고 내 딸은 모두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시카고에 있던 스페포드는 이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이제 계속 배가 운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빠른 배를 타고서 이제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그 밤에 그는 선실에서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져보기도 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스페포드는 슬픔과 고통의 밑바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지금 이 스페포드 마음이 얼마나 바다가 무서워요? 사랑하는 내 딸을 한순간에 목숨을 빼앗아 간 그 지금 바다를 지나서 막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 무섭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는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 가사가 이런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작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 목숨을 빼앗아간 이 슬픔과 고통의 바다 위에서 찬송가 413장 찬양 가사를 작사해서 가장 위대한 예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첫걸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폭풍 때문에 당한 그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폭풍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십자가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 폭풍을 만났을 때 슬픔과 고통의 마음을 갖고 가장 먼저 예배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 폭풍을 만나도 예배 자리로 나아오면 예배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십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 어떤 약 가지고도 이 세상에 어떤 거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이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신앙 태도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한 말이 무슨 내용이죠? 우리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욥을 지금 참소하거든요.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도 10명이고 예? 동방에서 가장 물질의 부유함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지 소유물을 한번 다 뺏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럼 욥의 몸은 손대지 말고 소유물만 네가 한번 쳐봐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욥의 그 모든 소유물을 쳐서 도둑제들이 와서 재산 다 빼앗아가고 남은 것은 불을 보내서 전부 다 태우고 종들을 죽게 하고 자녀들도 10명을 한시에 이 사탄이 강한 이 바람을 불게 해서 집이 무너지게 해서 죽게 한 거거든요. 욥이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고 나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보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재물과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아는 청지기 의식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종들이 다 죽고 10명의 자녀가 한시에 죽었어도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집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분노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셨지만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 지금 그 놓쳐진 것 때문에, 빼앗긴 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다가 가져가셨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걸 안 주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이건 전적인 주권이다.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인정을 할 때 그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붙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폭풍을 만나서 내가 가장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신앙 태도 세 번째는 입술을 지켜 원망을 끊어내야 합니다. 고난이 깊어지면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에 탄식을 하고 슬픔에 탄식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불평이 되어집니다. 또 그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 또 가족을 향한 불평, 또 이웃을 향한 불평, 이 불평이 점점점 커지면은요, 분노의 가시가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가족을 찌르고 이웃을 찌르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막 본인도 모르게 막 찌르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내가 내 영혼도 찔러서 멸망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폭풍의 고난으로 욥을 공격한 목적이 뭐였죠? 왜 그렇게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불타게 하고 종들 다 죽게 하고 열 명의 자녀를 한날 한시에 다 목숨을 가져간, 그렇게 공격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욥기 1장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욥을 공격한 목적은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거든요. 왜 원수 사탄이 욥을 어마무지한 그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게 만들려고 했느냐? 사람이 무너지는 첫 출발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입술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까닭 없는, 이유 없는, 너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 폭풍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과 분노의 발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원수 사탄이 막 이 귀신들을 군대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해방하고 무너뜨리도록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폭풍을 만났지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그러면 욥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한 것 때문에 사탄이 막 많은 재물 주시고 복 주셔서 그런 것이지 그거 다 뺏어가면은 분명 하나님 원망하고 욕할 것이다. 막 그런 그 하늘나라에서 그런 하나님과 천사가 그런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욥이 알았어요? 알고 지금 원망하지 않은 거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0: 욥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깨달았던 대로 자신의 입술을 지키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이때 원수 사단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욕했으면은요, 욥의 인생은 거기에서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성자로 인정받는 분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순 사건 당시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제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손양한 목사님이 아홉 가지 감사 기도를 올려 드렸는데 그 아홉 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이 감사 기도는 하나님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을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홉 가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원망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입술을 막아버리고 그 자리를 십자가의 사랑 또 감사로 채웠습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 고백이 원수 마귀의 고난, 이 폭풍 고난의 공격을 이기고 역전 승자가 되어져서 한국 교회를 깨우는 사랑의 원자탄, 믿음의 원자탄이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도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채울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 이유를 당장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십자가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폭풍을 만났을 때 그 고난 폭풍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37-3917, 042-537-3917번 대전 은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12일 수요일에 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아, 오늘 아침 방송사 출근을 하는데 공기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을 여는 순간 훅 뜨거운 바람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어제 우리 청취자가 표현한 것처럼 쌀쌀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지난주만 해도 대전 낮 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오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는데 오늘 아침은 20도 안팎까지 내려왔어요. 물론 낮에는 다시 더워지겠지만 적어도 아침 공기만큼은 계절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더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밤에도 덥고 아침에도 덥고 올 여름은 정말 끝이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공기 한 끝이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죠. 오래 이어지는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 시간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걱정,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오늘 힘들면 내일도 힘들 것 같고 한동안 답이 없으면 앞으로도 쭉 문제가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계절을 보고 있으면 정말 지나가지 않는 계절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도 3장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생각해보면 여름은 스스로 물러갈 때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불볕더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어느새 서늘한 바람 앞에 한 걸음씩 자리를 내어주죠. 며칠 전까지 온 세상을 달구던 열기도 계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영원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힘든 시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고 이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지만 내 삶의 계절도 내가 다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직 한낮에는 여름의 열기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처럼 삶의 형편이 한순간에 다 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작은 변화의 신호가 먼저 찾아오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긴 여름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끝이 있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계절에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붙들고 버티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의 삶의 계절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더위에도 어느새 서늘한 바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는 그 사인을 눈치채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 수요일 순서 출발할게요.

일어섭니다. 피아오쇼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아픔이 더 이상 내 안에 아픔이 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아프지만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런 귀한 결단이 저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누리는 그런 귀한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카드 또 필요하신 분들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도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덥다고 투덜거린 게 민망할 정도로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주님이 운행하시는 이 모든 세계 우리들은 정말 예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823696.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방송사에 딱 도착해서 문을 딱 여는데 진짜 선뜻한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쌀쌀하다는 표현을 제가 막 웃었잖아요. 근데 진짜 쌀쌀해졌다. 오늘 제가 긴팔을 입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 또 아침 점심 뭐 기온차 많이 나니까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에 빠져 죽을까봐 온 힘 다해 허우적거리면 구하러 온 사람과 같이 빠질 수 있지만 내 몸에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심을 생각하고 세상의 소음도 끄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 만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013번님. 예. 나 살겠다고 내 몸에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진짜 구하러 온 사람까지 위험해지죠. 하지만 힘을 빼면 그때는 모든 것이 소홀해지는데 그게 안 될까요? 그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되뇌이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 찬양 정말 힘이 됩니다. 제게도 새로운 계절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6245번이 반드시 하나님의 새 계절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인천 학익동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내일 될 수 있기를 기도해요. 하시면서 7770번님께 사연 주셨는데 인천 학익동 우리 극동방송이 처음 시작된 것 같아요. 왠지 왜 이렇게 이 동네가 익숙하지 했더니 그러네요. 네. 신선한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은혜롭고 축복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찬양대 섬기시는 모든 우리 환우분들이 있다고요. 건강하고 회복되어서 또 찬양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7902번님 아이 찬양대 자리에 계시다가 편찬에서 못 나오시면 너무 또 자꾸 또 나간 자리가 표가 나니까 예, 빨리 회복하셔서 주님 찬양하시는 귀한 자리에 서시기를 저희도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선하게 부는 바람에 눈을 살포시 뜨며 이른 출근 준비에 나섭니다. 늘 때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히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예, 유럽에서 단기 선교 중인 우리 용원이와 교회에서 아직 방황 중인 영윤이를 주님의 품안에서 따뜻하게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들은 열심히 단기 선교 중이고 하나들은 예 방학 중이고 참 예 참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3914번이 축복하고요. 힘내세요. 이제 가을이 오나 봐요. 네, 시원한 공기가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선선한 가을 주님 만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개학하는 둘째 딸과 동행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벌써 또 개학 또 시즌이네요. 네, 요즘에는 여름방학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2학기 더 나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2학기 되기를 저희도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의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은혜의 감동입니다. 항상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예, 우리 2450번님께서 또 사연 남겨주셨네요. 네, 너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주님이 되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시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이 저의 마음을 대신 표현해 줍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스스로 굴을 파고 숨고 싶은 그 심정이었는데 아침에 찬양이 나는 일어섭니다. 맞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맡기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아침입니다. 0340번님도 예, 사연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상황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놔버리고 싶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계시기에 다시 한번 믿음 올려드리면서 나는 그저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묵묵하게 감당할 나의 할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9137번님 저희 교회 청년 최수창 형제가 오랜 방학을 끝내고 교회를 나왔는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암이 발견돼서 어제 수술하고 회복 중입니다. 수창이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찬양 시청합니다. 네, 사연 주셨어요.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요. 몸이 회복되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더 깊이 주님 만나시는 귀한 형제 되시길 저희도 함께 축복합니다. 신청 찬양, 예, 주님의 세계 구선희 목사님의 음성으로 이어드리고요. 꿈이 있는 자유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50분 지나고 있어요. 오늘 저의 선곡이 좀 괜찮았나 봐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선곡 후기들을 참 많이 보내주시는데 아침 찬양 듣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셔서 두 눈에 눈물이 멈추질 않고 온몸은 또 춤을 추고 있네요. 8544번님도 사연 보내주셨고 예, 찬양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생각하며 눈물바람 중입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사연 들으면서 또 한 번 눈물바람입니다. 8236번님도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죠. 7124번님도 사연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찬양의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은혜 예 받고 계신다고 또 사연 보내주셨네요. 예, 그러네요. 그죠? 찬양하며 또 입술 벌려서 고백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사실은 뭐 언제나 늘 항상 곁에 있었지만 내가 그걸 바라보고 내가 또 고백할 때 또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만나시는 그런 귀한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한 동생 큰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어제 그 소식 하나님께 그 소식 들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그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쵸? 저도 한 번씩 그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얼마나 감사한 아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 5153번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7071번님, 남쪽 시골은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고 고추, 가지,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어요. 고구마 순 볶음을 먹으며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막 그려지는데요. 그죠? 예. 고구마 순 볶음에서 본인에게 직접 재배하신 것들 드시고 계신 것 같죠? 그죠? 네. 건강하게 우리 가을 맞이하자고요.

예, 사연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과 몸의 방향이 나를 향해서 딱 틀어져 계신 그 모습을 좀 상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막 혼자서 요것저것 막 다닐 때 그냥 이렇게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엄마 딴 일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온 신경을 아이에게 두고 있는 것처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던집니다. 맡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힘을 내는 무엇보다 그랬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수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하면 보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 까뮈가 그의 산문집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한겨울의 깊은 곳에서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무적의 여름이 있다는 것을. 삶의 숱한 시련과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 안에는 결코 시들지 않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과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통찰입니다. 그러면서 무적의 여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복할 수 없는, 패배시킬 수 없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표현이지만 요즘 같아서는 정말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도 힘겹게 만드는 그런 무적의 여름이기도 합니다. 40도의 열기를 넘나드는 이 폭염 가운데서도 그거보다 더 뜨거운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결코 식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갓난장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그러나 혹여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고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인생의 어떤 혹독하고 차가운 겨울과 같은 시련도 정말 무적의 여름과 같은 그 뜨거운 그런 고난도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의 눈을 밝혀주시는지를 오늘 본문 요한일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죠.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아마 주 90년대쯤에 그가 에베소에서 노년을 보내던

1500년 무렵에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안팎으로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압박과 여러 가지 모습의 핍박, 박해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단 사이비 사상이 성도들 사이에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많은 혼란과 분열이 있었죠. 어제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함께 음식을 떡을 나눴던 사람들끼리 서로를 의심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 위기의 한복판에서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었고요. 예수님의 육성 설교를 들었고요.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을 체험했던, 또 십자가 아래 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요한이 던지는 이 메시지는 굉장한 설득력과 묵직한 감동을 주죠. 사랑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은 언제나 새로운 계명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핏 들으면 7절과 8절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다, 옛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아니다 옛 계명이다, 아니다 정말 새로운 것이다, 굉장히 혼동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새롭다라는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오스는 정말 시간 순서대로 이제 막 출시된, 이제 막 만들어진 그런 의미라면,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본래 있었지만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 그 성격과 차원이 완전히 새롭게 변모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계명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구약의 레위기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언급하신 내용이에요.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하셨던 그 사랑의 옛 계명이 잘 지켜지지를 않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옛 계명이 새로운 계명으로 완성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 계명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고 마치 엊그제 제정된 법인 것처럼 알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것일수록 우린 익숙합니다. 익숙해지면 편안해지죠.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익숙해지면 점차 소홀해집니다. 섭섭하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뻔한 말씀이기에 식상한 표어같이 되어버렸고 형식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알지만 지켜지지를 않은 거예요. 사랑하라 알긴 아는데 지키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나름대로의 명분을, 이유를 만들어대더라라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어쨌든 사랑이 잘 지켜지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지만 엊그제 제정된 것처럼 언제나 신선한 마음으로 새로운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아멘. 자, 10절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사랑하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한대요. 그래서 막힘이 없다, 꺼리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해법이 다 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단순하지만 귀한 진리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있기에 모든 것이 보이더라. 반대로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에 모든 것이 꽉 막히더라. 조선 정조 때 문인이었던 유한준 선생이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근데 이 글을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말이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 전에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더 많은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이지 않던 장점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그랬던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아픔이 보입니다.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마음이 다치고 시야가 가려지게 됩니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미움의 감정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길이 보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 오늘의 교회에서 장애인 부서를 섬겼을 때 요맘때입니다. 여름철 장애우들 돕는 봉사자들 가족들 한 100명 120명이 함께 수련회를 갑니다. 근데 꼭 바닷가를 가는 거예요. 장애우들과 같이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태프들이 동해 바다를 정말 이잡듯이 다 뒤집니다. 샅샅이 뒤져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남해삼리 해수욕장이에요. 동해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좋은 장소예요. 첫 번째, 파도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물이 깊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차를 해놓고 나서 그 바닥까지 그 모래사장을 걸어가는데 짧아요. 동선이 30m에서 50m나 될까? 짧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을 해서 주차를 파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애우들과 함께 바닷가를 가야 되는데 그럼 모래사장 위로 걷기가 어렵잖아요. 휠체어가 못 가잖아요. 목발 짚고 못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염려를 했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그 스태프들이 해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버스 밑에 배니어판을 수십 개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모래사장 위로 마치 영화제 레드카펫을 깔듯이 배니어판을 쫙 거기다 깔고 그리고 휠체어로 그리고 목발로 그곳까지 도착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바다를 구경한 분들도 있고요. 사고를 당해서 사재를 잘리고 다리가 잘려서 어디 가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가지 못했던 분들이 그곳에서 마음 편안하게 너무나도 즐거운 모습으로 해수욕을 즐기는 거예요. 거리가 멀고 그리고 트래픽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고 재정도 많이 들고 그리고 장소를 못 찾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아유 다른 데는 몰라도 어딜 바닷가를 가겠어 힘들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해법을 찾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습니까? 사랑해 보십시오. 조금 더 사랑해 보십시오. 일이 막혀서 풀리지 않습니까? 그 일을 조금 더 사랑해 보십시오.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 길을 좀 더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답답함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하면 빛이 생기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눈으로 사랑하실까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그윽한 따뜻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겠죠.
우리가 무엇

가 이뻐서, 여러분 뭘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겠지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다짐했어도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 안에 참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셔요. 그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으셨어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 첫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은 범죄를 합니다. 타락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시대, 소돔의 시대를 지나며 타락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고생을 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투덜대고 불평하기 일쑤였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예비해 두신 그 귀한 땅.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곧 우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안에 가득한 가증한 우상 덩어리들을 다 처분하라고 명하시지만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나라가 망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를 훈련시키셔요. 혹독한 정말 차가운 겨울과 같은 그런 시련의 날들이었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다시 정말 그 성벽을 지으면서 재건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도 징글징글하게 말은 안 듣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데, 문제는 아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마음속에 진정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 대신에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속상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마지막으로 단판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수천 년간 이어왔던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만 외면이 되고 왜곡이 되고 무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지만 아마 이 장면에서 제일 가슴 아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냐, 수천 년간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망각합니다.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 사랑하셨냐고 오히려 되묻고 따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말대꾸가 이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언제 사랑했다고 우리에게 그러십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과 예언자들과 기적을 통해서 정말 다른 민족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물붓듯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할 말을 잃어버리셔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얼마 동안이요? 무려 400년 동안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서 신약 세

요한이 나올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 그때는 어떠한 성경도 어떠한 예언자도 출연하지 않았던 바로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은 고민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알려줄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결론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십니다.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가장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방법으로,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왜죠?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진정으로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쏟아부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보이는 거예요.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모든 문제가 환히 보이고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오래전에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하도 조르는 바람에 어느 날 한 $50 정도 아주 정말 싸구려 싼 값에 개 한 마리 작은 강아지를 구입해서 집에 데리고 옵니다. 값이 싼 만큼 별 볼 일 없는, 종자도 없는 그냥 잡종개였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집에 오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온갖 애정을 그 강아지에게 쏟아붓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끌어안고 씻기고 목욕을 시키고 입을 맞추고 놀아주고 리본을 달아주고 너무나도 너무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귀여운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밥을 잘 먹지도 않고 끙끙대는 거예요. 몸져 누워버렸어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 싶어서 없는 돈에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그만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 걔도 암에 걸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으셨대요. 의사 선생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빨리 수술을 시켜야죠. 수술이요? 얼마가 들어요? 글쎄요, 한 1,000불에서 2,000불? 200만원, 300만원 정도 드는 그 비용을 마련해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금방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50를 주고 산 강아지를 1,000불, 2,000불을 들여서 수술을 시켜야 되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건 참 힘들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어려운 그런 액수여서 이건 포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자꾸만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떠나보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했더니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살려내라고, 우리 강아지 살려내라고, 돈이 없어서 그러냐고, 그럼 돈 없으면 우리도 아프면 버릴 거냐고. 생명을 사랑한다는 아버지 목사님이 돈 때문에 우리 집 강아지, 우리 막내 동생 죽도록 내버려 둘 거냐고, 안 된다고, 살려내라고 애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며 통곡하는 아이들을 달래다가, 야, 이러다가는 아이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겠다 싶어서 거금을 마련해서 강아지를 수술을 시킵니다. 수술이 잘 됐어요? 회복 중에 있는 강아지를 찾아가던 날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던 강아지가 자기를

0: 알아보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끙끙거리더니 그 모습을 보자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탁 터져 나오더래요. 개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족들이 감격적인 환영식을 벌입니다. 아이들이 집안에 플랜카드를 걸고 풍선을 걸고 강아지를 서로 끌어안고 마치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환영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큰 돈을 들여서 강아지 살리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 50달러에 사온 개가 2,300만 원의 가치가 된 것은 종자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었다. 아무리 좋은 비싼 종자를 가지고 와도 데리고 와도 주인이 사랑하지 않으면 천덕구리가 되는 거예요. 천한 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싸구려 잡종개라고 해도 주인이 그 개를 사랑하여서 잘 돌봐주면 가족의 한 일원이 되고 사랑을 받는 것. 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종자가 아니라 주인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속에 뒹굴던 어쩌면 50달러짜리의 인생에 불과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열심히 사역해서, 의로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모든 갈등도 고민도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관계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갈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사랑해 보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배우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자녀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얽히고 삭히는 모든 갈등들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용납하고 조금 더 이해할 때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아파했겠구나.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된 거구나. 사랑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적의 여름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본인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88-2203 043-288-2203번 청주 상당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족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한의사 왕경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거북목과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북목은 머리가 몸의 중심보다 앞으로 빠져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서 흔히 생기며 처음에는 단순한 자세 문제처럼 보이지만 목과 어깨 통증, 두통, 턱관절 주변의 불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의 무게는 약 4에서 6kg입니다. 머리가 앞으로 빠질수록 목 뒤쪽 근육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뒷목과 어깨가 단단하게 굳고 목의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특히 목과 뒤통수가 만나는 부위의 근육이 긴장하면 통증이 뒷머리에서 관자놀이와 눈 주변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와 목의 위치가 달라지면 턱관절 주변 근육에도 영향을 주어 이를 악물거나 턱이 뻐근한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북목은 단순히 턱을 당기고 허리를 편다고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근육이 굳고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다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치료에서는 먼저 목과 어깨, 뒤통수 주변의 긴장된 근육을 풀고 움직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침치료로 근육의 긴장을 줄이고 염증과 통증이 심한 부위에는 약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직이 오래되어 주변 조직이 두꺼워지거나 짧아져 유착된 경우에는 도침으로 굳은 조직을 풀어 움직임을 회복하도록 치료합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턱을 가볍게 뒤로 당겨 목 앞쪽 심부 굴곡근을 강화하고 짧아진 가슴 근육은 스트레칭하며 날개뼈를 뒤로 모아주는 등과 어깨 근육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모니터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고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통증이 반복된다면 자세만 고치려 하기보다 먼저 굳어진 조직과 제한된 움직임을 치료한 뒤 운동으로 지지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북목은 단순히 보기

0: 좋지 않은 자세가 아닙니다. 목과 어깨가 자주 뭉치고 두통이나 턱관절 불편감까지 반복된다면 목과 주변 조직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와 운동을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1: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헤아림 한의원 왕경석 원장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밤에 잠도 안 자고 그게 이랬죠. 하루 저녁에 한 3시간, 4시간 자면은 그게 많이 잤어요. 우리들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일이 많았을 때는 판소권도 많고 전시생활개선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12시 딱 되면은 통행금지 시간이 있어가지고 통행 위반하는 사람은 잡아들이고 그냥 그런 일을 하라고 새벽 2시 되면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옥자 권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소개합니다.
1: 저 남가좌동에 있는 향상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여기는 향상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거기에 교회 직분은 권사직을 맡고 있고 우리 별로 목사님은 신흥균 목사님이시고 지금 현재 담임 목사는 그 아드님인 신은성 목사님이시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아주 굉장히 그 교인들한테 훈련을 잘 시켰어요. 영적인 훈련을. 저희 딸도 구역장 생활을 한 40년 했고 또 강당에 꽃꽂이를 한 30년 우리 딸아이가 했고 그래서 아주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훈련, 영적인 훈련을 잘 시켰어요. 저희가 튼튼하게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한 20% 지금 조금 출석을 하지만 아주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굉장히 순종하고 있는 교회예요.
2: 이 권사님은 굉장히 고령이십니다. 평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시는지 무슨 운동을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5시 새벽 기도 드리고, 운동을 조금, 유산소 운동, 집에서 내 손으로 이렇게 하는 운동 있어요. 그걸 한 시간 정도 해요. 아, 침대에 앉아서 호흡도 이렇게 해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심장 튼튼하게 하려고 몸도 이렇게 벌려가면서 운동 많이 해요. 이것으로서 또 하루해를 지탱해 나가는 거죠.
2: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바탕이 된 정신력. 이옥자 권사님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힘입니다.
1: 은혜도 많고 간증거리도 많고 하나님께 모든 게 그저 영광 돌릴 뿐이죠. 근데 그동안에 제 생활 모토가 미국 충성, 홍익인간, 네 글자로 자훈이 그거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극동방송 들으면서도 그러네요. 아, 역시 나라 사랑도 중요하고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여러 사람을 위해서 유익되는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예수님 닮아가

0: 노력도 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항상 이렇게 저를 지켜주신 지탱하게 해주시는 큰 힘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런 정신이 계속 이어가죠. 이게 또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교회 나가보면 아주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그 정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정신적이라는 게 항상 살아있는 것 같죠.
1: 이옥자 권사님은 올해 94세십니다. 1950년도 경찰 공무원으로 투신해 30년 이상 봉직하여 호국보훈의 달 국가로부터 6.25 참전 영웅증을 받으셨죠.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주니어 전파선교사인 증손주들과 함께 방송선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루하루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달 후원하는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0: 네, 제가 90평생을 살다 보니까 물론 모든 면에 다 충성을 다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나 새끼 밥을 먹듯이 말씀도 성경 말씀도 늘 그저 영적인 밥이다 하고 가까이 하면서 신앙을 갖는 것도 하나의 정신력을 강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통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극동방송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도 항상 신앙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신앙심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동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1: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이지요. 믿음의 동지를 격려해 주신 말씀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늘 방송을 지금 아주 24시간 듣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십사 하고 80이 넘으셨어도 얼마나 정정하신지 제가 목소리만 들어도 그 책자를 늘 제가 보고 있거든요. 승리하리라는 책을 1년에 한 번씩 꼭 써보고 있어요. 하루에 한 페이지 쓰기 이렇게 보는데 그 목사님의 건강 유지시켜주십사 하고 기도드리고요. 저희들의 친구들이 지금 나이가 나인 이상 모두가 병자 환자가 많아요. 요양원에 가는 친구도 있고 환자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다 하나님 영접하도록 그 아래에 웃고 모든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께도 건강하시도록 이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전국의 청취자들도 항상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사 하고 그런 기도를 참전적으로 드립니다.
1: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소리 오늘 이옥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0: FA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청소년 여러분, 혹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나요? 무료 포인트나 승부 예측처럼 게임으로 보여도 돈을 걸었다면 결코 게임이 아닌 도박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더 큰 돈을 잃고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학업 중단과 가족 갈등, 친구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은 처벌 대상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순간의 호기심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와 건강한 꿈을 선택해 주세요.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와 상담은 국번 없이 117입니다. FBS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입니다.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제3회 HNU 월시 페스티벌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13개 팀이 치어리딩, 국악, 밴드, 합창 등

0: 다양한 장르의 찬양 무대를 선보이며 특별 공연으로 찬양사역자 지선전도사의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남대학교 선교훈련팀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주서지방이 8월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청주 좋은교회에서 2026년 청주서지방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은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헌 감독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주서지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산리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19일 수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말씀 축복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전 힐탑교회 안승철 감독님, 논산 늘푸른 초장교회 김선종 목사님, 대전 참사랑 감리교회 전병희 목사님, 화성 활초교회 김광태 목사님, 대전 사랑 가득한 교회 이상봉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성경사역원이 8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 위치한 예수만남교회와 온라인 줌으로 구약성경 전체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터성경사역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연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 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세계 3대 축구 리그 하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 그리고 독일의 분데스리가가 거론됩니다. 자, 올해 각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는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엘링 홀란드 선수가 27골을 기록했고요. 프리메라 리그에서는 킬리안 음바페 선수가 25골,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는 해리 케인 선수가 36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이 선수들은요, 각자 속한 리그가 다르고요, 경기 스타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선수 사이에는 아주 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슈팅 개수입니다. 자, 해리 케인 선수는 총 106번의 슛을 날렸어요. 그리고 홀란드 선수는 총 121번의 슛을, 그리고 음바페 선수는 자그마치 140번의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한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들이 됐죠. 자, 이렇게 슛을 많이 쏘니까 그만큼 골도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 복음을 전하고 또 선행을 베푸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과거 영국의 총리이자 정치인인 윈스턴 처칠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자, 슛을 많이 쏘면 골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슈팅을 많이 한 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많이 시도하고 또 많이 실패하셨습니까? 그건 이제 성공의 때가, 그리고 결실의 때가 가까웠다는 뜻일 줄 믿습니다. 자, 사랑의 뜰한 오늘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마음, 고운 마음 가지고 두 가지의 또 특별한 선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께서 힘차게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 아니죠.